0: 48. 언저기를 달릴 준비 됐어?
1: 그렇고 말고. 나의 초음속 스피드로 달리면 선두는 문제 없지.
2: 해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모두 광선 앞으로. 최고속도로 2바퀴를 도는 경주입니다. 그럼 신나는 경주를 시작해볼까요?
1: 9 곱하기 2, 이중 광선으로 출발!
0: 12 곱하기 2, 실력을 보여주지!
1: 5중 광선이잖아. 난 5중 광선으로는 못 가는데. 3중 광선으로 가면 되겠다.
3: 가능해. 하지만 사실 한 줄짜리 광선이 더 빠른데.
1: 한 줄 광선? 그럴 순 없지. 3중 광선이 그것보다 더 멋지다고. 6 곱하기 3. 3중 광선으로 출발.
0: 리더, 어느 광선으로 갈까?
4: 3중 광선이나 한 줄 광선으로 가, 24. 한 줄 광선이 더 빨라 보이긴 해.
0: 알려줘서 고마워. 24 곱하기 1. 가자. 우후.
1: 3 곱하기 6.
0: 우후. 4 곱하기 6.
1: 우후.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
0: 우후.
1: 하, 나중에 보자고, 악어야.
3: 18, 집중해. 이중 광선을 타.
1: 뭐? 이런. 4중 광선. 어어. 3블록들은 잘 가.
5: 이제 뭐하지?
0: 포기하지 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6 곱하기 4. 재밌는걸. 우후.
2: 여덟 줄 광선이잖아. 여덟 칸짜리 직사각형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3중 광선은 가능하지. 4 곱하기 3.
0: 3 곱하기 8. 점프를 아주 높게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지. 우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2: 한 바퀴를 가장 먼저 통과한 숫자는 다음 바퀴를 돌 때 최강 파워업을 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파이! 다른 숫자들이 쫓아오고 있어.
1: 옥토블록 파워업!
6: 이 밤의 광선 위를 멋지게 수놓을 20이 무대에 오릅니다. 5중 광선이네. 파워업을 했으니 5중 광선도 문제없지. 4 곱하기 5! 2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10 곱하기 1. 아, 여섯 줄로는 못 가잖아.
2: 4를 버리면 된단다, 20.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6 곱하기 2.
1: 나 18이 다시 돌아왔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6 곱하기 3. 브룽 브룽.
0: 저기서 점프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7: 지난번에 실패했었잖아.
0: 그러니까 다시 해볼 거야. 3 곱하기 8. 우후. 멋지게 해냈지.
2: 선수들이 오네요. 막상막할 실력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사진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한 블록 차이로 24가 승리했습니다.
0: 재미있었다. 내일 또 할까?
1: 기대해도 좋아, 챔피언.

0: Oh, imagine that! The world is a much more colorful place when you use your imagination!
1: Tee-tiddly-tum, tum-tum-tum-tum.
2: Why are you singing?
1: Don't you know? Today is a special day.
2: Why?
1: Today is my...
2: Pineapple! Look what we made for tea's...
1: What? What?
3: Ahoy there, shipmates! Are you ready for the...
1: What? What?
4: Am I on time for the surprise?
1: Surprise? I've had three already.
3: Trap!
4: What's a trap?
2: Yes! You found the trap!
5: Surprise!
1: Total tomfoolery! Do you even know what today is?
5: Fall in a whole day?
4: How about get out of a whole day? Come on!
1: Rat! Terrific! Come on, little rat. Dig us out of here. Dig, Ratty, dig!
4: That's a very, very small hole.
1: Try again.
4: Tap!
1: Tremendous! We can all have a nice cup of tea. No tea? Try again.
4: Art!
1: Terrific. Terrific? Better than that. Tip-top! Tally-ho!
2: Yes! Close your eyes, T.
3: Ready?
6: Party! Surprise!
1: Is it a party?
2: Better than that!
6: It's a tea party! Happy birthday, tea!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순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순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우리 친구들 뿡뿡이 마을에 개구쟁이 강아지가 왔잖아.
1: 놀아줘 놀아줘. 어 뿡뿡아 나랑 놀아줘. 짜자녀 나랑 놀아줘. 친구들 이번엔 더 신나게.

0: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꾸렁꾸렁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8: 순한 길길.
6: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11: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어디를 10 뛰어넘기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벌써 저쪽에서는 뛰어넘기 준비를 하고 있네요. 10이 되었네요. 10이 장대 역할을 하네요. 멋집니다. 다음은 구랑 4차례인데요. 길쭉길쭉하고 멋지게 변신했네요. 그와 사가 만나 19, 3이 되었네요.
1: 날 좀 봐.
0: 합치면
2: 오, 부르지 마세요.
0: 13입니다.
2: 여러분, 무한 반복입니다.
0: 괜찮아요. 지금까지 너무 빨랐나요? 걱정 마세요. 이번 선수는 천천히 보여줄 테니까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3: 10 뛰어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이 되는 짝찾기예요.
0: 지금 말한 짝이란 본인과 합쳐서 10이 되는 숫자, 맞죠?
3: 맞습니다. 꼬마 친구, 어서 나와봐.
4: 안녕.
0: 달에게 10이 되는 짝은 이네요. 이쯤에서 오늘 아침 선수들의 훈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 리듬에 맞춰 10이 되는 짝을 찾아봐. 고고고. 그렇지. 합해서 10이 되는 짝을 찾아.
5: 9와 1.
3: 8과 2.
6: 7과 3.
7: 6과 4.
8: 5와 5.
9: 10이 되는 짝. 10이 되는 짝.
0: 그럼 10이 되는 짝만 알면 10 뛰어넘기를 할 수 있나요?
3: 그럼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경기 중에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자, 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자고. 8.
1: 더하기 6은?
3: 우히!
4: 바로 14. 익스트림!
0: 슬로모션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 헐.
10: 더하기 6은 멋진 모습.
3: 이런.
0: 발에 작은 이가 등장하면서 10이 되었네요.
10: 안녕, 친구들.
0: 6에서 2가 나오면서 4가 남았네요.
2: 변신 정사각형.
0: 10 더하기 4는?
11: 바로 14. 익스트림.
0: 다시 보니 알겠네요. 이번 라운드는 지정된 숫자를 만드는 건데요. 오차 없이 만들어야 하는 숫자는 바로 17입니다. 아주 큰 숫자가 나왔네요.
3: 오차 없이 만들기 위해선 짝을 아주 잘 골라야 해요. 훈련을 하고 오길 잘했네요.
1: 그래, 팔, 그거야. 두 개 더 올리면 10이 돼. 계속하라고.
3: 더하기 3은?
1: 바로 11.
3: 더하기 4는?
1: 바로 12.
3: 더하기 5는?
1: 바로 13. 이제 불태워보자.
3: 더하기 9는? 바로 17.
0: 그러니까 17을 만들려면 짝으로 9가 필요하겠네요.
3: 맞아요. 나의 10이 되는 짝인 2를 9에서 빼면 7이 남게 되니까요. 우리 선수들처럼 이렇게 하면 쉽답니다. 10을 만들고
6: 나머지를 확인해서
1: 쭉 내려가면
6: 완성입니다. 완전 예술이군.
0: 10 뛰어넘기 대회 우승자는 8입니다. 트로피 전달은 10이 하는 게 좋겠죠? 10은 어디 있나요? 8은 어디죠?
6: 여기 있어요. 당신이 이쪽으로 뛰어들어오면 나타날 거예요.
3: 고마워요. 근데 이 트로피는 제가 받을 게 아니라 모든 10 뛰어넘기 선수들과 받겠습니다.
12: 블루,
13: 옐로우,
12: 블루, 쿨,

0: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주 오래전 일 같아. 그땐 혼자였는데.
1: 오, 첫 번째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한 번씩 상상해보곤 해. 넘버블록 중에 내가 첫째라면 어떨지.
2: 참 재미있는 상상이군.
0: 어?
2: 만약 2가 넘버블록의 첫 번째 숫자라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1: 일이지? 여긴 또 어디고? 이! 새 두 마리! 새들아 안녕! 이! 블록 두 마리! 넘버블러스 안녕! 우와! 다른 이가 또 내려오네? 이제 두 명이야!
3: 이와 이는 바로 사! 이와 이는 사각형을 만들어!
4: 2가 또 붙어서 이젠 6이 되었어. 이랜드에서는 묘기는 빠질 수 없지.
1: 2, 4, 6 전부 다 짝수야.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4: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엄청난 게임인걸. 잘가요. 그리고 어서와.
3: 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군. 방어막 작동. 옥토블록 우산. 2, 4, 6, 8
5: 시!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좀 설명해 줄래?
6: 여긴 이랜드란다, 친구야. 여기선 모든 숫자가
1: 2
3: 만큼씩.
4: 거지는?
3: 거야!
1: 2
3: 4
4: 6
3: 8
4: 10 12 그리고 난 슈퍼 직사각형이야. 2 곱하기 6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 왜냐하면 나는
1: 익스트림 14! 2, 4, 6, 8, 10, 12, 14! 끝! 워! 럭키 더블! 럭키 더블!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4: 세상에, 나도 이랜드 소속이라니. 짝꿍 파티하자.
1: 이 짝꿍!
3: 사 짝꿍! 팔 짝꿍!
4: 또 나야? 짝꿍들이 합쳐진 정사각형? 다음은 누구야?
3: 18 등장이요. 나 안 보고 싶었어. 이중광선 출발! 변신 좀 해보실까? 가속 변환 슈퍼 스피드 2, 4, 6, 8

0: 잘라서 셀 수가 없어. 그냥 출발. 너 찾지롱? 날 절대로 못 잡을걸? 내 이름이 괜히 슈퍼
1: 이실. 어, 이런 빗방울이 더 굵어지네.
2: 이
0: 사
3: 육
0: 팔
3: 십
4: 십이
1: 십사
4: 십육
0: 십팔
1: 이십
2: 전부 다 이 짝꿍.
5: 전부 다 짝수. 앞숫자보다 이만큼씩 더 커.
1: 계속 이씩 더해갈 수 있어. 평생 동안. 아니면 비가 그칠 때까지만 할까?
2: 와, 아,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만약 일이 쏟아지면 어떨까?
6: 만약 일이 쏟아진다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5: 전부 홀수!
7: 상상 속에서 네 꿈이 이루어졌어. 이랜드는 정말 대단해.
2: 게다가 1! 네가 중요한

0: arms. It's to show how she feels. Blue means she's relaxed.
1: Well, if she always changes colour, I guess I can't call her Adora anymore.
2: Or Bluesy either.
3: Oh, how about Redora, Bluesy, Yellowy Green?
0: I think she prefers to be called Chameleon.
2: Then that's what we'll call her.
1: Red Chameleon!
3: Yellow Chameleon!
2: Blue Chameleon!
0: Green Chameleon!
3: Red and Yellow Chameleon! Hooray!
4: Ooh, am I fast? Or very fast? I'm very fast. It's a very nice day for a race, and thee will vroom vroom to victory.
5: On your marks, get set, go.
1: Cab.
0: Cab, follow that V.
1: Dig.
4: Down we go.
1: I'm a jolly jaybird. I can fly.
4: Jet.
1: I can fly.
0: Lovely.
4: Vroom vroom.
3: Run!
1: Yahoo!
5: Hold tight, Alpha friends. This will be exciting.
4: You'll never catch me.
0: Zoom.
4: Everyone ready?
0: Where's P?
4: V is for vroom. V is for victory.
6: Surprise!
4: But I'm very fast. I'm very, very, very fast. Race your back!
7: Deanmingguk Idol,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새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숙소에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하게 킬킬.
1: 줄무랑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 발자국의 주인을 찾아라. 여기는 또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걸.
6: 나도 그래.
5: 안녕. 넌 새로운 일렉트릭 슈퍼인스구나.
6: 맞아. 내 이름은 트레버야. 시간여행 비행기지.
5: 멋지다. 그럼 임무를 알아보러 갈까?

0: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고성이야. 한국에 있는 곳이지. 고성은 공룡화석으로 유명해.
1: 이곳엔 지오란 친구가 사는데 아빠랑 해변에서 거대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고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싶어해. 꼭 알아내면 좋겠다. 그럴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완벽한 물건을 만들었거든.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그럼 잘 다녀와.

0: 이렇게 큰 공룡 발자국은 처음 봐요, 아빠.
1: 아빠도 그래. 이렇게 거대한 발자국을 보게 될 줄이야. 정말 놀랐구나.
0: 어떤 공룡의 발자국인지 궁금해요.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그리고 난 트레버. 멋진 시간여행 비행기야.
1: 안녕, 슈퍼빙스. 난 지호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2: 안녕.
1: 안녕하세요.
0: 안녕.
3: 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발자국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니?
1: 확인해 보세요. 점토네.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3: 아, 알겠다. 이걸 발자국에 대고 눌러서 발자국 모형을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 그 모형을 진짜 공룡의 발과 비교해보는 거지.
1: 그치만 아빠, 그건 불가능해요. 공룡은 존재하지 않는걸요.
4: 하지만 존재한 적이 있지. 먼 과거에 말이야.
1: 과거로 갈 수가 있어?
0: 내가 있으니까. 말했지? 난 시간여행 비행기라고. 그래서 공룡이 살던 시대로 모두를 데려갈 수 있어.
5: 말도 안 돼.
1: 그럼 먼저 모형을 만들고 다 같이 시간여행을 떠나자. 누르고 돌리고 돌리고 그 다음은 밟고 밟아서 평평하게 잘 펴주고 난 후
4: 손잡이를 달아주면 완성!
1: 그럼 이제 공룡 시대로 가는 거야?
4: 물론이지. 트레버, 여행을 시작하자.
0: 좋아, 나갑니다. 트레버 시계, 과거로 돌리기 시작. 똑딱똑딱 여행 중이 완료. 다 함께 과거의 시간으로 순간 이동. 내가 생각해도 좀 놀랍긴 해.
1: 내가 정말 공룡 시대에 오게 될 줄이야.
4: 그 발자국을 남긴 공룡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잘 찾아보자.
1: 어? 바로 근처에 있나 봐요. 가서 확인해봐요.

0: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저기다! 찾은 것 같은데. 우와, 안킬로사우루스잖아. 근데 발을 어떻게 확인하지?
1: 나한테 맡겨. 이쪽이야, 공룡 친구. 이리 와서 맛있는 풀 먹어봐. 네 맘에 쏙 들걸. 어서.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잖아. 아니지, 이쪽이야, 공룡아.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집중해.
2: 다시 한번 해보자.
0: 심.
2: 모양이 같니?
0: 아니요, 안킬로사우루스 건 아니었네요.
1: 아이를 먹고 싶다면 좀 더 위로 올라와야지. 힘내, 할 수 있다고.

조심조심 천천히 계속 자렴 시조세야. 이런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어. 그러게, 잘 안 되네. 뭐야? 왜 땅이 꿈틀거리는 거지?

0: 저런 아기 공룡들이 겁을 먹었잖아. 아기 공룡들한테 겁을 주고 있어. 어서 멈춰야 해.
1: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시간을 멈출게. 보기, 넌 아기 공룡들을 구해줘. 시잖아, 멈춰라.
0: 이렇게 멋진 장면은 처음 봐.
1: 꽤 멋지긴 한데 서둘러야 해. 오래 가진 않거든.
0: 나만 믿어.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포기 일렉트릭 스피드.
2: 어서 피하죠.
0: 타세요. 일렉트릭 스피드.

0: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은데.
1: 아,
0: 저 일어나.

0: 잘 가, 아기 공룡들아. 저기 봐, 엄마 공룡이 발자국을 남기고 갔어. 가보자. 이번엔 맞으면 좋겠다. 완벽하게 일치해. 야호! 발자국을 만든 공룡이 누군지 찾았어.
1: 시간 여행 완료.
0: 시간 여행을 해서 이 발자국을 타르보사우루스가 만들었단 걸 알게 되다니 정말 기뻐. 도와줘서 고마워.
2: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모험이었어.
1: 시간 여행은 언제 해도 새롭죠.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안녕!
2: 고맙다!
3: 안녕, 아기. 오늘은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걸.
4: 그러게. 어서 가보자.

0: 저는 바로 라오스의 방비앵이야.
1: 방비앵은 가파르고 독특한 산이 많은 걸로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
2: 폭발하는 친구한테 도움이 필요해. 스쿨버스에 문제가 생겼거든. 그래서 도움이 될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는 미리 실어뒀으니까 출발하면 돼.
0: 슈퍼위크 출동

0: 진흙 때문에 꼼짝도 못하겠어. 미안해.
1: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봉.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계로 날아왔지.

0: 독이야. 최고로 빠른 힐링이지. 그리고 난 아리야. 일렉트릭 구조 준비 완료.
1: 안녕 슈퍼윙스. 여긴 우리 스쿨버스 봉이야. 오늘은 학교 운동회가 있는 날인데 아무래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야.
0: 이거면 도움이 될 거야.
1: 고마워. 뭐가 들어있을까? 몬스터 트럭 타이어잖아. 완전 멋있는데?
0: 널 몬스터 트럭으로 만들어준 게 봉. 우선 원래 바퀴를 떼어내야겠지.

0: 그런 다음 새 바퀴를 달아주면 어때? 마음에 들어?
1: 고마워 슈퍼에이스. 그치만 몬스터 트럭이 됐다고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까?
0: 그건 시도해보기 전엔 모르지.
1: 알았어 푸파, 한번 시도해볼게.
0: 됐다! 잘했어 봉, 해낼 줄 알았어.
1: 우와, 내가 진흙 웅덩이를 빠져나올 줄이야.
2: 푸파, 서둘러야 해.

0: 운동회에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빨리 출발해야 할 거야.
1: 호기 말이 맞아. 출발하자 얘들아.
0: 내가 올려줄게. 출발 준비 완료.
1: 운동회 장소로 다 같이 출발.
2: 붕! 자신감 넘치는 몬스터 트럭이 됐네!
0: 맞아!
2: 나무가 잔뜩 쓰러져 있잖아! 다 치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
1: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0: 아, 당연히 있지! 나무 더미 위로 넘어가면 되잖아!
1: 그치만 내가 넘어가기엔 너무 높아 보이는걸...
0: 넌 이제 몬스터 트럭이야. 잊었어?
1: 알았어, 푸파. 한번 시도는 해볼게. 그럼 간다!
0: 힘내, 봉! 할 수 있어!
2: 이제 괜찮아, 봉.
1: 고마워, 아리.
0: 유후! 해낼 줄 알았어.
1: 좋았어.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갈 차례야. 내가 이걸 해낼 줄은 몰랐어.
0: 난 알고 있었어. 다 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1: 운동의 시간을 맞출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볼게.
0: 좋았어. 출발하자. 우후. 예.
3: 이제 운동회를 시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0: 무슨 방법이 없을까?
4: 오, 저기 봐! 강 반대편으로 가면 지름길이 있어!
1: 지금 나보고 이 강을 건너가라고!
4: 여기를 돌아가면 학교 가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거야.
1: 그치만 난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2: 괜찮을 거야, 붕! 네 몬스터 트럭 타이어는 물에 뜨거든!
1: 좋아! 너희가 도와준다면 겁먹지 않고 해볼게! 그럼 간다! 아리! 네 말이 맞았어! 물 위에 떴어!
0: 내가 건너는 걸 도와줄게! 스틱!
1: 야호! 재밌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보길 정말 잘했어!
0: 이제 저 산만 넘으면 우리 학교야!
1: 나만 믿어! 내가 산을 잘 넘어가 볼 테니까! 그럼 출발!
5: 목에 바퀴가 돌아가 빙글빙글 빙글빙글
1: 겁쟁이 봉이 달라졌다네 모든 도전하지
5: 용감한 스쿨버스 봉
1: 너무 가팔라서 안 올라가. 안 돼, 미끄러지고 있어.
0: 봉, 내가 도와줄게.
1: 아니 괜찮아 슈퍼윅스, 나 혼자 한번 해볼게. 몬스터 타이어 맥시멈 파워. 봉은 할 수 있다. 절벽이잖아. 조심해 얘들아.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4: 학교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봉, 저기 바로 아래쪽에 학교가 보여.
1: 그치만 제 시간에 못 갈 거야. 절벽이 너무 가팔라서 못 내려가.
0: 네 말이 맞아, 봉. 하지만 날아서 내려갈 순 있지.
1: 날아서?
2: 그래, 네 몬스터 트럭 타이어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거든.
0: 보여줄까?
1: 하늘을 날아본 건 처음이야. 멋지다. 그러고 보니 처음이라서.

0: 올려볼까? 고기 넥스틱 힛! 꽉 잡고 있어 얘들아. 이제 합격 출발! 잘하고 있어 봄. 최고로 멋진 기획이야.
1: 내 스쿨버스 인생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이야. 우후!
0: 스쿨버스? 말도 안 돼! 다음엔 우리도 태워줄 수 있어?
1: 그야 당연하지!
0: 우리 덕분에 제 시간에 도착했어, 봉! 넌 내가 아는 최고의 스쿨버스야!
1: 아니야! 나보단 몬스터 트럭 타이어를 달아준 슈퍼에이스 덕분이지!
0: 아니, 그렇지 않아! 겁먹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건 너잖아!
2: 그러니까 넌 누구보다 용감한 스쿨버스야, 봉!
0: 맞아! 오늘 우리를 도와준 영웅은 바로 너야!
1: 고마워!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1: 고마워!
0: 조심히 가! 3, 2, 1, 됐다! 슈퍼윙! 임무 완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준모란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난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ayas.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새 우주본부 정말 멋진걸. 근데 다들 어디 있는 거지?
1: 우리 여기 있어.
0: 거기 있었구나.

0: 안녕, 호기. 여긴 월드 우주 본부야. 우리들의 새 본부지. 새 본부의 모든 건 전기로 움직이고 친환경적으로 설계돼 있어.
1: 알아. 내 부스터도 그래. 아주 조용하고 배기가스도 안 나오지. 그럼 오늘의 임무 장소는 어디인지 같이 확인해볼까? 아하! 독일 비르텐베르크의 놀이공원이네.
0: 루카스라는 친구가 동생 카렐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해. 키 때문에 놀이기구를 탈 수 없어서 엄청 슬퍼하고 있거든. 루카스가 카렐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도록 완벽한 물건을 만들었지.
1: 호기 출동 준비!

0: 나도 놀이기구 타고 싶은데.
1: 네가 탈만한 작은 놀이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보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마티야. 최고로 힘센 비행기지.
0: 난 루카스고 여긴 내 동생 카를이랑 우리 엄마셔.
2: 안녕. 구텐탁.
0: 구텐탁. 아마 이거면 카를의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0: 근데 어떻게 움직여?
1: 힘센 나만 믿어. 난 크레인 비행기니까.

0: 놀아볼까?
1: 놀이기구를 무슨 재미로 타는지 모르겠네. 난 그냥 맛있는 사과 사탕이나 먹으면서 돌아다녀야지. 어?
2: 조심해!
1: 우와! 도대체 누구야?
2: 나야, 나!
1: 사촌동생 골든걸?
2: 골든보이 오빠!
1: 너 우주여행 하는 거 아니었어?
2: 그랬지. 근데 이제 지구 여행하려고 오빠랑.
1: 어? 어?
2: 저 귀엽고 깜찍한 동상은 뭐야, 골든보이 오빠?
1: 이 공원의 마스코트야, 다람쥐 니코.
2: 오, 나처럼 로즈골드색을 입혀주면 더 예뻐지겠는걸?
1: 안돼, 핑키 보고 쓰지 마.
2: 핑키 윙키 팍!

0: 내 핑키봉은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고. 멋지지?
1: 어? 기다려!
0: 여기도 내 핑키봉이 필요하겠는가?
1: 아, 저기 봐! 저기로 가보자!
0: 어? 우와, 저거 봐! 뭐지, 재밌어 보여!
1: 재밌지? 네가 색깔만 안 바꾼다면.
0: 안녕? 부탁인데 나도 저거 타보면 안 돼?
2: 되지. 근데 넌 누구야?
1: 여긴 귀여운 내 사촌 동생 골든걸이야.
3: 오, 만나서 반가워.
0: 멋지. 나 이 놀이기구 정말 정말 타보고 싶어.
4: 들었지 얘들아? 우린 많이 탔으니까 이제 양보해 줄까?
0: 고맙습니다. 너희도 고마워 얘들아. 골든보이 오빠, 어서 타! 설마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지?
1: 무서워? 이런 유치한 놀이기구가? 아니야, 그냥 타기 싫을 뿐이라고.
0: 올려주세요!
4: 좋았어, 준비됐지? 이제 시작한다!
0: 재밌게 노는 수밖에 없지.
1: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핑키봉을 쓰지 마. 내가 빨리 돌게 해줄게.
2: 괜찮아, 마치.
5: 응, 난 괜찮아.
2: 골든걸을 구해야 해. 가자, 이쪽이야. 어, 저쪽으로 간다.
0: 재밌다, 너무 재밌어.
6: 어? 저게 뭐지? 어?
1: 부딪힐 뻔했던 롤러코스터잖아.
4: 로켓을 위로 들어올려야 해. 힘 좀 써볼까? 일어나라 크레인 스카이 후크에.

0: 재밌었다니 다행이야. 이제 내릴 시간입니다.
1: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2: 기다려, 다른 놀이기구 쫓아야지.
3: 일렉트릭 슈퍼윙스 문제 해결 완료.
2: 야호!
0: 동생이 탈 놀이기구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2: 슈퍼윙스 정말 사랑해.
4: 우리도 많이 사랑해 카를.
5: 오늘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6: 안녕.

0: 아마존강에서 수행하게 될 거야. 남미에 있는 아마존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데
1: 리아라는 친구한테 도움이 필요해. 리아랑 엄마가 탄 보트가 아마존강에 갇혔거든.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너한테 미리 실어뒀어. 그럼 잘 다녀와.
0: 슈퍼링스 출동 준비!
2: 어떡하지, 리아? 모터가 수초에 엉키면서 망가졌나봐. 움직일 수가 없구나.
3: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아리야. 일렉트릭 구조 준비 됐어.
2: 안녕. 난 니하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뱀빈도. 어서 와.
3: 와줘서 기쁘구나. 보트가 수초에 묶여 멈춰버렸단다.
1: 알아요. 모터가 망가지면 꼼짝도 할 수가 없죠.
0: 다행히 해결책을 가져왔답니다.
2: 안에 뭐가 있을지 빨리 보고 싶어. 우와! 새로운 모터네?
0: 이거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방법은 간단해.
1: 망가진 모터를 떼어내고
0: 새 모터를 달면 돼.
3: 고마워. 작동이 안 되는데?
4: 이상하네. 왜 작동이 안 되지? 배터리를 좀 봐줄래, 아리?
1: 네 예상이 맞았어. 배터리를 충전해야 해.
0: 그럼 보트가 다시 쌩쌩 달릴 수 있게 우리가 충전하자. 충전 시작!
5: 와, 성공이야. 배터리를 충전했으니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다.
1: 고마워, 호기 아리. 내가 강을 안내해줘도 될까?
6: 물론이지. 고마워, 리아.
0: 엄청 기대되는걸.
1: 신나는 아마존강 투어가 될 거야. 우와, 아마존은 정말 굉장해.
7: 무지하게 덥네. 휴.
1: 우와, 저기 봐. 멋지다. 파인애플 나무야. 파인애플 여러 개가 자라게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가자, 오빠.
8: 아, 제발 그것 좀 쓰지 마.
1: 킹킹키파. 실수해버렸네. 줄기가 자라게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8: 우와, 파인애플이 제규어 꼬리에 붙었어. 어떡하지? 제규어가 화가 난 것 같은데. 도망쳐!
4: 우와, 아마존강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1: 그럼, 여긴 정말 멋진 곳이야. 특히 동물들이 멋있지. 저기 저 큰 부리새처럼. 악어도 멋있고.
4: 우와!
1: 또 물속에도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어. 저 물고기들은 담수하고 저건 자이언트 수달이야.
4: 우와!
3: 그리고 저건 강 돌고래란다. 정말 멋지지?
4: 완전 멋져요.
1: 어? 저기 봐. 저건 뭐야? 아, 저 빛은 전기뱀장어들이 내는 거야.
4: 전기뱀장어들이라고?
3: 그래. 그런데 한 마리가 수초에 걸린 것 같구나.
0: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전기뱀장어야. 아, 잠깐.
1: 고기, 조심해. 너한테 전기 충격을 줄 수도 있어. 전기뱀장어들은 전기를 이용해서 스트로를 보호한 거면. 일단 안심을 좀 시켜봐.
0: 알았어.
4: 인정해, 얘들아.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빼줄게.
0: 잘 가.
1: 잘했어, 호기. 네가 전기뱀장어를 구했어.
0: 내가 도우러 왔다는 걸 알고 나선 얌전해지더라고. 덕분에 쉽게 구할 수 있었지.
4: 어?
8: 도와줘!
4: 어?
8: 괜찮아!
4: 골든보이? 너랑 골든걸을 이렇게 아마존에서 보게 될 줄이야.
1: 어? 제규어가 왜 저렇게 화가 난 건지 모르겠어.
0: 어쨌든 이제 안심해도 돼, 얘들아. 여기까지 잡으러 오진 못할 테니까.
1: 아니야, 호기. 그렇지 않아. 제규어들은 수영을 무척 잘하거든. 이쪽은 이쪽은. 어? 우리의 저게 뭐지?
8: 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어떻게 그늘 봐. 다가오고 있어.
3: 제규어가 따라잡지 못하게 속도를 높여야 해. 다 같이 노를 젓자.
8: 더 빨리 줘, 호기. 그러다 제규어한테 잡히겠어.
0: 그럼 너도 같이 노를 젓는 게 어때?
8: 나? 난 너무 뛰었더니 피곤한데.
0: 일렉트릭

0: 도착하는 기분이 어때?
1: 너무 좋다!
2: 어떻게 된 거야?
3: 어쩌지? 내 부스터가 꺼졌어!
1: 호기! 어? 제기어가!
0: 내가 꺼내줄게, 호기! 일렉트릭 루프! 발사!
1: 어?
0: 일렉트릭 파워 작동이 안 돼!
4: 진정해, 착하지!
0: 거의 바닥났어.
3: 나도 마찬가지야.
0: 저기 봐, 도와줄 친구들이 왔어.
5: 아까 그 전기뱀장어들이구나.
0: 우릴 도와주러 왔나봐. 네가 도와준 것처럼
5: 일렉트릭 파워 충전을 도와줄 수 있겠니?
3: 고마워.

0: 나 때문에 네 꼬리에 파인애플이 붙었어, 제규어야. 내가 바로 떼어줄게. 윙키 윙키 팡! 보트를 고쳐주고 우릴 구해줘서 고마워, 슈퍼익스. 천마늘이야, 멋진 아마존강을 구경시켜줘서 우리도 정말 고마워.
1: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갈게.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진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9: 옳지.
8: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9: 옳지.
8: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옳지.
10: 우리 모두
9: 옳지.
11: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4: 뿌르고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5: 어서오세요, 공주님.
14: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화나라 캐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래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새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싸이어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콩이 콩이 팝팝팝 콩순이 순이 야.
1: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콩순이?
0: 아 콩순이 마술 쇼 있어. 마술 주문이야.
2: 우와 마술 쇼 재미있겠다.
3: 우리도 같이 하자.
0: 좋아. 알겠지 콩콩아. 언니가 상자를 뒤로 돌리면 거울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럼 콩콩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나오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마술이 성공하는 거란 말이야. 언니 말 듣고 있는 거야?
4: 그럼 지금부터 콩콩 마을 엉뚱 마술쇼를 시작합니다.
2: 마술이 아닌 걸 들키면 어떻게 코지?
3: 괜찮다니까 팀이. 나만 믿으라고. 안녕하세요.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보시죠 팀이.
2: 네. 이거.
3: 티미가 고른 카드의 그림은 바로 하트야.
2: 하트.
3: 네네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티미
2: 여기요.
3: 좋아요. 카드의 그림은 동그라미? 뭐? 세모? 아니, 네모?
2: 다 아닌데.
3: 안 돼! 내 모든 게 보여, 안경!
1: 뭐야? 발명품으로 카드를 보는 건 반칙이지.
0: 너무 창피해!
5: 이번엔 우리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다녀올게요.
1: 뭉치가 화장실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라도 마술을 해야겠네요. 좋죠. 오, 아무것도 없죠. 펑펑이 펑펑이 이요.
6: 신기하다.
1: 자, 이번엔 다른 물건. 이옆 짜자잔. 신기하지? 신기하지? 또, 또. 이옆 여 차.
3: 저게 뭐야?
0: 우리

0: 승리 팍팍팍 공순이 승리 저라저라
1: 진짜 콩콩이가 사라졌어.
0: 진짜?
2: 콩콩이는 아마 상자에 비스듬히 끼워진 거울 뒤에 숨어있을걸. 천재 코디는 다 알고 있다고.
0: 아니거든. 진짜 마술이거든.
1: 뭐야? 진짜 사라졌잖아. 공수이 대단하다.
0: 뭐? 내가 진짜 콩콩이를 사라지게 했어.
3: 콩순이 마술사님, 콩콩이 다시 나타나게도 할 수 있겠죠?
0: 물론이죠. 주문을 거꾸로 외우면 된댔어요. 니수니수 콩, 파파파치 콩이 콩. 콩콩이를 다시 돌려주세요. 얍!
1: 콩콩이다.
3: 멋지다, 콩순이 마술사.
0: 콩콩아, 우리가 진짜 마술을 보냈어.
4: 여보, 마트 다녀올게요.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5: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잘 다녀와요.
0: 엄마다! 엄마! 오늘 병원 안 갔어요?
5: 오늘 엄마 쉬는 날이거든.
0: 우와! 그럼 엄마랑 놀 수 있겠네요? 진짜 신난다! 우리 뭐 할까요? 소풍? 실내잡기? 아니면 병원 놀이?
5: 그게 엄마가 좀 피곤해.
0: 골라보세요.
5: 그럼 병원 놀이 할까? 엄마가 환자하고 콩순이가 의사하는 거지.
0: 우와, 진짜 재밌겠다. 태미가 새 병원 놀이 장난감 샀댔는데 금방 빌려올게요.
5: 그래. 환자니까 계속 누워있으면 되겠지?
0: 태미! 뭉치도 있었네. 안녕!
5: 안녕! 우리 병원 놀이하는 중인데 콩순이도 같이 할래?
6: 같이 할래!
0: 깜짝이야! 놀랬잖아, 폼이! 마침 잘 됐다! 우리 집에 진짜 급한 환자가 있거든! 나 좀 도와줄래?
6: 좋아! 안녕하세요!
0: 엄마! 이런 환자가 많이 아픈가 봐요! 뭉치 간호사, 정전기 주세요!
7: 여기요!
0: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당장 치료약부터 만듭시다!
7: 네!
0: 뼈에 좋은 우유랑 몸이 좋은 당근 주스랑 양파도 몸이 좋지? 건강한 피망, 브로콜리, 고추까지! 태미 약사님, 부탁해요!
5: 네, 약 만들기 시작! 완성!
0: 우와! 티미 좀 봐.
6: 티미 냄새가 이상해.
0: 부끄러워. 맛이 왜 이래. 환자분 힘나는 약 나왔습니다. 환자분 일어나서 약을 드셔야 나아요.
7: 혹시 다른 곳이 아픈 건 아닐까?
0: 그런가? 설마? 다리랑 다리가 부러진 게 분명해요. 당장 붕대 준비해 주세요.
7: 네.
0: 덜 아프실 거예요. 어? 시간 요사 펜 주세요.
7: 여기요.
0: 이렇게 이렇게 다 됐습니다. 예쁜 붕대를 보면 환자 기분이 좋아져서 더 빨리 나을 거예요. 모두 뒤로 비켜요. 이건 분명 심각한 감기입니다.
8: 그럼 어떡하죠?
0: 감기 환자를 치료하려면 열부터 내려야 해요. 이렇게 붙으면 다 됐다. 환자분, 이제 시원하시죠?
7: 이제 또 무슨 치료하지?
0: 엄마가 그랬는데 아플 땐 푹 쉬는 게 제일 좋대. 이제 환자를 푹 쉬게 해주자.
8: 잘 잤다. 맞다, 콩순이랑 병원 놀이 하기로 했는데 깜빡 잠들었네. 어머, 콩순이가 만든 약인가 보네. 어디? 대체 뭘 넣은 거야? 이게 뭐야?
4: 여보, 우리 왔어요. 어? 뭐 하는 거예요?
8: 웃지 마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0: 아프지 마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높이 뛰는 토끼야.
8: 웃기 웃기기기. 난 세상에서 바나나를 제일 잘 먹는 침팬지.
0: 진짜 침팬지 같아, 팀이.
8: 공순아, 우리 간식 먹고 다시 놀까?
0: 좋아.
8: 우유랑 같이 먹자. 보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6: 동물 놀이 중이지. 어떨게? 진짜 펭귄 같지?
0: 그럼 냉장고 안에 계속 있었던 거야? 그러다 감기 걸려.
6: 걱정 마.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빨리 동물놀이 하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먹이기.
0: 야구배 튀는 동물이 아니잖아, 포미.
6: 에? 목이 길긴 길잖아. 왜 변신이 잘 안 되는 거야?
8: 포미, 열이 많이 나.
0: 감기에 걸렸나 봐.
6: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8: 봄이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었어.
6: 그래도 아이스크림으로 변신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0: 우와, 이렇게 뜨거운 아이스크림은 처음 봐.
6: 그래도 녹진 않는다고.

0: 엄마한테 약 받아와도? 약이 싫어! 놀토야! 놀토라고 해!
1: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폴리.
0: 약을 먹어야 감기가 나이지! 약은 맛없단 말이야!
1: 지금은 약 먹고 쉬어야 해.
0: 쉬라고? 더 쉬라! 잠깐 기다려봐, 포비! 쉬어! 동물놀이하고 놀 거야!
2: 제 발명품! 절대 쏟아지지 않는 약 숟가락만 있으면! 소용없구나.
3: 얘들아, 괜찮아?
4: 약 먹이기 엄청 힘드네. 좋은 생각이 났어. 우와, 어쩔 수 없지 뭐.
1: 우리 그냥 동물 놀이 할까?
2: 그래!
0: 나도!
4: 누가 제일 입이 클까? 나는 악어! 으아!
1: 그럼 나는 하마!
2: 근동물 하면 개구리지!
1: 개굴! 개굴!
2: 쪽!
3: 나는 뭉치!
0: 이제 내 차례지. 나는 사자다.
4: 지금이야?
1: 이제 열은 내린 것 같아.
4: 다행이다, 포미.
0: 너희들 덕분이야.
4: 우리가 약도 먹어야겠다는데.
0: 약은 정말 정말 싫다고.
3: 이제 콩콩마을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은 색 공을 뽑은 사람이 반팀이야.
4: 와, 파란색이다.
0: 나죠? 우와, 동생이랑 팀이다.
2: 난 핑크색. 좋아, 우승은 우리 거야.
1: 콩콩이랑 팀이네.
4: 팀이 괜찮겠어?
1: 그럼 콩콩이랑 나는 최고의 콤비라고.
3: 자, 이 공을 굴려서 결승점에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거야.
2: 바람처럼 빠르게, 알았지, 큐리?
3: 준비됐지? 그럼 출발!
2: 야!
1: 좋아, 조금만 더. 좋았어. 빨리 가면 깰 텐데.
0: 우리 먼저 갈래?
5: 콩콩이 낮잠 시간이구나.
4: 우리가 1등!
2: 1등 할 수 있었는데.
3: 이번엔 박 터뜨리기. 콩주머니를 박에 던져 제일 먼저 터뜨리면 이기는 거야. 준비 시작.
1: 와, 팀이 힘 정말 세다.
2: 이번엔 우리가 이겨야 해, 큐리.
0: 토스에게 던져.
1: 좋아, 거의 다 됐어.
4: 콩콩이도. 어?
1: 콩콩이도 하고 싶다고? 좋아. 자, 던져봐. 콩콩아, 이제 내가. 우와.
2: 와, 우리가 이겼다!
3: 마지막 게임은 2점. 림보를 지나서 터널을 통과하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팀이 우승이야. 그럼 시작!

0: 터널로 들어가야지.
1: 코코아! 어? 이런.
0: 이런. 망했어.
2: 지미와 콩콩이 팀 우승!
3: 이럴 수가! 콩콩아, 우리가 이겼어! 역시 우린 멋진 콤비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7: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남방구는 북방구와
1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자식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키우.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1: 얼굴엔
8: 순한 킬킬.
1: 중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도와줄 일은 없어?

멋진데? 아주 잘 어울려. 그치, 얘들아? 바로

넌 누구 거냐고.

우리 아기가 잠이 들질 않아. 낮잠을 자서 그런가? 지금은 잠이 확 달아났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야기도 늘려주고 딸랑이 인형에 따뜻한 물주머니까지 줬는걸. 근데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넌 아기 고밀 때 어떻게 해주면 잤어? 좋았어. 고마워. 봐.

전혀 소용없는 것 같은데. 엄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얘들아,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이것 좀 잠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줄무랑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투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콩지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장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10: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1: 내일 떠나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0: 얼굴엔
13: 순한 킬킬.
0: 진물엔
14: 덥덥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6: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 뛰어넘기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벌써 저쪽에서는 뛰어넘기 준비를 하고 있네요. 10이 되었네요. 10이 장대 역할을 하네요. 멋집니다. 다음은 구랑 4차례인데요. 길쭉길쭉하고 멋지게 변신했네요. 그와 사가 만나 19, 3이 되었네요.
17: 날 좀 봐.
16: 합치면
18: 오, 부르지 마세요.
16: 13입니다.
18: 여러분, 무한 반복입니다.
16: 괜찮아요. 지금까지 너무 빨랐나요? 걱정 마세요. 이번 선수는 천천히 모아줄 테니까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19: 10 뛰어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이 되는 짝찾기예요.
16: 지금 말한 짝이란 본인과 합쳐서 10이 되는 숫자, 맞죠?
19: 맞습니다. 꼬마 친구, 어서 나와봐.
20: 안녕.
16: 달에게 10이 되는 짝은 이네요. 이쯤에서 오늘 아침 선수들의 훈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7: 리듬에 맞춰 10이 되는 짝을 찾아봐. 고고고. 그렇지. 앞에서 10이 되는 짝을 찾아.
21: 9와 1,
19: 8과 2,
22: 7과 3,
23: 6과

0: 우와 오.
1: 시 시비 되는 짱. 시 시비 되는 짱.
2: 그럼 시비 되는 짱만 알면 시 뛰어넘기를 할 수 있나요?
3: 그럼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경기 중에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자 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자고. 헐.
4: 더하기 6은?
3: 우히!
5: 바로 14! 익스트림!
2: 슬로모션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 헐!
7: 더하기 6은? 멋진 모습?
2: 작은 이가 등장하면서 10이 되었네요.
8: 안녕 친구들.
2: 6에서 2가 나오면서 4가 남았네요.
6: 변신 정사가 결.
2: 10 더하기 4는
6: 바로 14. 익스트림.
2: 다시 보니 알겠네요. 이번 라운드는 지정된 숫자를 만드는 건데요. 오차 없이 만들어야 하는 숫자는 바로 17입니다. 아주 큰 숫자가 나왔네요.
3: 오차 없이 만들기 위해선 짝을 아주 잘 골라야 해요. 훈련을 하고 오길 잘했네요.
9: 그래, 팔, 그거야. 두 개 더 올리면 10이 돼. 계속하라고.
3: 더하기 3은?
9: 바로 11.
3: 더하기 4는?
9: 바로 12.
3: 더하기 5는?
9: 바로 13. 이제 불 태워보자.
3: 더하기 9는 바로 17.
2: 그러니까 17을 만들려면 짝으로 9가 필요하겠네요.
3: 맞아요. 나의 10이 되는 짝인 2를 9에서 빼면 7이 남게 되니까요. 우리 선수들처럼 이렇게 하면 쉽답니다. 10을 만들고
10: 나머지를 확인해서 쭉 내려가면 완성입니다. 완전 예술이군.
2: 10 뛰어넘기 대회 우승자는 팔입니다. 트로피 전달은 10이 하는 게 좋겠죠? 10은 어딨나요? 팔은 어디죠?
10: 여기 있어요. 당신이 이쪽으로 뛰어들어오면 나타날 거예요.
3: 고마워요. 근데 이 트로피는 제가 받을 게 아니라 모든 10 뛰어넘기 선수들과 받겠습니다.
11: 블루,
12: 옐로우,
11: 블루, 쿨,
12: 옐로우,
11: 블루,
13: 'Stop our game. Not cool.
14: Oh, sorry, friends. I can't help myself. Red means stop.
15: Never mind, Blue. I'm happy to play something else. Oh, look! Scooters! Yay! Yellow!
13: Blue! Let's go!
14: Woo! Means stop!
13: Not again.
14: Sorry! Can't stop myself! And I've got lots of these to put up today! Bye!
15: Oh, dearie.
13: Time to put a stop to Red stopping.
14: Stop!

0: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주 오래전 일 같다. 그땐 혼자였는데.
1: 오, 첫 번째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한 번씩 상상해보곤 해. 넘버블럭 중에 내가 첫째라면 어떨지.
2: 참 재미있는 상상이군. 만약 2가 넘버블록의 첫 번째 숫자라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1: 오! 오! 무슨 일이지? 여긴 또 어디고? 2! 새 두 마리! 새들아 안녕! 이 블록 두 마리 넘버블러스 안녕. 우와, 다른 이가 또 내려오네. 이제 두 명이야.
3: 이와 이는 바로 사. 이와 이는 사각형을 만들어.
4: 이가 또 붙어서 이젠 육이 되었어. 이랜드에서는 묘기는 빠질 수 없지.
1: 이, 사, 육. 전부 다 짝수야.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4: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엄청난 게임인걸. 잘가요. 그리고 어서와.
3: 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군. 방어막 작동. 옥토블록 우산. 2, 4, 6, 8.
5: 10.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좀 설명해 줄래?
6: 여긴 이랜드란다, 친구야. 여기선 모든 숫자가
1: 이
3: 만큼씩.
4: 거지는
3: 거야.
1: 이
3: 서
4: 육
3: 팔
4: 십 십이. 그리고 난 슈퍼 직사각형이야. 이 곱하기 육. 아,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 왜냐하면 나는
1: 익스트림 14! 2, 4, 6, 8, 10, 12, 14! 흣! 워! 럭키 더블! 럭키 더블!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4: 세상에, 나도 이랜드 소속이라니. 짝꿍 파티하자.
1: 이 짝꿍,
3: 사 짝꿍, 팔 짝꿍.
4: 또 나야? 짝꿍들이 합쳐진 정사각형? 다음은 누구야?
3: 18 등장이요. 나 안 보고 싶었어. 이중광선 출발. 변신 좀 해보실까? 가속 변환 슈퍼 스피드 2468. 어, 너무 빨라서 셀 수가 없어. 그냥 출발. 너 찾지롱. 날 절대로 못 잡을걸. 내 이름이 괜히 슈퍼
6: 20. 오, 이런 빗방울이 더 굵어지네.
1: 2
3: 4
4: 6
3: 8
4: 10 12
1: 14
4: 16
3: 18 20.
1: 전부 다 이 짝꿍.
7: 전부 다 짝수. 앞 숫자보다 이만큼씩 더 커.
6: 계속 2씩 더해갈 수 있어. 평생 동안. 아니면 비가 그칠 때까지만 할까?
1: 와, 아,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만약 1이 쏟아지면 어떨까?
2: 만약 1이 쏟아진다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7: 전부 홀수!
0: 상상 속에서 네 꿈이 이루어졌어. 이랜드는 정말 대단해.
1: 게다가 1! 네가 중요한...

If you were red! Awesome! Oh, I'm going to call you!

0: Zoom! Everyone ready?
1: Where's P?
0: V is for vroom! V is for victory!
2: Surprise!
0: But I'm very fast! I'm very, very, very fast! Race your back!
3: Vroom!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아스.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란?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잘했어!
1: 우리도 해볼까?
0: 와, 재밌겠다!
2: 도도도 할 거지?
3: 나? 그래.

0: 보내려옵니다.
1: 잘했어!
2: 오, 꽤 잘하는데?

됐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7: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긴긴
11: 줄무랑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10단 년 세워봐.
15: 10하나 10둘 20.
14: 나머지 수를 세워봐.
15: 1 1 2 1 2 3 1 2 3 4.
14: 11자리와 1자리를 같이 세워봐.
15: 10, 20, 21, 22, 23, 24. 우후! 우리도 너처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22?
14: 내가 도와줄게. 탐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거기로 가면 될 거야.
16: 기본 자세. 너비, 높이, 개소. 초단, 회전, 초단, 회전. 안녕 친구들. 직사각형 세상에 온 걸 환영해.
14: 숫자마다 어떤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17: 맞아. 나도 11개씩 두 줄로 세워 직사각형을 만들고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11씩 둘로 나뉜다는 걸. 복귀.
18: 우와 12야. 너는 다양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
16: 나는 슈퍼 직사각형이니까 하루 종일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17: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나 같은 슈퍼 직사각형은 좀 달라. 정신없이 빠르거든. 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6 곱하기 3, 9 곱하기 2, 18 곱하기 1.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무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14: 23과 24가 진정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16: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필요한 건
17: 매트!
16: 그리고 두 장의
17: 두루마리!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16: 먼저 기본 자세를 찾아야 해.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가 최대한 높게도 만들어봐. 있는 힘을 다해 뻗어보는 거야.
18: 23 곱하기 1! 내가 직사각형이 됐네? 진짜 넓은걸?
16: 이제 최대한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18: 1 곱하기 24. 길고 날씬한 직사각형. 지금까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더 만들 수 있어?
16: 같이 찾아보자. 몸을 최대한 구부려봐. 발가락이 닿을 만큼. 한번 두 줄 너비로 해서 만들어볼래?
18: 우와, 해냈어. 이제 2 곱하기 12야.

0: 48. 언저기를 달릴 준비 됐어?
1: 그렇고 말고. 나의 초음속 스피드로 달리면 선두는 문제 없지.
2: 해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모두 광선 앞으로. 최고속도로 두 바퀴를 도는 경주입니다. 그럼 신나는 경주를 시작해볼까요?
1: 9 곱하기 2, 이중 광선으로 출발!
0: 12 곱하기 2, 실력을 보여주지!
1: 5중 광선이잖아. 난 5중 광선으로 못 가는데. 3중 광선으로 가면 되겠다.
3: 가능해. 하지만 사실 한 줄짜리 광선이 더 빠른데.
1: 한 줄 광선? 에, 그럴 순 없지. 3중 광선이 그것보다 더 멋지다고. 6 곱하기 3. 3중 광선으로 출발.
0: 리더, 어느 광선으로 갈까?
4: 3중 광선이나 한 줄 광선으로 가, 24. 한 줄 광선이 더 빨라 보이긴 해.
0: 알려줘서 고마워. 24 곱하기 1. 가자. 우후.
1: 3 곱하기 6.
0: 우후. 4 곱하기 6.
1: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 자, 나중에 보자고, 악어야.
3: 18, 집중해. 이중 광선을 타.
1: 뭐? 이런. 4중 광선. 어어. 3블록들은 잘 가.
5: 이제 뭐하지?
0: 포기하지 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6 곱하기 4. 재밌는걸. 우후.
2: 여덟 줄 광선이잖아. 여덟 칸짜리 직사각형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3중 광선은 가능하지. 4 곱하기 3.
0: 3 곱하기 8. 점프를 아주 높게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지. 우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2: 한 바퀴를 가장 먼저 통과한 숫자는 다음 바퀴를 돌 때 최고 파워를 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파워! 다른 숫자들이 쫓아오고 있어.
1: 옥토블록 파워 업!
6: 이 밤의 광선 위를 멋지게 수놓을 20이 무대에 오릅니다. 5중 광선이네. 파워업을 했으니 5중 광선도 문제없지. 4 곱하기 5. 2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10 곱하기 1. 아, 여섯 줄로는 못 가잖아.
2: 4를 버리면 된단다, 20.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6 곱하기 2.
1: 나 18이 다시 돌아왔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6 곱하기 3. 브룽 브룽.
0: 저기서 점프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7: 지난번에 실패했었잖아.
0: 그러니까 다시 해볼 거야. 3 곱하기 8. 우후! 멋지게 해냈지.
2: 선수들이 오네요. 막상막할 실력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사진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한 블록 차이로 24가 승리했습니다.
0: 재미있었다. 내일 또 할까?
1: 기대해도 좋아, 챔피언.

But who am I? I have purple hands and purple feet. So I imagine I...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직성. 얼굴엔
4: 순한
1: 진물엔
5: 순하게
6: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순한 킹킹.
2: 중물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8: 꼬롱꼬롱 나나요. 렛츠고 캠핑카.
9: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8: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9: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0: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은
3: 덥덥한
2: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공룡 발자국의 주인을 찾아라. 오늘은 또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걸.
2: 나도 그래.
1: 안녕. 넌 새로운 일렉트릭 슈퍼 인스구나.
2: 맞아. 내 이름은 트레버야. 시간여행 비행기지.
1: 멋지다. 그럼 임무를 알아보러 갈까?

0: 아이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고성이야. 한국에 있는 곳이지. 고성은 공룡 화석으로 유명해.
1: 이곳엔 지오란 친구가 사는데 아빠랑 해변에서 거대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고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싶어해.
2: 우, 꼭 알아내면 좋겠다.
1: 그럴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완벽한 물건을 만들었거든.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그럼 잘 다녀와.

0: 이렇게 큰 공룡 발자국은 처음 봐요, 아빠.
1: 아빠도 그래. 이렇게 거대한 발자국을 보게 될 줄이야. 정말 놀랍구나.
0: 어떤 공룡의 발자국인지 궁금해요.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100으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트레버, 멋진 시간여행 비행기야.
2: 안녕 슈퍼빙스, 난 지호구,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안녕.
0: 안녕하세요.
1: 안녕.
3: 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발자국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니?
0: 확인해 보세요.
2: 어? 점토네.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3: 아, 알겠다. 이걸 발자국에 대고 눌러서 발자국 모형을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 그 모형을 진짜 공룡의 발과 비교해보는 거지.
2: 그치만 아빠, 그건 불가능해요. 공룡은 존재하지 않는걸요.
0: 하지만 존재한 적이 있지. 먼 과거에 말이야.
2: 과거로 갈 수가 있어?
1: 내가 있으니까. 말했지? 난 시간여행 비행기라고. 그래서 공룡이 살던 시대로 모두를 데려갈 수 있어.
4: 말도 안 돼.
2: 그럼 먼저 모형을 만들고 다 같이 시간 여행을 떠나자.
0: 누르고 돌리고 돌리고.
2: 그 다음은 밟고 밟고 밟고 밟아서 평평하게 잘 펴주고 난 후
0: 손잡이를 달아주면 완성.
2: 그럼 이제 공룡 시대로 가는 거야?
0: 물론이지. 트레버, 여행을 시작하자.
1: 좋아, 나만 믿어. 트레버 시계, 과거로 돌리기 시작! 뚝딱뚝딱, 여행 준비 완료! 다 함께 과거의 시간으로 순간 이동!
2: 굉장해!
1: 내가 생각해도 좀 놀랍긴 해.
2: 내가 정말 공룡 시대에 오게 될 줄이야.
0: 그 발자국을 남긴 공룡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잘 찾아보자.
2: 어? 바로 근처에 있나 봐요. 가서 확인해 봐요. 진짜 공룡을 보게 되다니 너무 기대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저기다! 찾은 것 같은데? 우와, 안킬로사우루스잖아? 근데 발을 어떻게 확인하지?
1: 나한테 맡겨. 야, 이쪽이야, 공룡 친구. 이리 와서 맛있는 풀 먹어봐. 네 맘에 쏙 들걸. 어서.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잖아. 어? 아니지. 이쪽이야, 공룡아.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집중해.
3: 휴. 다시 한번 해보자.
2: 심.
3: 모양이 같니?
2: 아니요, 안킬로사우루스 건 아니었네요.
1: 과일을 먹고 싶다면 좀 더 위로 올라와야지. 힘내, 할 수 있다고.
0: 됐다, 잠깐 그...

0: 조심조심 천천히 계속 자렴 시조세야.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어. 그러게, 잘 안 되네. 뭐야? 왜 땅이 꿈틀거리는 거지? 저기 벽불 뒤에 숨자. 저런 아기 공룡들이 겁을 먹었잖아. 아기 공룡들한테 겁을 주고 있어. 어서 멈춰야 해.
1: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시간을 멈출게. 보기, 넌 아기 공룡들을 구해줘. 자나 멈춰라!
0: 이렇게 멋진 장면은 처음 봐!
1: 꽤 멋지긴 한데 서둘러야 해. 오래가진 않거든.
0: 나만 믿어!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거기! 일렉트릭 스피드!
2: 어서 피하죠.
0: 타세요. 일렉트릭 스피드.

0: 커진 것 같은데. 아, 돼, 일어나. 어? 아기 공룡들의 엄마였잖아. 잘가 아기 공룡들아. 저기 봐, 엄마 공룡이 발자국을 남기고 갔어. 가보자. 이번엔 맞으면 좋겠다. 완벽하게 일치해. 야호! 발자국을 만든 공룡이 누군지 찾았어.
1: 시간 여행 완료.
0: 시간 여행을 해서 이 발자국을 타르보사우루스가 만들었단 걸 알게 되다니 정말 기뻐. 도와줘서 고마워.
2: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모험이었어.
1: 시간 여행은 언제 해도 새롭죠.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안녕.
2: 고맙다.
3: 안녕, 아리. 오늘은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걸.
4: 그러게. 어서 가보자.

0: 바로 라오스의 방비앙이야.
1: 방비앙은 가파르고 독특한 산이 많은 걸로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
2: 폭발하는 친구한테 도움이 필요해. 스쿨버스에 문제가 생겼거든. 그래서 도움이 될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는 미리 실어뒀으니까 출발하면 돼.
0: 슈퍼이스 출동 준비.
3: 진흙 때문에 꼼짝도 못하겠어. 미안해.
4: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봉.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으로 날아왔지.

0: 독이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아리야. 일렉트릭 구조 준비 완료.
2: 안녕 슈퍼윙스. 여긴 우리 스쿨버스 봉이야. 오늘은 학교 운동회가 있는 날인데 아무래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야.
0: 이거면 도움이 될 거야.
2: 고마워. 뭐가 들어있을까? 몬스터 트럭 타이어잖아. 완전 멋있는데.
0: 널 몬스터 트럭으로 만들어줄게 봉. 우선 원래 바퀴를 떼어내야겠지.

0: 그런 다음 세 바퀴를 달아주면 어때? 마음에 들어?
1: 고마워 슈퍼에이스. 그치만 몬스터 트럭이 됐다고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까?
0: 그걸 시도해보기 전엔 모르지.
1: 알았어 푸파, 한번 시도해볼게.
0: 됐다! 잘했어 봉, 해낼 줄 알았어.
1: 우와, 내가 진흙 웅덩이를 빠져나올 줄이야.
0: 푸파, 서둘러야 해. 운동회에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빨리 출발해야 할 거야.
1: 호기 말이 맞아. 출발하자 얘들아.
0: 내가 올려줄게. 출발 준비 완료.
1: 운동의 장소로 다같이 출발.
2: 뿡, 자신감 넘치는 몬스터 트럭이 됐네.
0: 맞아.
2: 나무가 잔뜩 쓰러져 있잖아. 다 치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
1: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0: 아, 당연히 있지. 나무 더미 위로 넘어가면 되잖아.
1: 그치만 내가 넘어가기엔 너무 높아 보이는걸.
0: 넌 이제 몬스터 트럭이야. 잊었어?
1: 알았어 푸파, 한번 시도는 해볼게. 그럼 간다.
0: 힘내 봉, 할 수 있어.
2: 일렉트릭 로프 발사. 이제 괜찮아.

0: 왔어.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갈 차례야. 내가 이걸 해낼 줄은 몰랐어.
1: 난 알고 있었어. 다 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0: 운동의 시간을 맞출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볼게.
1: 좋았어. 출발하자.
2: 이제 운동회를 시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 무슨 방법이 없을까? 오, 저기 봐! 강 반대편으로 가면 지름길이 있어!
0: 지금 나보고 이 강을 건너가라고!
2: 여기를 돌아가면 학교 가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거야.
0: 그치만 난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3: 괜찮을 거야, 붕. 네 몬스터 트럭 타이어는 물에 뜨거든.
0: 좋아. 너희가 도와준다면 겁먹지 않고 해볼게. 그럼 간다. 아니, 네 말이 맞았어. 물 위에 떴어.
1: 내가 건너는 걸 도와줄게. 스틱!
0: 야호! 재밌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보길 정말 잘했어.
1: 이제 저 산만 넘으면 우리 학교야.
0: 나만 믿어. 내가 산을 잘 넘어가 볼 테니까. 그럼 출발!
4: 동해바퀴가 돌아가 빙글빙글 빙글빙글
0: 업체.

0: 너무 가팔라서 안 올라가.
1: 내가 도와줄게.
0: 아니 괜찮아 슈퍼윅스, 나 혼자 한번 해볼게. 몬스터 타이어 맥시멈 파워. 봉은 할 수 있다.
1: 힘내 봉, 계속 앞으로.
0: 가자. 어? 어? 어? 절벽이잖아. 조심해 얘들아.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1: 학교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봉, 저기 바로 아래쪽에 학교가 보여.
0: 그치만 제 시간에 못 갈 거야. 절벽이 너무 가팔라서 못 내려가.
1: 이 말이 맞아 봉. 하지만 날아서 내려갈 순 있지.
0: 날아서?
1: 그래, 네 몬스터 트럭 타이어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거든. 보여줄까?
0: 우와! 우와!
1: 우리 하늘을 날고 있어!
0: 하늘을 날아본 건 처음이야! 멋지다! 우와, 그러고 보니 처음이라서 하늘을 나는 방법을 몰라!
1: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일리트리 점프 발사!
0: 로프 덕분에 균형이 잘 잡혔네. 출발해도 되겠어.
1: 이제 속도를 올려볼까? 고기 렉틱 힛! 꽉 잡고 있어 얘들아. 이제 학교로 출발! 우와!
0: 내 스쿨버스 인생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이야! 우후!
2: 하늘을 나는 스쿨버스? 말도 안 돼! 다음엔 우리도 태워줄 수 있어?
0: 그야 당연하지!
1: 네 덕분에 제 시간에 도착했어, 봉! 넌 내가 아는 최고의 스쿨버스야!
0: 아니야!

0: 나보단 몬스터 트럭 타이어를 달아준 슈퍼에이스 덕분이지.
1: 아니, 그렇지 않아. 겁먹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건 너잖아.
2: 그러니까 넌 누구보다 용감한 스쿨버스야, 붕.
1: 맞아. 오늘 우리를 도와준 영웅은 바로 너야.
0: 고마워.
1: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0: 고마워.
1: 조심히 가. 3, 2, 1, 됐다. 슈퍼윙 임무 완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난방구는 붙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0: 숲속에 가자. 꼬로로 숲속 놀이.

0: 옥스퍼드 팡.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6: 얼굴엔
8: 순한 킬링.
6: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덤덤해.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친구들 안녕. 와, 드디어 오늘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딩동댕 쇼의 쇼장을 뽑는 날. 여러분, 자, 회사에는 회장, 주방에는 주방장. 그럼 딩동댕 쇼에는 쇼장. 그래요, 우리 팀을 책임질 쇼장이 필요하겠죠.
1: 쇼장이요?
0: 어, 갑자기요.
1: 어? 쇼장, 그거 댕구댕구 댕구가 할래요.
0: 어?
2: 저요.
0: 말이랑 하늘이도.
2: 네.
1: 무슨 소리? 어? 먼저 온 사람이 임자야.
2: 어?

0: 그럼 누가 할지 손들어서 정하든가.
1: 아우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막 정하는 게 아니야. 쇼장은 우리 쇼를 대표하는 친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투표를 할 거야.
0: 투표요? 아 그럼 표를 가장 많이 받는 친구가 쇼장이 되는 거죠?
1: 그렇지.
2: 댕구댕구 투표 자신 있다구요. 딩동쌤 우리 빨리 해요.
1: 어?
0: 얼른요.
1: 좋았어. 자 그럼 지금부터 딩동댕쇼에 의한 딩동댕쇼를 위한 딩동댕쇼 쇼장 선거를 시작합니다. 자 선거를 시작하기에 앞서 쇼장이 되고 싶은 후보부터 한 명씩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 나와주세요.
2: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딩동댕쇼 귀요미는 누구? 바로 저 댕구입니다. 저를 쇼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모두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쇼장은 누구누구 댕구댕구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귀엽다고 쇼장합니까?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 해야죠. 저는 무려 3살 때 한글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저쪽을 보십시오.
3: 어디?
0: 이번엔 이쪽을 보십시오. 보셨죠? 사람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 거 봤죠? 이런 제가 리더지 아니면 누가 리더겠습니까? 딩동댕 쇼장이 될 사람은 바로 저 하늘입니다. 좋아.
4: 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딩동댕 쇼에서 쇼장이 된다면 전 너무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쇼장이 되는 건 나의 오랜 바람, 오랜 꿈, 사랑과 우정과 행복이 샘솟는 우리 딩동댕 쇼 포에버!
5: 딩동댕 쇼 포에버가 무슨 뜻이야?
6: 나도 몰라. 다들 좀 이상해.
4: 그러게. 하늘이는 자기 자랑만 하고.
1: 그래 얘들아. 그런 말로는 부족해. 쇼장이 되고 싶다면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지.
0: 약속이요?
1: 내가 쇼장이 되면 이런 걸 하겠다. 뭐 그런 약속.
2: 그럼 어떤 약속을 하면 좋을까?
1: 아직 투표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천천히 잘 생각해봐.
0: 네.
1: 자, 과연 어느 후보가 우리 딩동댕 쇼를 위한 올바른 후보일까요? 친구 여러분도 두 눈 크게 뜨고 함께 지켜봐 주시죠.
2: 아유, 이게 다 뭐예요?
7: 안녕하세요. 아, 이거 오늘 소품인데 지금 좀 급해가지고요.
2: 네. 아유, 세상에 많이 무거우시죠? 네.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7: 네, 아, 근데 지금 좀 빨리 가야 돼가지고.
2: 아유, 저런. 저 땀 좀 봐. 아유, 많이 더우시죠?
7: 네.
2: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댕구가 만약에 뽑힌다면, 선풍기 100대! 아니다. 에어컨 100대 놔드릴게요. 약속해요. 그러니까 아시죠? 저 댕구 꼭 뽑아주세요.
7: 네,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가세요. 댕구는 역시 듬직해. 아, 좋았어. 이제 또 누구를 만나러 가지? 아이고.

0: 부장님, 아이고 여기 계셨구나.
1: 나이 들었지 않아?
2: 어, 예쁘다.
1: 그치? 네 사진 너무 잘 나왔지?
2: 어, 잘 나왔어. 어,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1: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2: 어?
1: 글쎄, 아까 누가 방귀를 막 뿡뿡 뛰는 거야. 냄새는 또 얼마나 지독하던지. 그래서 봤더니 누구였는지 알아?
2: 누구였는데?
1: 바로 쟤, 댕구. 우리 대표가 방귀쟁이면 너무 창피하지 않니?
2: 방귀쟁이 대표라.
1: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쟤, 하늘이 말이야. 우리 앞에서 엄청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냥 찡찡이 울보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떼쓰고 짜증내고. 근데 난 아니지. 넌 울지도 방귀 뿡뿡 뛰지도 않기로 약속. 그니까 좋아, 너 누구 뽑아야 하는지 알지?
2: 글쎄, 나는 아직...
1: 나 안 뽑으면 너랑 다시는 안 놀 거야.
3: 드세요,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아유, 우리 밴드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연주하느라 힘드시죠? 이것 좀 잡숴보세요.
4: 이건... 빵?
3: 아이, 그냥 빵 아니죠. 제 마음입니다. 예, 제가 쇼장이 되면 매일매일 간식으로 맛있는 빵 준비해드릴게요.
4: 이런 거 받으면 안 될 텐데.
3: 아유, 돼요, 돼요. 맛있게 드시고, 여기 우유도 좀 드세요. 아이, 저 뽑겠다고 약속 잊지 말고요.
4: 약속. 예?
3: 오, 얘들아, 잘 왔어. 이거 하나씩 먹어.
5: 이게 뭔데?
3: 아이, 알면서. 저기도 좀 드려야겠네. 저기요. 예, 빵 좀 드세요. 여기 우유도 있고요. 아이, 사양하지 마시고요.
6: 이거 참... 선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0: 너 누구 뽑을지 정했어?
1: 아니, 아직 모르겠어. 너희들은?
2: 우리도 아직. 근데 이 빵 먹으면 하늘이 뽑아야겠지?
0: 근데 마리가 자기 안 뽑아주면 나랑 안 온댔는데.
1: 아, 머리 아파. 이런 투표는 싫어. 나 그냥 투표 안 할까 봐. 다른 사람들도 다 투표하기 싫대.
2: 응? 진짜? 그럼 나도 투표하지 말까?
0: 그럴까, 나도?
3: 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 투표를 하지 않는다니요? 와, 나 뚜껑 열릴 뻔했네!
2: 투표는 꼭 해야 해요! 이렇게 모여서 말만 하고 투표를 안 하면 뭐가 달라?

0: 네, 투표가 모두 끝났는데요. 이제 표를 확인해 보면 누가 딩동댕 쇼의 쇼장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함께 확인해 봅시다.
1: 네.
0: 자, 누구. 자, 처음 표는 오, 마리.
2: 마리.
0: 네. 자. 오, 댕구!
2: 아, 댕구!
0: 자, 섞어. 다음은, 짠! 오,
2: 하늘!
0: 우와, 이거 좀 보세요. 아주 치열한 승부입니다. 오, 떨려. 자, 다음은 누구일까요? 뭐지?
3: 왜 안 부르시지?
1: 왜 그러시지? 왜요? 뽑을 사람 없어요? 뭐야? 누가 이랬어?
4: 누가 장난친 거야?
5: 장난 아니거든.
1: 너희가 쇼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지 제대로 알려준 게 하나도 없잖아.
4: 그래,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고
1: 다른 후보 흉보고.
4: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1: 아니라고.

0: 그래, 얘들아, 이제 알겠지? 하고 싶다고 쇼장을 아무나 막할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들은 하나하나 잘 따져본 후에 가장 좋은 선택을 내리거든.
1: 아이고, 부끄러워,
0: 어?
1: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휴, 아이, 쇼장이 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얘들아, 미안. 우리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돼요? 이번엔 진짜로 잘할 수 있어요.
2: 나도 지킬 수 없는 약속 절대로 안할 거야.
1: 그러니까 한 번만.
0: 어떡하지? 한번더 할까요?
3: 네!
1: 네!
0: 오, 좋아요. 그럼 다시 선거를 준비합시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2: 덥덥한 날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모여서 정하자. 그럼 가위 가위 보.
1: 우와, 내미가 술래. 빨리 숨자.
2: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놀까?

0: 다른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1: 오늘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아침이야. 아?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오늘의 주제는 매일매일 먹는 밥 옛날 옛날 너무너무 가난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굶고 있던 식구들 생각에 슬퍼하던 흥부 꼬르륵 꼬르륵 밥 굽는 소리에 저절로 눈물이 났는데 할 수 없이 부자인 형 놀부의 집에 찾아간 흥부는 밥 좀 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놀부의 아내는 당장 나가라며 바쁘던 주걱을 던진다.

불쌍한 흥부. 그런데 흥부뺨에 달라붙은 이 파풀. 그러고 보니 파풀은 왜 끈적끈적한 걸까?

가을 한가운데 노랗게 물든 황금빛 들판. 겸손하게 고개 숙인 벼. 인사 한번 멋지다. 이 벼에서 얻어지는 하얀 쌀이

바로 밥을 만드는 재료. 하지만 생쌀을 이대로 먹을 수가 없는데 밥을 하려면 먼저 쌀에 물을 붓고 살살 씻어준 다음 적당히 밥물을 맞추고 뚜껑을 닫는다. 여기에 열을 가하고 기다리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밥 완성. 밥 짓기 생각보다 간단한 모양. 이 정도 양의 쌀이 밥이 되니 부피가 훅 커지고 쌀처럼 후두둑 떨어지지 않고 끈적끈적 붙어있는데 왜 그럴까? 밥의 재료는 쌀. 쌀이 물을 만나면 바로 이런 모습. 아직 밥이 된 건 아니다. 밥이 되기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불. 쌀은 물과 불이 모두 있어야 비로소 밥이 될 수 있다. 촉촉하고 끈기 있는 밥은 물과 불의 합작품? 특히나 불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맛있는 밥을 영영 만나지 못할 뻔했다옹.

밥이 되기 전 사라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쌀의 깊은 속은 녹말로 이루어져 있다. 녹말의 주요 성분은 마치 빛처럼 생긴 모양이어서 좁은 틈으로 수분이 잘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열이 가해지면 오므려져 있던 구조가 펴지듯 열리는데 이렇게 펴진 구조에는 수분이 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수분을 많이 머금게 되는 과정을 호화라고 부른다. 충분히 호화가 이루어진 밥알을 들여다보면 녹말의 경계가 전부 풀어져 생쌀일 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밥에 숨겨져 있던 호화의 과학.

호화가 이루어진 밥풀이 갖게 된 달라붙는 힘. 밥이라 쓰고 과학이라 읽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 하지만 이 밥을 그대로 상온에 놔두면 녹말의 아밀로펙틴 구조가 다시 오므라들면서 수분이 점점 빠져나간다. 이렇게 밥이 식게 되면 수분을 잃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딱딱하게 변하는데 이 현상을 노화라고 부른다. 따뜻한 밥이 식어가는 짧은 순간에도 과학이 있다.

맛있는 밥의 모든 것. 아직 끝이 아니다. 밥을 짓는 재료인 쌀. 쌀은 황금빛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던 벼에서 오는데, 들판이 아닌 곳에도 벼이삭이 있다. 이 동전들 중 어디에 숨어 있을까?

정답은 50원 동전. 50원짜리 동전의 앞면에는 벼이삭 문양이 있다. 식량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벼이삭을 그려 넣었다고 한다. 100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사람은 임진왜란 때 군사들을 이끌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 500원 동전에는 신성한 동물의 상징 학이 새겨져 있다. 매일 만나는 동전, 매일 먹는 밥도 자세히 바라보면 화학이 보인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의 과학을 콕 집어 발견해 볼 차례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콩나물. 그렇다. 나물로도 무쳐 먹고 국으로도 끓여 먹는 흔한 콩나물. 국민 반찬 콩나물. 오늘은 콩나물 한 가닥을 처음 보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자. 계속 보다 보면 콩나물 한 줌에서도 특별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길이도 제각각, 무게도 조금씩 다른 콩나물. 하지만 콩나물은 언제나 노란 머리와 하얀 줄기를 가졌다. 그러고 보니 수상한 냄새가 난다냥. 자주 먹으면서도 왜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을까? 따끈하게 끓여낸 콩나물국 속에도 환하게 피어난 봄꽃에도 선명한 노란색. 콩나물은 왜 흰 줄기 끝에 노란 머리를 갖게 됐을까?

잠깐, 이건 콩? 아, 콩나물은 콩으로 기르는 거구나. 단단히 염은 콩에 물을 붓고 반나절가량 지켜보자. 콩이 충분히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잘 불린 콩을 재배기나 구멍 뚫린 그릇 위에 고르게 잘 올려준다. 이제 콩이 마르지 않도록 중간중간 물을 주어가며 키우면 되는데. 어? 그런데 한쪽에만 뚜껑을 덮었다? 뚜껑을 덮은 재배기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며칠 만에 쑥쑥 자라난 콩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노란색. 콩나물이 틀림없다.

콩나물 키우기 참 쉽다옹. 잠깐, 그렇다면 뚜껑을 덮지 않은 콩들은 햇빛을 골고루 받고 자라 슈퍼 콩나물이 되는 걸까? 아니, 이건 초록색 콩나물? 빛을 보고 자랐을 뿐인데 노란색은 어디에도 없고 온통 초록색이다. 머리 위로 쫑긋 새싹까지 올라왔다.

콩나물이 초록색을 띠는 건 엽록체가 생겼기 때문. 엽록체가 가진 색소는 식물들을 특유의 녹색으로 보이게 한다. 빛을 이용해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엽록체.

이 엽록체 역시 식물이 빛을 받으면 생겨나는데 빛을 받으면 자란 콩에도 같은 원리로 엽록체가 생겨나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콩나물은 먹기 위해 키우는 것. 싹이 자라지 않은 부드러운 상태로 먹기 위해 빛을 차단하고 키웠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고 원래의 콩색을 간직하게 되었다.

햇빛을 받지 못해 양분을 생성하지 못하는 콩나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를 뻗어낸 힘은 여기에 있었다. 빛을 보지 못해 잎이 자라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연하게 자라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엽록체가 생기지 않아 흰색으로 뻗은 줄기도 풍부한 섬유소 공급원. 몸에 좋은 콩나물 이제 열심히 먹을 거양.

식물은 햇빛을 받으며 녹색으로 자란다는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은 콩나물. 익숙한 것도 새롭게 보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면 콩나물 한 줌도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다시 콩나물 이야기인가? 아니, 뭔가 좀 다르다. 콩나물 친척 좀 될까? 이름하여 숙주나물. 이 숙주나물은 무엇의 싹을 틔워 생겨난 걸까?

0: 숙주나무를 자세히 보면 힌트가 있다. 이 녹색 껍질의 주인공이 정답. 숙주는 녹두의 싹을 틔워 키운 나물이다. 나물 한 줌에서 찾아낸 과학 한 가닥. 이제 여러분이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두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2: 덮어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 나니 언니.
6: 써니. 써니 써니.
5: 써니 써니.
4: 오늘은 니니키즈들이 활을 쏘면서 놀고 있었네요. 친구들이 즐거워 보여요.
5: 꺼니, 꺼니, 꺼니, 꺼니, 꺼니.

0: 꼬니가 쏜 화살에 써미가 맞았어요. 이런, 써미가 화가 났나 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꼬니, 꼬니, 꼬니.
0: 꼬니가 자기가 화살을 쏘았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네요.
1: 써미,
2: 써니, 써니.
1: 써니.
0: 써미의 기분이 다시 좋아졌나 봐요. 다행이네요. 다음에는 조심히 놀아요, 니니키즈. 찐이가 공을 밟고 넘어졌어요. 다치진 않았을까요?
2: 써니, 써니.
3: 찐이.
1: 떠니, 떠니, 떠니.
0: 떠니가 던진 공을 찐이가 밟고 넘어져서 떠니가 찐이에게 사과하고 있어요. 다행히 찐이가 다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니니키즈들이 바로 사과를 해서 찐이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집 안에서는 위험하게 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꼬니가 무슨 좋은 생각이 난 걸까요? 친구들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봐요. 아하! 니니키즈들이 집안에서 놀지 않고 바깥에서 놀기로 했나 봐요. 잘 생각했어요, 니니키즈. 그럼 오늘도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놀아요, 니니키즈.
1: 응!

0: Tyrannosaurus.
1: Orange.

Purple.

green. Yellow. Blue.

red. purple. orange.

sapo. Red. Banana. Yellow. Watermelon. Green.

melon. Chartreuse. Cherry. Red. Grapes. Purple.

0: Triceratops, Dilophosaurus, Spinosaurus, Tyrannosaurus.
1: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세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식구 내꿈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Wow, these look great. Hey, why don't we make some more? Oh, guys.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7: 얼굴엔
9: 순한 킬링.
7: 중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좋아요. 다 나왔으니 이제 재밌게 놀아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새콤 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6: 얼굴엔
8: 순한 킹킹
6: 주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어?
1: 오? Oh, doggy. Doggy, doggy. Doggy's words.

0: 어? 피부, 피부.
1: 아, it's us, your friend King. And your friend Wording. Bye.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시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펭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합니다.

0: 나는 야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기타를 연주해 기타 기타
0: 아니
1: 플룻을 연주해 플룻 플룻
0: 아니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10층으로 올라가서 설치되는 거예요.
1: 네.
0: 와, 정말 굉장합니다.
2: 그 앞에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땡깁니다.
0: 아, 예, 예.
2: 그 이제 카메라가 연결, 라인이 연결되었고 무겁죠?
0: 오, 아니, 예.
2: 자, 아, 팔에 힘이 오죠?
0: 아, 우리 작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쉬시는 거.
2: 아, 아니, 아. 이게 내려갈 거가.
0: 아.
2: 자, 박희님.
0: 예, 예.
2: 오래다 오시세요. 빨리 더 일해야죠.
0: 아, 예, 맞습니다.
2: 쫓아오십시오.
0: 예.
2: 아,
3: 예.
2: 자, 일로 오세요.
3: 예. 아, 예. 뭐, 어렵지.
2: 여기가.
3: 예.
2: 오케이, 됐어요. 이러면. 중계차에서 올라온 케이블 딱 꽂았잖아요.
0: 예, 예.
2: 그러면 중계차하고 딱 연결이 된 거예요.
0: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면서 비추는 것을 중계차에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2: 아, 그럼요. 이렇게 여기 화면이 이렇게
0: 보이죠? 지금 당장 그냥 이 그대로 비춰주는구나. 오, 내가 조립한 카메라.
2: 그래서 이제 카메라 세팅이 끝났습니다.
0: 아니 중계차에 뭐가 있길래 또 중계차로 가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꾸나. 으쌰. 아, 예. 아이, 실례합니다.

0: 우와,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박희 씨.
0: 아니, 방금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 계시는군요.
1: 예, 예.
0: 아니, 그 위에서 케이블도 당기고, 위에서 카메라도 조립하고, 그리고 그 케이블로 카메라와 연결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중계차 안으로 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만.
1: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셨는데, 당연히 중계차 내부도 한번 구경을 하셔야죠.
0: 오, 예.
1: 여기는 중계차 내부인데 여기는 비디오 쪽 기술 감독 자리거든요. 그쪽은 영상 쪽, 그쪽은 오디오 감독님이 같이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를 해주십니다.
0: 오, 지금 보는 것이 제가 위에 있던 그곳 아닙니까?
1: 그렇죠. 카메라와 아까 그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다 이렇게 영상들이 다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중계차로 다 영상 신호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카메라 감독님, 여기 중계차입니다. 혹시 여기 소리 잘 들립니까? 네.
2: 잘 나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전체적으로 이 중계차 안에서 다 조작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1: 그렇죠. 네.
3: 아키님, 이쪽에도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0: 아니, 야, 타마도 여기, 여기서 뭐 할 것이냐?
4: 아, 안녕하세요, 박희님.
0: 아니, 내가 여지껏 이렇게 일하고. 아니, 감독님,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이따가 얘기하자꾸나.
4: 네.
0: 아니, 감독님,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것이죠?
5: 네, 여기는 그 현장에서 공연하는 모든 소리들을 한 곳에 모여서 그 저장하는 오디오실이라고 합니다.
0: 여기서는 소리를 만진다?
5: 네, 그렇습니다.
0: 와, 그럼 이 수많은 이 장비들이 다 소리를 위한 장비입니까?
5: 예, 그렇죠. 아마 현장에 있는 감독님이 마이크를 아마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불러볼게요.
0: 예.
5: 현장, 김태현 차장님 계십니까?
6: 예, 알겠습니다.
5: 음악 한번 체크할게요.
0: 그렇지. 이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음악도 따로 있을 터이니.
4: 차 안에 이런 게 있다니.
5: 저희가 지금 체크 때문에 바빠서 조금 밖에 나가 계시면
0: 이 친구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5: 네.
0: 죄송합니다.
5: 네, 수고하세요.
0: 예예예. 예, 예. 얘기 좀 하자꾸나.
4: 네.
0: 아이고, 드디어 중계차에서 다 일을 마쳤구나, 타방아.
4: 잠시만 좀 쉬어요, 박피님.
0: 그래, 타방아. 조금만 쉬었다 가자꾸나. 박희 씨, 여기 있어. 따라와.
7: 어디?
0: 좀 와.
7: 좀 방금 쉬고 있었는데. 일을 여지껏 했습니다.
4: 느낌이 없네요.

0: 갑니다. 네. 음악 인 6번 센달
1: 정의의 용사 황기능과 함께하는 오연아
0: 6번 컷 6번 컷 자 7번 컷 자 들어가고 자 7번 컷 자 들어가고 투 스탠바이 투 컷 자 준비 자 준비 3, 1, 컷! 3, 컷! 포 스탠바이, 포, 풀어! 푸샷, 푸샷! 포, 컷! 6번, 컷! 7번 스탠바이, 7번, 아,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7번, 카트! 됐어, 오케이. 잘했어요.
2: 아까니요.
0: 아, 빨리 먹자, 우리 언니.
3: 뭐가 흘러간 겁니까, 지금?
0: 와. 아, 요 불이 켜지는 게.
3: 아, 예, 예, 예.
0: 요 불이 켜지는 게.
2: 알겠습니다.
0: 퀴즈의 코어에 의해서는 7번. 자, 인. 소리, 투 카터. 소리, 카터. 투 카터. 원 카터.

0: 드디어 모든 일을 마쳤구나, 타방아. 고생 많았다.
1: 다키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키님, 중계차에서 일해보시니 어땠어요?
0: 일단 달꽃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응?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고 매우 뿌듯하구나.
1: 저도 중계차에서 일한 덕분에 방송하려면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0: 아우, 맞다,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녹화도 성공적으로 마쳤구나. 아이고, 기분 좋아라. 아이고, 아이고. 신상이, 신상이 떠오른다. 자방아.
1: 네.
0: 중계차, 중계차로 삼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주거라.
1: 중.
0: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1: 개.
0: 계속해서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것을 찾으러.
1: 차.
0: 차근차근 하나하나 찾으러 가보자꾸라.
1: 와우, 좋아요.
0: 그래, 타방아. 방금 말했던 대로 우리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것을 찾으러 가보자꾸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나쿤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토끼니, 너 이 불맛 나는 도토리 먹어봤냐?
4: 아니, 처음이야. 요 불맛 나는 도토리 한번 맛보면 그냥 도토리는 못 먹는다며?
3: 아, 당연하지. 내가 이 맛에 캠핑 온다니까. 그럼 우리 이거 있는 동안 놀고 있을래?
4: 그래, 댄스 댄스.
5: 바람이랑 토끼니 오늘 캠핑 간다더니 좋겠다.
6: 그러게.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7: 그럼 우린 더 신나게 놀아야지.
5: 맞아. 오늘도 힘차게 셋, 둘, 하나, 렛츠고.

0: 요정들 안녕.
1: 안녕.
0: 요정들, 어제 이 뒷산에 불 난 거 알아?
1: 진짜?
2: 그래서?
1: 어떻게 됐는데?
0: 다행히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금방 불을 꺼주셨어.
2: 다행이네. 119에 신고전화 빨리 했나 보다.
3: 아휴, 그러게. 아휴, 어제 사하라 사막에 퀴즈만 내려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산불 다 끌 수 있었는데.
0: 요정들이?
3: 우리도 가끔 소방관으로 변신하거든.
1: 보여줄까? 징동댕 삼총사 소방관으로 변신!
4: 소방관 변신 완료!
0: 우와, 멋지다!

0: 구조 요청이야. 네, 딩동댕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1: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0: 자, 불난 곳이 어디인가요?
1: 여기 도도섬 캠핑장이에요. 계곡 바로 옆쪽 숲길이에요.
0: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2: 가만. 도도숲 캠핑장이라면
3: 바람이랑 토끼가 캠핑 간 것 같은데?
4: 그럼 방금 전화한 게?
1: 우와, 큰일이다. 어서 가보자.
3: 딩동댕 소방관
4: 출동!

0: 아, 어떡해.
1: 살려주세요.
2: 여러분, 우리가 왔습니다.

0: 화재지나?
1: 완료!
2: 와, 고마워 대동댕 소방관. 이렇게 빨리 와주다니 정말 최고야.
3: 이게 다 너희들이 119 신고 전화를 빠르게 해줬기 때문이야. 다람이, 네가 전화한 거 맞지?
4: 어, 맞아.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3: 먼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침착하게 잘 이야기해줬고.
4: 여긴 도도숲 캠핑장이에요. 계곡 바로 옆쪽 숲길이에요.
3: 이렇게 불이 난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었어. 잘했어, 다람이.
5: 내 친구 맞죠?
0: 자, 다들 기억하자. 불이 났을 때 신고 전화는 몇 번?
6: 1,

0: 머리가 믿음직하다고 다음에 또 불내고 그러면 안 된다.
1: 이런 화로 사용할 땐 조심해야지. 이렇게 넘어뜨리면 큰일 나.
2: 아니야. 이 화로 우리가 넘어뜨린 거 아니야.
3: 이거 너희가 한 게 아니야?
2: 응, 우린 안 건드렸어.
4: 우린 그냥...
5: 도토리 익는 걸 기다리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2: 이렇게 된 거야.
0: 그렇다면 이 화로가 저절로 넘어졌거나 아님 누군가 이 화로를 넘어뜨렸다는 건가?
2: 그러고 보니 이 화로에 굽고 있던 도토리들이 사라졌어.
6: 그럼 그 유명한 불맛 나는 도토리 못 먹는 거야? 안 돼!
1: 그렇다면 이건! 너희들이 신나게 노는 사이 누군가 화로에 있는 도토리를 훔쳐가려다. 그만 실수로 화로를 넘어뜨려 불이 난 게 아닐까?
3: 그럴듯하네.
2: 혹시 또 그 녀석인가?
7: 누구?
2: 얼마 전부터 계속 우리 도토리를 훔쳐가는 녀석이 있었어. 한두 번이라서 봐주려고 했는데 캠핑장까지 쫓아와 불까지 내다니.
8: 바람아, 우리 이번엔 참지 말자.
2: 그래,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8: 이 경찰 신고 번호가
2: 몇 번이더라?
9: 119 아니야?
3: 아니. 경찰서 신고 번호는 112.
1: 맞아.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을 발견하면 112로 전화해야

0: 불이 나거나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 119!
0: 나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땐
1: 112!
0: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2: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으니까 119?
0: 맞아! 아픈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2: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3: 사람이 물에 빠졌어. 도와주세요!
4: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3: 도와주세요!
5: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같은데.
0: 맞아! 사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6: 고마야,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2: 모르는 사람인데.
6: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가자. 아이, 가자!
3: 수상한 사람이다.
7: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2: 저 아저씨 나쁜 사람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112.
0: 맞아. 수상한 사람을 신고할 땐 112. 맛있는 거.
7: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5: 도리야!
8: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야지.
0: 112. 맞아. 나쁜 사람을 신고할 땐 112.

0: 나쁜 사람 신고잖아? 여보세요? 네, 저희 도토리를 자꾸 훔쳐가려는 녀석이 있어서 신고하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도도스 캠핑장이요.
1: 토깽이가 112에 신고전화 했으니까 범인이 곧 경찰에 잡힐 거야.
2: 그럼 우린 범인이 잡힐 때까지 퀴즈를 풀면서 기다릴까?
3: 쇼에서 댕댕이
2: 동동이와 함께하는 119
3: 112 퀴즈.
2: 불렀을 때 신고전화 112. 어? 9가 없네. 이 중에서 9를 찾아봐. 시작. 찾았다. 9.
3: 경찰에 신고 전화 1 1. 엥? 2가 없잖아. 이 중에서 2를 찾아봐. 시작.
2: 이제 119
3: 112 잘 기억할 수 있지, 친구들?
4: 도토리 도둑 잡혔을까?
5: 그러게.
0: 얘들아, 얘들아, 범인을 잡았어.
5: 우와.
3: 그게 누구였는데?
0: 이건 바로
6: 땅땅

0: 옆 동네 너구 씨. 너희 말대로 구운 도토리를 몰래 훔쳐가려다 그만 불을 낸 거였어. 어?
1: 범인 검거.
2: 우와!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다.
0: 이게 다 딩동네 요정들이 경찰 신고는 112라고 알려준 덕분이야. 우와!

0: 하기 119
1: 112
2: 꼭 기억하냐?
1: 112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그분은 어느 여름 날이었어요.
1: 매미가 우는 어느 여름 날이었어요.
0: 나 싫은데. 싫다.
2: 호민아.
3: 정우마, 할아버지 좀 도와줘.
4: 네, 할아버지.
0: 싫어서 혼났네.

0: 내가 책 읽는데 정음이가 방해하니까 정말 싫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싫다고 말할 거야. 근데 내가 싫다고 해서 정음이가 나랑 안 놀아주면 어떡하지? 그래, 뭐든지 자판기에 싫다 한글 카드를 넣으면 내 고민이 해결될 거야. 싫다. 어떻게 쓰지? 아이야를 불러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1: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2: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 아 이
2: 야
1: 훈민아 안녕.
3: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싫다. 싫다가 궁금해.
2: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2: 문!
1: 싫다의 실! 시옷이 필요해. 시옷의 문을 찾자.
4: 푸, 푸, 푸, 푸, 푸. 스, 스, 스, 스, 스, 스.
5: 여기야!
3: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사마귀군. 응? 저건 뭐지? 한번 내려가 보자. 차! 선인장이 이렇게 크다니. 찾았어.

COC 이를 만나 시

신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리을 히읗을 찾자. 받침의 문!

0: 식다, 식다, 식다, 식다, 식다. 심다, 심다, 심다, 심다, 심다. 싫다, 싫다, 싫다, 싫다, 싫다.
1: 여기야!
2: 받침 리을 히읗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2: 한다.

0: 야, 빌려달라는 말도 안 하고 장난감을 뺏어가는 건 싫어.
1: 미안해.
0: 야.
1: 아니, 나랑 놀자.
0: 나 지금은 장난감이랑 놀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건 싫어. 싫다.
1: 미안해.
2: 찾았어. 싫다의 받침 리얼 힛. 하! 돌아와.

0: 받침 리얼 히읗.
1: 시.
0: 받침 리얼 히읗.
1: 파. 싫다.
2: 파체.
3: 저장 완료.
2: 싫다.
3: 후메이의 손으로.
4: 싫다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싫다 한글 카드를 넣으면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싫다고 말할 수 있어. 우민아, 우민아.
5: 건지.
4: 정혜마, 그만해. 나 그거 싫어.
5: 나 몰랐어. 난 너도 재밌어 하는 줄 알았어. 훈민이가 싫으면 나도 안 할게. 미안해.
4: 싫다고 했더니 정음이가 안 하네.
5: 훈민아, 앞으로도 싫을 땐 꼭 싫다고 말해줘.
4: 응, 알았어.
5: 응.
4: 꼭.
3: 약속 도장 꾹.
5: 약속.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싫다는 어떻게 읽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싫다. 머리가 어찔어찔, 몸이 으슬으슬.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렸어요. 훌쩍.

0: 약 먹고 빨리 나아야지.
1: 리얼 히읗 맛있다.
0: 오잉? 받침 리얼 히읗이 어디로 갔지? 아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싫다. 싫다. 싫다. 오다? 끄다. 옳다. 너는 옳다. 옳다. 끓다. 물이 부글부글 끓다. 끓다. 싫다. 싫다.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싫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싫다. 끝.
1: 내가 읽어주는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몸이 아픈 것은 싫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몸이 아픈 것은 싫다. 싫다를 찾아주세요. 1번, 2번.
0: 싫다. 훈민이는 책을 읽고 싶어요. 그런데 정음이가 장난을 쳐요. 싫다고 말하고 싶어. 선인장의 시옷이 이이를 만나 시가 싫다에 받침 리을 히읗을 만나 실 한글 카드를 넣으니 용기가 생겼어요.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요.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요.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없다.

0: 자, 나는 없다 마술사. 무엇을 없애볼까요? 이야. 짠! 고민형이 모자를 쓰고 의자에 앉아 있어요. 자, 있다, 없다.
1: 우와.
0: 무엇이 없어졌나요?
2: 모자.
0: 자, 있다. 없다. 무엇이 없어졌나요?
2: 인형.
1: 없어졌어.
0: 있다. 없다.
2: 우와, 의자가 없어졌어.
0: 다 없어졌네. 없다 마술 끝.

0: 우와, 나도 없다 마술 해보고 싶다.
1: 나도. 우리 뭐든지 자판기에 없다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2: 그래, 그럼 없다 마술을 할 수 있을 거야.
1: 없다, 어떻게 쓰지?
2: 아이야를 불러보자.
1: 응?
3: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구매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6: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6: 없다! 없다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응.
7: 한글의
3: 문.
5: 없다의 업.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3: 여기야.
4: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7: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맑은 공기. 숲속엔 먼지가 없네.
1: 숲속엔 먼지가 없네.
0: 어? 누구야? 아무도 없는데?
1: 누구야? 아무도 없는데?
0: 따라하지 마.
1: 따라하지 마.
0: 누구야? 나와.
1: 누구야? 나와.
0: 어? 어? 앵무새 너?
1: 앵무새 너?
2: 찾았어. 앵무새 이응. 어? 어? 앵무새야, 가지마. 도움이 필요해.

0: 미응이 어를 만나? 어? 어? 어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비읍시옷을 찾자. 받침의 문!
1: 얻다, 얻다, 얻다, 얻다. 얼다, 얼다, 얼다, 얼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0: 여기야! 받침 비읍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다 먹었다. 없다!
1: 찾았어. 없다의 받침 비읍슛. 나와라, 한글. 어차! 받침 비읍슛.

0: 받침 비읍숏.
1: 어? 받침 비읍숏.
2: 다.
1: 없다.
3: 받침. 저장 완료. 없다.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없다 한글 카드다. 없다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마술 보자기인가 봐.
2: 와, 우리 해보자.
4: 응. 있다. 있다.
2: 없어졌네?
4: 없다 마술 성공!
2: 와.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없다는 어떻게 읽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없다! 없다! 없다! 훈민이와 정우민은 할아버지 편지를 정말 좋아해요. 오늘은 어떤 편지를 쓸까? 편지를 연필이 없네. 아하!
1: 받침 비읍시옷 이제 없지.
0: 오잉, 받침 비읍시옷이 어디로 갔을까? 아가. 없다. 없다. 없다. 가? 갑! 갑! 없다! 없다!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없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없다! 끝!
1: 내가 읽어주는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연필이 없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연필이 없다. 없다를 찾아주세요. 1번, 2번.
0: 없다.

훈민정음이 마술을 봐요. 있다 없다 마술이에요. 나도 없다 마술 하고 싶어. 앵무새 이응이 어를 만나 어. 어가 없다의 받침 비읍 시옷을 만나 업. 한글 카드를

0: 없어요. 장난감이 없어요. 장난감이 없어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옥스퍼드 향.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준모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중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꿈이었구나. 안 돼! 오지 마!
1: 누구야, 누구?
2: 치치치, 왜 그래? 괜찮아?
3: 그러니까 악몽 때문에 기절했단 거잖아.
0: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상한 걸 들고 내 방에 있으니까 놀란 거라고.
3: 아, 치치, 겁쟁인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4: 쨍금.
0: 그게 아니라니까.
2: 이거 찾느라 정말 혼났네.
1: 핑핑, 그게 뭐야?
2: 악몽을 막아준다는 꿈의 깃털이야.
4: 우와, 생꿈의 꿈의 깃털.
2: 생꿈아, 이건 치치에게 주려고 가져온 거야.
3: 하긴, 겁쟁이에게 이런 물건이 필요하긴 하지.
0: 뭐라고?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
1: 오래 기다리셨죠?
2: 세계 탐험대회 골드레벨 첫 미션에 성공한 채채 핑핑핑과 에이스 엘리트 팀 축하합니다. 짝짝.
1: 이전 미션에서는 세계 리그의 채채 핑핑팀과 탐험 리그의 에이스 엘리트 팀이 미션을 끝마치고 선두로 나섰습니다.
2: 나머지 팀들도 파이팅 해주세요.
1: 자, 그럼 세계 탐험대회 골드레벨 두 번째 미션을 공개할게요.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뿌뿌! 잃어버린 꿈의 깃털을 찾아라!
2: 인디언들에게는 마을을 수호하고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꿈의 깃털이 있어요.
3: 그런데 갑자기 꿈의 깃털이 사라져 마을이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2: 어머, 얼른 가봐야겠는걸요?
1: 그럼 이번 미션도 반드시 성공하길 기대할게요. 뿌뿌!
4: 인디언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봐야겠어. 로빈, 인디언 마을의 꿈의 깃털에 대해 검색해줘.

0: 말로 인디언 마을을 지키는 꾸메기 탑이 사라지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서 사라진 꾸메기 탑을 찾아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우리도 꿈의 깃털을 찾아서 치치에게도 하나 선물해주죠.
2: 도켓 너 정말.

0: 여긴가?
1: 여기가 버팔로 마을이구나.
2: 마을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왜 아무도 안 보이지?
3: 안녕하세요, 할머니.
4: 너희들은 누구니? 무엇보다 나이들이로구나.
1: 저희들은 세계 탐험 대회에 출전 중인데 마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와드리러 왔어요.
4: 착하기도 해라.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이 우릴 도울 수 있을까?
5: 그럼요. 꿈의 기타를 찾아드리면 되는 거죠.
4: 그렇단다. 예로부터 우리 인디언 마을에는 불행과 악몽을 막아주는 꿈의 깃털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지 뭐니.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한숨도 못 자고 있어. 그 이후로 다들 여기저기 꿈의 깃털을 찾으러 다니고 있지.
0: 생크마!
5: 그래서 마을이 텅텅 비었던 거군요.
2: 꿈의 깃털을 다시 만들 순 없나요, 할머니?
4: 그게 재료를 구하기 너무너무 위험해서 말이야.
1: 위험하다고?
4: 그게 말이다. 옆마을인 독수리 마을에서도 꿈의 깃털이 사라졌다는데 며칠 전 재료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더구나.
2: 독수리 마을도 없어졌다고요?
1: 그렇다면 독수리 마을도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5: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꿈의 깃털을 찾아...
2: 불이 부리다!
6: 힘들다! 어서 도망가자!
1: 여기가 독수리 마을이야.
2: 여기도 꿈의 깃털이 사라졌다는 거지?
6: 생크미 사탕 좋아! 사탕 좋아!
1: 어? 저기 꿈의 깃털이잖아?
5: 정말이네!
6: 생크미 꿈의 깃털!
1: 저 꿈의 깃털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분명히 사라졌다고 했었는데...
0: 어떻게 된 거지?
1: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 포템도 그렇고 마을의 모든 문양이 독수리로 되어 있어.
5: 맞아! 여기는 온통 독수리 문양이야.
1: 그런데 저 꿈의 깃털인 버팔로 모양이잖아.
5: 정말이잖아! 저거 버팔로 마을에서 가져온 게 아닐까?
2: 그런 것 같아.
1: 얘들아, 우선 인디언 할머니께 꿈의 깃털을 가져가 보는 게 어때?
0: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1: 얘들아, 중심 좀 잡아줘.
5: 그게 쉽지 않아.
2: 그게 아래에서 자꾸 움직이니까.
7: 미안해, 핑피.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어.
6: 생크미 무서워.
1: 좋아, 좋아. 아주 천천히. 조금만 더.
2: 안 됐지만 이번 미션은 무리였습니다.
8: 도둑이다!
9: 꿈의 깃털을 훔치려는 자가 있다!

0: 뭐야, 고작 그 정도야? 이게 아니야? 힘 좀 내보라고! 그 꿈의 깃털은 우리가 먼저 찾았어! 거기서! 장난은 끝났다! 이제 올라간다!
1: 오케이, 계속!
0: 자, 부리부리 팀! 드래곤!
2: 내 창을 받아라!
0: 여기까지 안 될 것 같은데?

0: 산산 조각이 났어. 이제 어떻게 하지?
1: 꿈의 깃털이
2: 부서졌어.

0: 죽음의 깃털, 버팔로 마을에서 가져온 거죠?
1: 그게 무슨 말이냐?
0: 왜 독수리 부족에 버팔로 그림이 있는 꿈의 깃털이 있는 거죠?
2: 미안하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1: 마을 사람들이 악몽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만.
3: 그래도 꿈의 깃털을 가져간 건 너무했다고요.
1: 얘들아, 꿈의 깃털이 망가졌으니 이제 어떡해?
3: 그까짓 거 우리가 만들어버릴 수고.
1: 그게 쉽지 않을 텐데.
2: 재료 구하기가 쉬웠다면 애초에 가져가지도 않았겠지.
1: 번개를 맞은 지 100년 된 나무와 반짝이는 돌, 살아있는 독수리에서 갓 뽑은 깃털이라. 살아있는 독수리요?
2: 그리고 거미줄도 있어야 해.
3: 거미줄이라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1: 그게 동굴에 가야 구할 수 있는데 아주 집채만한 거미가 산다고 하는구나.
3: 집채만한 거미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1: 내가?
3: 너라면 할 수 있어, 드래콩!
0: 파이팅!
4: 드래콩!
0: 높아도 너무 높잖아. 그런데 여기가 맞아?
3: 깃털이 많이 떨어진 걸로 봐서는 여기가 분명해.
0: 정말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3: 물론이지.
5: 대장, 무슨 일이야?
3: 쉿, 조용히 해. 지금 지체랑 도켓이 새처럼 꾸미고 절벽을 오르려 한다고. 너희는 빨리 열기구를 고쳐야지! 자, 그럼 올라가 볼까? 하이자!
0: 도켓! 어쩌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3: 이럴 시간이 없다고.
1: 혼자서는 너무 무서운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쩌지? 그래, 난 600년을 살아온 용감하고 씩씩한 드래콩이시다. 이런 일에 겁먹고 도망칠 순 없지.

0: 그래도 집채만한 고민은 너무해. 너무한다고.
1: 생크림 간질간질.
2: 어딨지?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이 넓은 데서 어떻게 반짝이는 돌을 찾으라는 거야? 못 찾아.

0: 왜 깃털에 쓰일 반짝이는 돌을 찾고 있지?
1: 그래, 생구나.
0: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 하지만 슈퍼 생크미는 방법을 꼭 찾아내지. 차! 자! 자, 그럼 이제 반짝이는 돌을 찾아볼까? 자! 아, 눈부셔. 하지만 난 눈이 작지. 여기 있었구나. 네가 내 눈을 눈부시게 했구나.
2: 어떡해. 깃털을 뽑으면 독수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독수리 시선을 끌 테니까 네가 깃털을 뽑아.
3: 내가? 아니야, 내가 시선을 끌 거야. 치치, 네가 뽑아.
2: 독해, 내가 할 거란 말이야.
4: 꿀?
3: 독수리님, 독수리님, 깃털을 조금만 가져갈게요. 제발,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세요.
2: 미안. 어쩔 수 없었어, 제발.
3: 안 돼.
5: 살려달라고! 아니야, 아닐 거야. 거미는 용을 잡아먹지 않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제발 오지 말아줘! 엄마! 드래곤 살려!
3: 으아! 열기구 소리 끝! 부리부리 템 출동이다!
2: 출동이다!
6: 미안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7: 이번 일로 인해서 두 마을 모두 고통을 받았네. 이제부터 버팔로 마을과 독수리 마을은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지내자꾸나.

0: 정말 고맙습니다.
1: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꿈의 깃털을 꼭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우와, 이게 그 번개 맞은 나무예요?
2: 그렇단다. 다행히 번개 맞은 지 100년 된 나무가 두 개 남아 있었어. 하지만 다른 재료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1: 치치, 이렇게 넣어서 와.
3: 짜잔!
4: 정말 구해왔구나.
5: 휙휙, 너희는 반짝이는 돌 구했어? 어.
1: 슈퍼 생크미가 이번에도 나타나서 함께 도와줬어.
6: 생큼!
1: 어? 드래콤? 드래콤!
7: 미안해. 거미줄은 구하지 못했어. 나 때문에.
6: 어? 생크미 찐득 찐득 찐득 싫어.
1: 드래콩 뒤로 돌아봐.
7: 어?
8: 어? 아니 저것은
7: 이게 뭐지?
1: 거미줄이야 거미줄.
7: 어? 어? 그럼 내가 성공한 거야?
5: 그럼 모든 재료가 다 모인 거네. 대성공이다. 좋아, 드디어 완성.
1: 꿈의 깃털을 다시 되돌려놨어.
2: 고맙다, 고마워. 오늘부터 편히 잠들 수 있겠구나.

0: 대장,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1: 조용히 해. 독수리가 눈치채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깝다, 아까워. 이번엔 이길 수 있었는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옥스퍼드 향.
4: 해구구
0: 주유소 사고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0: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개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6: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촛불이 가득 오이나

0: 얼른 내놔.
1: 키, 이 바보야. 욕심 키키님은 대단하다니까.
0: 두, 얼른 내 케이크 내놔.
1: 알겠습니다, 두두님. 이 케이크를 받아주세요.
0: 키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지? 그럼 이 뚜뚜님에게 큰절을 올리라고.
1: 알겠습니다, 뚜뚜님. 저 키키는 용감한 뚜뚜님의 최고 부하입니다.
0: 키키, 용감한 뚜뚜님에게 맛있는 걸 갖다 줘.
1: 누구한테 명령이야?
0: 하지 마. 왜 갑자기 다시 돌아온 거지?
2: 복종나비의 마법에 걸리면 나비를 가진 상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게 되지. 이것만 있으면 바랄라 페어리즈는 내 말에 따를 수밖에 없어.
1: 역시 영님은 대단하세요.
0: 맞아, 맞아.
2: 키키, 뚜뚜, 복종나비를 줄 테니 바랄라 페어리즈를 어둠 마법 속에 빠뜨리도록 해.
1: 키, 알겠습니다, 여왕님.
3: 레나야? 같이 산책하러 갈래?
4: 미안, 웬디야. 나 이거 봐야 돼.
3: 점심시간이잖아. 조금 쉬었다가 해도 좋지 않을까?
4: 어? 무슨 책인데 그래? 뭐 하는 거야? 얼른 돌려줘.
3: 어? 뭐야? 하나도 모르겠네.
4: 레나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간식 타임 어때? 과자 엄청 많이 가져왔어.
3: 그래, 온실에 가서 먹자. 분위기 좋잖아.
4: 좋아, 좋아.
3: 어?
4: 너희끼리 가. 난 내일 반 대표로 상식 퀴즈 대회에 나가잖아. 공부해야지.
3: 예쁜 꽃도 보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니까.
4: 다음에.
3: 웬디야, 우리끼리 가자. 책만 보면 머리가 더 딱딱해진다고.
4: 그 말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
3: 웬디야, 나가서 햇볕이나 쬐자.
0: 바랄라 페어리즈야.
1: 기, 서두르지 말고 일단 기다려보자고.
0: 가자, 복종나비야.
1: 아직 준비 안 됐다고.
0: 좀 멀어지.
1: 복종나비야, 잡아와.
0: 잡았다.
5: 레나야, 상식 퀴즈 대회 참가자는 내일 점심시간에 강당에 모여야 된대.
4: 알았어. 어? 누구야?
1: 얼른 나비를 잡아와.
0: 여기 있다.
4: 백과사전의 지식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여기 적혀있는 대로만 행동할 거야.
0: 또 큰일 났네. 여왕님께 또 혼나고 말 거야.
1: 기, 좀 기다려봐. 지켜보면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3: 레나야? 피곤하지 않아? 선물이야. 예쁜 꽃 보는데 네 생각이 났어.
4: 됐어. 꽃가루는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책에 쓰여있어.
3: 레나는 챙겨줄 필요 없어. 꽃엔 관심 없고 재미없는 책만 좋아한다니까. 아까 온실에서 모기한테 물렸나 봐. 너무 가려워.
4: 어디 봐봐.
3: 어? 레나야.
4: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은 아주 다양해. 피부가 붉어지고 발진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구토하거나 실신할 수도 있어. 더 심해지기 전에

0: 얼른 꽃을 버려.
1: 괜찮아. 그냥 모기한테 물린 걸 거야.
0: 모기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서 모기한테 물리면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에 걸릴 수 있어. 모기는 물속에 알을 낳는데 만약 꽃이 그 물속에 있는 알을 갖게 되면...
1: 알았어, 바로 치울게!
0: 역시 백과사전은 정확해.
1: 어? 걔, 대단한 책이네. 별게 다 있잖아.
2: 전조각의 비밀도 적혀있을 줄 몰랐뚜.
3: 어? 이상하네. 각도기가 어디 갔지? 어?
0: 책에 나와있는 평행우주란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우주야. 지금 네 각도기가 갑자기 사라진 건 그 각도기가 또 다른 평행우주로 이동했을지도 몰라.
3: 저기 다시 한번 말해줄래? 레나 너 괜찮아?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0: 와, 책에 그렇게 쓰여있어.
3: 응? 아이, 난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0: 백과사전은 정확해. 이 책에는 모든 지식이 어? 적혀있거든.
3: 그럼 평행우주가 어디 있는지도 적혀있어?
0: 책 내용에 따르면 워홀은 두 개의 시공간을 연결하는 다차원 통로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으니 네 각도기는 워홀을 지나 다른 우주 공간으로 이동했을 거야.
3: 이해는 안 되지만 굉장한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각도기를 찾을 수 있을까?
0: 엄청 빠른 속도를 만들어내면 워홀을 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대.
3: 아, 그거야 쉽지. 내가 달리기에는 자신 있잖아.
1: 저 책 정말 굉장한 것 같아. 저걸 가져가면 스피가 여왕님께서 우릴 혼내지 않고 오히려 상을 주실지도 몰라. 이번에 반드시 성공하자. 빨리! 더 빨리! 이 정도면 되려나?
3: 레나가 말한 워홀인지 뭔지는 언제 생기는 거지? 더 달려보자!
4: 샤, 너 괜찮니?
5: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4: 샤야, 복도에서 뛰는 건 위험한 행동이야. 넘어지면 다친다고.
5: 워홀을 찾고 있었어요.
4: 워홀? 과학자들의 꿈인 우주 워홀이 여기에 있다고?
3: 레나 말이 제 각도기가 워홀로 이동했대요. 응? 글쎄. 어?
4: 시아야, 미안하지만 이건 교무실에 갖다 놔줘.
5: 선생님, 전 각도기...

0: 많이 봤잖아. 우리도 햇볕 쬐러 나가자, 일룸.
1: 햇볕을 많이 쬐면 자외선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대. 울고 싶으면 울어. 울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분을 푸는 데 도움이 된대.
2: 레나야! 아까 씨한테 워몰에 대해 말했다면서?
1: 여기 적혀있어요.
2: 어? 책 내용을 말한 거구나. 난 정말 워몰을 발견한 줄 알았네.
1: 선생님, 무슨 말씀이시죠? 백과사전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책을 통해서 깨닫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류가 발전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2: 물론 책을 통해 지식을 쌓는 건 중요하지. 하지만 실제 경험도 중요한 거야.
1: 백과사전은 지식의 결정체예요.
0: 바로 지금이야.
1: 내 책!
0: 리나야, 같이 갈루!
1: 내 책 돌려줘!

0: 못된 요정들이 내 책을 어디로 가져간 거지?
1: 리나야, 혹시 스피카가 꾸민지도 아닐까?
0: 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백과사전에는 있을 텐데.
1: 어? 리나야!
0: 책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연주에 맞춰 춤을 추니 날아갈 것 같아. 그래, 음악의 힘을 빌려야겠어.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무사히 올라왔어! 고마워.
1: 책이 없어도 레나 넌 이미 방법을 알고 있어.
0: 우연일 뿐이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당장 백과사전을 되찾아야 해.
1: 리나야! 리나야, 같이 가! 리나야, 어디로 간 거야? 뽀뽀린 유메리, 도와줘! 스피카 여왕님, 굉장한 물건을 가져왔어요!
2: 그래? 이리 가져와봐.
1: 네, 스피카 여왕님! 바랄라 페어리즈가 이 책에서 모든 걸 알아내더라고요.
3: 분명 책에서 돈 조각 찾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2: 이게 뭐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3: 그럴 리가 없는데.
1: 바랄라 페어리즈가 이 책을 찾으려고 우리 쫓아오기까지 했어요.
2: 복종나비의 마법에 걸린 거였군.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
4: 아무리 달려도 어물은 안 생기는데.
1: 시아야, 레나 못 봤어?
4: 어? 여기서 책 보고 있지 않았어? 어디 갔지? 어?
1: 멜로디 정원에 있어.
4: 어? 내 각도기. 분명히 워물에 있을 거랬는데.
5: 루루링을 도와야 해.
1: 어서 가보자.
6: 응? 응. 어? 어? 정말 웜홀인가?
0: 어떡하지? 책에서 찾아볼 수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2: 이걸 찾는 거야?
0: 내 백과사전이야. 당장 내놔.
2: 돌려줄 순 있지만 거래를 해야겠지. 어서 스톤 조각을 내게 넘겨.
0: 그건
2: 받아라.
0: 어? 내 책.
2: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발성. 성공이다.
0: 내 스톤 조각. 어떻게 해야지? 빨리 책에서 답을 찾아야 해. 여기 있다. 나비는 얇은 날개가 약점이다. 그렇다면 일단 날개를 공격해야겠어.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소용이 없잖아.
2: 여긴 마법 세계야. 그리고 난 그런 평범한 나비가 아니야. 순순히 다른 스톤 조각들도 모두 내게 넘겨라.
1: 레나를 괴롭히지 마.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미네리 플로라 하트.

0: 또 너희들이야?
1: 으악! 레이나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2: 제게 적힌 대로 했는데 실패했어. 없어. 백과사전에 답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지?
0: 답은 정해져 있어. 너희가 나한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1: 레나야, 꼭 책에서 답을 찾을 필요 없어. 틀에서 깨어나.
2: 맞아. 선생님이 수학에선 공식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공식대로 할 필요는 없다셨어. 웬디가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답을 찾은 적도 있었잖아. 백과사전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대로 하는 게 정답은 아니야. 시아 말이 맞아. 답은 스스로 찾아가는 거야.
1: 뚜루루.

0: 책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 내 힘으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낼 거야.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헛! 헛! 어?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별빛 소환! 강한 빛은 일시적으로 앞을 안 보이게 만들어.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
1: 아주 멋졌어, 레나야!
2: 가만두지 않겠다.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 춤춰라!
0: 루나 멜로디 발사!
2: 저거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와!
0: 아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책에 적힌 대로만 하는 건 정답이 아니야.
1: 그래도 책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
0: 그걸 바탕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지. 네가 알려줬잖아. 내일 대회에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아. 스타스톤 조각인가?
1: 우와! 역시 레나는 대단하다니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옥스포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0: 신나는 꼬라로 유치원
1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2: 고비는 아프대요.
11: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13: 시원해.
14: 언제나 신나는
11: 꼬라로 유치원.
1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청개구리 시야.
17: 따라오지 마.
18: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야.
17: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18: 나도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키키, 너 저리로 좀 가봐.
17: 그건 내가 할 말이건데.
18: 누가 좀 도와줘.
19: 이리 와, 거꾸로 나비야.
18: 저리 가.
17: 정신 차려. 스피카 여왕님, 방금 그건 무슨 나비인가요?
19: 이건 거꾸로 나비야. 이 나비의 마법에 걸리면 자신이 생각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게 돼.
18: 그래서 떨어지려고 할수록 가까워진 거군요.

0: 역시 영입의 마법은 대단해요, 키.
1: 너무 멋있어요, 뚜.
2: 거꾸로 나비를 너희에게 줄 테니. 파랄라 페어리지가 어둠 마법에 걸리도록 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
1: 모르겠네.
0: 걱정 말고 맡겨주세요, 스피카 여왕님.
3: 매점에 아이스크림이 다 팔렸대. 괜히 갔다 왔어.
4: 아이스크림은 안 돼. 아직 감기 기운 있으니까 좀 더 참아.
3: 알았어.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면 더 먹고 싶잖아.
5: 빨리 나아야지. 먹을 거 그만 밝히고 얼른 집에 가서 쉬어.
3: 아직 안 돼. 내가 이번 주 칠판 꾸미기 담당이라고.
6: 어? 어? 왜 파란색으로 했어?
5: 이번 주제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3: 내가 빨간색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5: 웬디도 파란색에 찬성했어, 맞지?
4: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
3: 칠판 꾸미기 담당은 나니까 내 말에 따라줘야 하는 거 아니야?
5: 우리는 널 도와주려 한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3: 빨간색,
5: 파란색,
3: 빨간색.
4: 얘들아 싸우지 마. 두 가지 색 다 예뻐.
1: 지금이야 뚜.
4: 가라, 거꾸런 나비야.
3: 빨간색,
5: 파란색.
3: 칠판 꾸미기 담당은 나야.
5: 파란색이 더 낫다고. 왜 자꾸 고집 부려?
3: 어쨌든 누가 뭐라 해도 빨간색으로 할 거야.
5: 너?
3: 빨간색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다니? 어때?
4: 시아야, 그건 파란색인데?
3: 어? 멋지게 완성할 테니까. 너희들 기대하라고. 내가 다시 멋있게 그릴 거야. 기대하고 있으라고.
4: 오늘 시아가 왜 저러지?
5: 감기 때문에 그런가 봐.
4: 지우고 다시 그릴까?
5: 아니야, 이렇게 하자.
4: 어?
3: 돌아가, 멈춰, 돌아갈 거라고.
7: 시아야.
4: 안녕하세요.
7: 선생님 좀 도와줄래? 이걸 교무실에 가져다 주면 돼.
4: 네, 그럼요. 도와드릴게요.
7: 정말 고마워.
8: 교무실은 이쪽이야.
4: 저도 알아요.
8: 어디 가는 거야?
4: 저도 모르겠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8: 시아야, 어디 가?
4: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죄송해요, 선생님.
9: 뭐야? 청소했는데 어지럽히면 어떡해?
3: 미안해. 내가 깨끗이 치우면 되잖아.
9: 잘못을 깨닫고 고치면 다음 말이 뭐였더라?
3: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건 좋은 자세다. 어? 어? 또 시작이네.
9: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시 어지럽히고 있잖아.
3: 미안, 정말 미안해.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오늘 왜 이러나 모르겠네.
4: 이제 열은 다 내렸는데.
3: 그런데 내 몸이 왜 이러는 거지?
1: 뚜, 여기서 만나네, 파랄라 페어리즈.

0: 가지 말자. 안 그래도 골치 아플 텐데 끼.
1: 집안 꾸미기도 망치고 선생님 책을 떨어뜨리고 청소한 거 어지럽혀서 말이지.
0: 바로 그거야. 어?
2: 이제 보니 너희 짓이었구나.
1: 억울함을 따라오진 같지.
3: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0: 거기서? 빨리빨리 이러다가 놓치겠어.
4: 몸이 말을 안 들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0: 왜 생각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한번 생각을 반대로 해봐.
4: 그래, 그렇게 해보자.
0: 전의 문으로 안 들어갈 거야.
1: 바랄라 베어리지가 걸려들었겠지?
0: 이름 반대로 움직이니까 못 쫓아오는 거 아니야?
1: 그럼 우리가 다시 가서 데리고 와야 하나?
0: 진짜 아프네. 우리 먼저 갈게. 안녕. 거기서 어서 스피커 연인께 알리자 키.
1: 그럼 선물을 주시겠지.
0: 뭐하고 있어. 어서 쫓아가서 마법을 풀라고 해야지.
2: 가자.
4: 또 시작이네.
0: 시아야.
4: 그만. 안 돼. 멈춰.
0: 시아야, 너 괜찮아?
4: 정말이네. 내 몸이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여. 왜 저런 곳에 딸기가 있지?
0: 혹시 스톤 조각인가?
2: 스톤 조각? 저게 있으면 어둠 마법을 풀 수 있지 않을까?
0: 내가 가서 볼게.
2: 아니야, 나한테 맡겨. 찾았다. 이 돌 안 들 거야.
4: 너무 무거워.
0: 시아야.
2: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0: 정말 내가 안 도와줘도 돼?
2: 그럼 좋은 방법이 있어. 이걸로 딸기 안 맞.

0: 맛있겠다. 시아야, 여기.
1: 스톤 조각 맞나? 역시 맞았어. 봐봐, 시아님의 실력이 엄청나지?
0: 운이 좋았을 뿐이야, 푸.
1: 어디 한번 해보자. 별빛의 힘이여, 힐링! 이제 어둠 마법이 풀렸으려나? 확인해볼까?
0: 어? 아이스크림을 맞춰봐.
2: 어? 어? 왜 아직도 안 풀린 거야?
3: 어? 운 좋게 스톤 조각을 찾은 모양인데 네가 가져갈 수 있을까?
2: 어?
1: 스피카, 이건 내 거야. 절대 안 뺏겨.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퍼포링 스윗 하트.

0: 모양인데 난 네 스톤 조각을 뺏을 생각이 없어. 내가 손 쓰지 않아도 네가 나한테 순순히 넘길 테니까.
1: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어? 어떻게 된 거지? 안 돼. 멈춰.
0: 어서 이리 와. 바랄라 페어리즈.
1: 말대로 안 했다고 화내면 어떡하지?
2: 마무리도 안 하고 도망간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
1: 그렇긴 하지만...
3: 포프링이 보낸 신호야!
2: 시아가 위험한 거야? 어서 가자!
4: 응!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1: 절대로 안 줄 거야! 안 돼!
2: 시아야! 안 돼!
1: 우리가 도와줄게! 스톤 조각을 주면 안 돼!
3: 어서 막아줘! 내 몸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
1: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비누리! 플로라 하츠!
5: 으잇! 비누리! 뮤뮤!

0: 삼가신 녀석. 시아야,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넌 물러나 있어.
1: 걱정 마. 우리가 네 어둠 마법을 풀어줄게.
2: 아니야,
1: 내가 직접 싸울 거야.
0: 우리가 스피카의 어둠 마법을 풀어야 해.
3: 파랄라 페어리즈, 어서 날 보호해.
1: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4: 파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발사!
5: 파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발사!
4: 파랄라 마법, 달콤 별빛, 방어!
1: 공격하려고 했는데.
3: 고마워, 내 파트너.
1: 내가 왜 네 파트너야?
4: 파랄라 마법, 달콤 별빛, 발사! 어? 달콤 별빛, 발사! 어? 어? 발사! 어? 발사!
1: 시아야, 그만해!
4: 얘들아, 도망쳐! 발사!
3: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묵!
6: 정말 감동적이군. 하지만
1: 수전 조각이.
6: 하지만 너희는 이 스피카 여왕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구나.
1: 그만해! 스피카, 에디를 놔줘! 정말이네? 내 몸이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여.

0: 차분히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봐 스피카, 혹시 달콤한 아이스크림 좋아해?
1: 어? 뭐라고?
0: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스피카에게 한 입도 줄 수 없어. 발사!
1: 쓸데없는 짓 하지 마.
2: 웬디야, 레나야, 괜찮아? 스타스톤 조각이야.
0: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별빛 힐링. 어둠 마법이 풀렸어. 이제 내 맘대로 몸이 움직인다고. 하루 종일 답답해서 혼났네.
2: 어?
1: 가만두지 않겠어. 각오해라 스피커 어둠에.
0: 스톤 조각을 돌려줘.
1: 정말 웃기는군. 내가 왜 너한테? 어떻게 된 거지? 멈춰, 멈추라고!
0: 고마워, 스피카.
1: 내가 너희들을 가만둘 줄 알고. 이게 뭐지? 덤벼라, 바랄라, 페어리즈! 덤벼라고!
0: 아니야! 스피카의 어둠 마법에 당했던 거구나.
3: 미안해, 오늘 내가 사고를 많이 쳤지.
4: 평소에도 사고치긴 하잖아.
3: 아니야.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3: 하루 종일 정신없었어. 그래서 그런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네.
4: 소원이 이루어졌네.
0: 시아가 원했던 아이스크림이야. 그럼 초콜릿, 밀크티, 감자칩, 케이크, 치킨까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4: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있어도 한 번에 다 못 먹잖아.
0: 그래, 네가 먹고 싶던 건 아이스크림이었잖아.
3: 맞아, 하나하나 적어뒀다가 다 먹어주겠어.
0: 어떡해, 칠판에 그림 그려야 하는데. 아까는 미안했어.
5: 아이고, 피곤하다. 시아야, 아까 어딜 간 거야?
0: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선생님. 내가 너무 늦었지? 와, 마음에 들어?
4: 네가 원한 빨간색으로도 그렸어.
0: 너희 정말 대단하다. 지금까지 본 칠판 꾸미기 중에 최고로 멋져. 아이스크림이네? 내 건 없어?
6: 방금 전에 먹었잖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감기 걸려.
0: 아니야, 나 감기 다 나았단 말이야.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스노보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3: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순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뿌릉뿌릉 담아요. 렛츠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전부 잘 찍고 있지?
1: 멋있긴 하겠지만 꼭 우리가 싸우는 걸 이렇게 다 찍어야 해.
0: 우리가 싸우는 걸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스킬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다 찍어야 해. 동영상을 보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고의 가디언즈가 돼야 한다고.
1: 이 정도 하면 이미 최고 아닌가?

영화!

0: 헤라? 어때? 깜빡 속았지? 야!
1: 안 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2: 악당들을 쫓아낸 장면으로 넘겨줄래?
3: 잘 봤지? 내가 가디언 한 명을 해치운 거.
0: 그래, 근데 쉬운 녀석이었잖아. 그것도 내가 도와줘서. 근데 쉬운 녀석, 쉬운 녀석, 쉬운 녀석.
4: 미안, 헤드에 물이 들어갔나 봐.
1: 우리의 실력 확인은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
4: 악당 부하들이 뭐라든 뭔 상관이야. 너흰 둘 다 최고야. 오.
5: 너흰 둘 다 최악이야. 너흰 하나같이 부하로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녀석들이야.
6: 하지만 로카님, 저희 근처도 안 가는데요. 전 로카님만을 위해 이 간질간질 연막탄을 만드느라 바빴다고요.
5: 너희 모두는 텔리지만을 구해오는데 실패했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 그러니 너희가 한심한 녀석들을 데리고 임무를 완수하려면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6: 이거나 받아라 악당들아. 필요성
7: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난 절대 쉬운 녀석이 아니야.

어? 야호! 또야? 박물관에 가디언즈가 출동해야 해. 이번엔 진짜 제대로 보여주겠어.

본때를 보여주마. 나한테 맡겨.

0: 진짜 클로스만데. 좀 무례하시네.
1: 둘 다 집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2: 뭘 존중해요?
1: 호모 케투스 제국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가디언즈가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집사라는 존재가 있었지. 내가 바로 너희의 집사다.
0: 학교 밖에서도 또 배워야 해?
3: 저 배울래요. 조별 과제도 있나요? 발표 수업은요? 숙제도 내주실 거죠? 와, 이거 엄청난 일인데?
0: 정말?
3: 저분이 집사래.
0: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는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 말을 믿겠다고?
1: 그만! 확실히 알겠군. 너흰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해.
0: 아,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그 고대의 접시인지 어떻게 알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3: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집사님. 근데 나름 일리가 있어요. 집사님이 그렇단 건 아니지만 화려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이상한 할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와, 진짠가 봐.
1: 어? 오히려 너희가 진짜 가디언인지부터 물어봐야겠는데. 한동안 너희를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다.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너희는 이 크레센트 섬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싶나?
0: 아마도요.
1: 좋아. 하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가디언즈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희 텔리주문을 나에게 반납해야 한다.
4: 와, 진짜 집사잖아. 설마 아웅다웅 야옹이가 쓰던 마법 지팡이에요?
1: 말이! 이건 전혀 다른 마법 지팡이야. 감히 내가 그런 사악한 무기를 쓸 거란 모함에.
4: 정말 죄송해요. 근데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요. 전 집사에 관한 책을 수없이 읽었어요.
0: 맞아요. 이제는 모든 걸 다 알거든요. 가디언즈나 크레센트 섬, 호모 케티콘까지요.
1: 오, 그렇단 말이지. 호모 케투스 문명이 처음으로 크레센트 섬의 마법 크리스탈을 활용한 게 언제지? 최초의 크리스탈 워리어의 이름은? 호모 케투스 제국은 어떻게 멸망했나?
4: 지금으로부터 1500년하고 48시간 전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였죠. 최초의 크리스탈 워리어 이름은 케빈이었고, 호모 케투스 제국은 오렌지 톰캣이 사악한 크리스탈에 손을 대며 몰락했어요.
1: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군. 뭐, 그렇다면 호모 케티콘의 1057쪽에는 뭐라고 쓰여있지?
4: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 책에 1057쪽이 없지 않아요?
1: 틀렸어. 케빈이 제일 좋아하는 색상은?
4: 그 문제도 잘 모르겠는데요.
1: 모든 걸 다 안다더니. 이러니 너희가 이 지경이지. 제멋대로 굴며 한눈이나 팔고 기껏 어울려 다니는 거라고. 저런 아마추어라니.
4: 난 이만 가볼게.
0: 안 돼. 뭐라고 좀 해봐, 말로.
3: 글쎄, 우린 집사님께 더 배워야 할 수도 있어.
0: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팡이나 바지가 멋지다고 제 친구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1: 조용! 너희 갈 길이 멀구나.
4: 내가 직접 확인해보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 잠깐, 이게 뭐지? 케빈은 생명이었잖아. 또 1057쪽은 없어. 마지막 장은 1056쪽이야. 근데 이건 뭐지? 맞네, 그건 아웅다웅 야옹의 지팡이야. 이 지팡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흑마법에 빠진 사람들이다? 가디언즈에게 알려야겠어.
3: 첫 수업은 뭐죠?
1: 가짜 가디언즈에 대해 주의할 점이다.
3: 엄청난데요? 받아 적을까요?
0: 숙제만은 내주지 마세요.
1: 가짜 가디언즈는 옳지 못한 일에 텔리주먼을 썼지만 진정한 가디언즈는 마음이 순수하고 청렴하며 또한 말을 잘 듣지.
3: 가짜 가디언은 어땠죠?
1: 가짜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난 가짜 가디언즈와 엄청난 전투 끝에 녀석들을 물리쳤지만 큰 희생을 치러야 했지. 결국 난 가짜 녀석들을 가디언즈 요새 깊은 곳에 있는 금고에 가두는 데 성공했지. 더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말이다.
0: 설마 그 멋진 그림자 인형극으로 물리쳤어요?
1: 어? 따라와. 두 번째 수업이 기다리고 있대. 오직 진짜 가디언즈만이 텔리주머니로 금고를 열고 가짜 가디언즈를 물리칠 수 있다. 난 텔리주머니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믿었어. 그런데 너희가 나타난 거야. 이제부터 너희는 혼신을 다해야 한다.
2: 어떻게요?
1: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해. 당연한 일상들까지도. 친구 없는 미래를 받아들여. 가족도 없을 테고. 생선도 없고.
2: 네? 정어리도요?
1: 너희는 평생 봉사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고통받고 슬퍼하면서 살아야 해. 정어리도 없이.
0: 얜 정어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1: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면 진짜 가디언즈를 찾을 수 있게 나한테 텔리주머니를 넘기면 돼. 어떻게 할지 결정한 후에 여기서 보자구나.
2: 사라져버렸어.
0: 그렇게 보여?
1: 아야.
0: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 순 없어.
2: 하지만 이건 최고의 가디언즈가 될 기회야.
0: 난 지금 우리 모습으로도 만족해.
2: 샤샤, 우린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어.
0: 그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집을 두고 떠난다고? 레오 삼촌이랑 유나, 이찌랑도?
2: 아니, 난 그냥...
0: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 봉봉이도 있잖아.

0: 그래, 맞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텔리지만을 넘겨주자.
1: 그러면 안 돼!
2: 어?
1: 그럼 후회할 거야.
0: 하지만 그분은 공식 집사잖아. 화려한 지팡이랑 모든 게 있어.
1: 악당의 지팡이야.
0: 아마 악당을 물리치고 뺏은 거라서 자랑하고 싶은가 보지.
3: 있지. 우린 우리 삶까지 포기하며 가디언이 되긴 싫어. 네 곁을 떠날 순 없어.
1: 가디언즈를 포기하겠다고 날 위해서?
4: 클론스톤!
1: 그래.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텔리즈먼을 원한다면 텔리즈먼을 주는 거야.
3: 어?
1: 나만 믿어.
5: 네가 왔군. 가디언즈는 어디 있지?
1: 저보고 대신 가서 이걸 드리랬어요. 집사님 말이 옳다고 하더군요. 설령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친구를 포기할 순 없다고 했어요.
5: 아주 감동적인 훈훈한 소리로군. 그냥 어서 이리 내.
1: 고양이였어요?
5: 그냥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지. 왜냐하면 이 몸은 루카님이시니까. 너희 바보들은 나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내가 크레센트 섬을 지배하는데 가장 필요한 선물을. 너무 식은 죽 먹기였어.
3: 루카가 우리 속였어.
1: 우리가 루카를 속인 거야. 루카를 깜짝 놀라게 해줄 차례야. 루카한테 준 건 지미의 장난감 텔리즈먼이야. 아, 또 추적 장치까지 달아놔서 루카의 은신처도 알 수 있어.
0: 내가 널 왜 의심했을까?
3: 네가 있지를 의심한 게 믿기지 않아.
1: 조용! 뭐야, 진짜 효과 있네?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었어. 너희도 널 못 믿었고. 이젠 우리 모두 스스로를 믿어야 돼.
6: 빌라이!

0: 난 니들을 실패했지만 난 성공했더니 텔리즈먼을 뺏었지.
1: 살짝 구경만 해봐도.
0: 아니, 이 텔리즈먼으로 금고를 열어 내가 누려 마땅한 힘을 차지할 것이다. 헥딱캣. 내가 말했듯이 이 계획을 제대로 해내려면 너희 쓸모없는 쓸모없는
2: 반대로도 해보셨어요?
0: 그래, 당연히 해봤지. 혹시 그럼 안 되네.
3: 그러니까 여기가 은신처였어? 솔직히 좀 멋진데?
4: 루카가 왜 저 금고를 열려는 걸까? 금고엔 가짜 가디언즈가 갇혀있다면서.
5: 혹시 자기 편이 필요해서? 아니면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 안에 뭐가 있든 루카가

0: 저 정도로 원하는 거라면 좋은 게 아닐 거야.
1: 뭐야, 가짜잖아.
0: 왠지 이건
2: 추적장치 같은데요?
3: 덕분에 이 악당 소굴을 찾았지.
1: 감히 날 속여. 속이는 건 나만 할 수 있단 말이든. 부하들아, 크리스탈 워리어들아, 해치워.
3: 진짜 가디언즈가 본때를 보여주지.
2: 납작해졌네.
0: 가디언즈가 실력을 되찾았어.
1: 보아들아, 뭐라도 해보아.
2: 새 연막탄을 잘 써먹을 줄 알았다니까.
0: 장난해? 이게 잘 써먹는 거야?
4: 우린 최고의 가디언즈야!
3: 넌 졌어.
1: 정말?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주마. 너의 존재를 알았을 때 바로 해치웠어야 했는데.

0: 아까 쉬운 녀석이라고 하지 않았어?
1: 너희 때문에 아웅다웅이 아웅이의 지팡이가 부러졌잖아. 고대 보물이었는데. 그만. 너희가 누군 줄 알고? 그거 알아? 너희는 절대 가디언즈가 될 운명이 아니었어.
2: 뭐?
1: 그 텔리주만의 원래 주인은 시몬과 베라였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지. 이 둘이 고양이들을 지키는 진정한 가디언즈였다고. 설마 너희 같은 애송이들이 진짜 가디언즈가 되리라고 믿은 건 아니겠지? 둘은 여기서 산다. 바로 이 가디언즈의 요새에서.
2: 설마 저 말이 사실은 아니겠지?
1: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주마. 너희 크레센트 섬의 가디언즈가 아니야. 해줘.
3: 앞에 안 보여. 또 온몸이 간지럽고.
2: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빛을 따라와.
1: 뭐야, 도망쳤잖아. 하지만 조만간 잡고 말겠다.
3: 루카 말이 진짜일까? 어?
2: 시몬 얘기랑 베라 얘기 말이야?
3: 아까 말한 뭐라도.
4: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젠 너희가 진짜 가디언즈야. 루카 말은 중요치않아.
2: 또 넌 우리의 진짜 집사고.
3: 어쩌다 우리가 탈리즈먼을 갖게 됐을까?
4: 날 믿어. 언젠가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날이 올 거야. 안 온 거? 하지만 준비해둬.
3: 뭐를?
4: 루카와의 재대결 말이야.
1: 또털이.
5: 나 차고에서 일하고 있을게. 나일로.
3: 네?
5: 집 청소 잊지 말고.
3: 네, 알았어요.
2: 응? 어? 도와줄까?

흥.

0: 괜찮니?
1: 집 청소 끝났어요. 쉽던데요?
0: 잘했어, 마일로. 아, 부품이 더 필요해서 나갔다 올게. 휴.

0: 이런.
1: 빗자루 가져올게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눈물.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어스
4: 옥스퍼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제 기침 칸이지 최종 라운드를 앞둔 가운데 참가자들이 숨막히는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크레센트 섬 최고의 제빵사가 될까요? 이제 요리가 끝났습니다. 우승자가 탄생했는데요. 압도적으로 예! 머랭이 우승합니다.
1: 말로? 뭐 좋은 일 있어?
2: 아니, 지금 내 머랭 먹는 거야?
1: 아니야, 맛만 보는 거야. 근데 진짜 굉장하다. 너 뭐가 굉장한지 알아?
2: 방정식?
1: 네가 키친 칸이

0: 에이, 말도 안 돼. 그 대회엔 최고 중에서도 가장 최고만이 나갈 수 있는 대회야.
1: 네 실력도 괜찮은가 봐. 네 케이크를 샘플로 보내봤는데 반응이 좋았던 걸 보니
0: 어?
1: 말이야.
0: 뭐?
1: 넌 합격했어. 우승할 수 있다고.
0: 내가 우승을?
1: 할수 있다니까.
0: 우승할 수 있어? 난 우승 못해. 경연대회 중에 가디언즈가 출동이라도 해야 하면?
1: 딱 하루니까 넌 키친 카니즈에만 집중해. 약속할게. 루카가 소란 피우지 못하게 잘 감시할게.
2: 어디 산책이라도 가시나?
3: 몰래 빠져나가려던 건 아니에요. 제가 제빵을 사랑하는 거랑도 상관없어요. 물론 안 좋아해요.
4: 아, 그게 저인 로카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아주 사악한 계획이 있거든요.
2: 네가 말하는 사악한 계획이 뭐지?
4: 저인 완전 한심한 키친 카니즈란 제빵 경연 대회에 잠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혼란이 싹트게 할 거예요. 또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걸 구경하고요.
2: 너희답지 않고. 하지만 역겨운 인간들은 빵을 굽는 일에만 집착하긴 하지. 흥미로운 계획이야. 지원군을 데려가.
3: 아, 저 녀석들을 데리고 어떻게 빵을 굽지?
4: 루카님은 지원군을 데려가라고만 하셨지 어떤 극이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
3: 더위 좀 식히고 있어.
0: 키친 카니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여긴 생긴 것도 냄새도 멋지다.
5: 환영합니다. 키친 카니즈 팬 여러분. 다들 준비 되셨나요?
6: 올해 대회는 꿀벌을 지키자 캠페인을 응원합니다.
7: 야호! 꿀벌을 지킵시다!
6: 우리 할머니 최고!
8: 고마워요.
5: 꿀벌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각각의 라운드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꿀을 주재료로 사용할 겁니다.
7: 그거요, 그거.
5: 그런 의미에서 로미오가 유기농 꿀을 합리적 가격에 판매한답니다. 그럼 이제 도전자를 만나보시죠! 헤더와 도우미 제게 큰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 참가자를 소개하죠. 뛰어난 제빵사 마일로와 도우미 샤샤입니다.
0: 스프링클 낭비하지 마. 이따 필요하다고.
5: 섬 전체에서 보내주신 수천 개의 참가작품을 맛본 끝에 이 훌륭한 참가자들로 출연했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참가자는 썬데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쓰여있기론 하인 캐시랍니다.
0: 뭐야, 쟤들이 여길 왜 왔지? 다 망쳐버릴 작정인가 봐.
3: 내가 처리할 테니까 빵 굽는 데나 집중해.
0: 하지만
3: 승자는 이런 일로 꼬리 내리지 않아.
5: 참가자 여러분, 각자 조리대로 가서 1라운드를 준비해 주세요.
7: 샤샤 잘한다. 마일로 힘내.
3: 키친 카니즈 벨트. 아무도 막지 못해. 넌 내 거야.
4: 조금 반짝거리는 문제가 생겼는데.
3: 응?

0: 아무리 작고 아이스크림으로 뒤덮인 조그만 크리스탈 워리어라도 마일로의 중요한 하루를 망칠 순 없어. 내가 감시 중이니까.
1: 어? 1라운드 과제는 타이밍과 기술입니다. 제빵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세요. 단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시

0: 집중해야 해.
1: 잭은 흠잡을 데 없는 실력을 보여줍니다만 누가 도움인지 모르겠군요.
2: 맞습니다. 흠잡을 데 없죠. 여기 있는 유기농 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꿀은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 세 마리도 아닌 사천 마리의 꿀벌이 만들었죠.
3: 마이크 이리 줘요. 챔.
4: 샤샤가 악당들의 방해 공작을 가볍게 막아냅니다.

0: 쟤 분발해. 네가 못하면 나까지 망신당하니까.
1: 좋아, 제로들아. 방금 들었지? 우린 잘 해내야 해. 우리의 목표는 나가서 빛을 발하는 거야. 힘내!
2: 그게
0: 뭔지는 관심 없거든. 난 절대 한우는 안 팔고 빵만 만들 거야.
3: 어쩌면 썬데이는 그냥 나왔을지도 몰라. 빵 굽는 게 좋아서 나온 걸 수도 있잖아. 나처럼.
0: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4: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3: 또 다른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것 같아. 가디언즈가 아닌 다른 모습 말이야, 그치?
4: 그래, 멋지네, 가디언즈.

0: 샤샤, 이것 좀 봐.
1: 우와, 완벽하다.
0: 아니, 아직은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하냐면 스프링클이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1: 그러네. 더 필요하겠어. 잠시만. 있지? 나 대신 마일로 좀 봐줘. 사소한 긴급 상황을 해결할 게 있어.
2: 말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 오늘은 마일로의 날이잖아. 가디언 임무를 쉬게 해주고 싶어.
3: 아직 대회장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니? 크리스탈 워리어는 어디 있지?
1: 그게 일부러 방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4: 공격!

거기 있었군. 좋아. 인간의 음식은 너무 역겨워. 그런데 왠지 배가 고파지는군. 시몬, 베라! 지금 당장 튀어나가서 생선 내장을 가져와.

0: 잡았다. 어? 못 잡았잖아.
1: 어?
2: 샤샤, 너 지금 내 꿈을 이렇게 망친 거야?
3: 뭐? 이게 일부러 그런... 어?
4: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는데요. 엄청났습니다. 참가자들은 심사위원석으로 작품을 가져오세요.
3: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난 널 돕고 싶었는데 갑자기...
2: 그만! 도와줘도 돼. 앞치마 줘. 스프링클도.
5: 샤샤, 아, 마일로한테 사실대로 말하자.
3: 내가 저 작고 못된 크리스탈 워리어를 해치웠으니까 남은 하루를 조용히 보낼 수 있을 거야.
5: 너 없이?
4: 우승자는 딱 한 명입니다. 1라운드의 우승자는?
6: 저예요. 뻔하죠.
4: 뻔하다고?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꿀로 장식한 디저트를 만들어보세요. 이런, 마일로의 도우미는 보이지 않는군요. 혼자 빵을 굽고 있습니다.
2: 좋아, 마일로.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 혼잣말 하는데?
6: 잭, 내 목표는 꿀을 바른 알록달록한 도넛이야.
7: 정통 스펀지 케이크는 어때?
6: 제빵사가 누구더라?
7: 나.
6: 좋아. 그럼 알록달록한 빅토리아 스펀지 케이크로 해. 뭘 꿈을 대, 빨리 해.
8: 이번 라운드는 꼭 이겨야 해. 심사위원들이 좋아하고 뭔가 맛있고 또 뭔가.
6: 그거 반짝거리는 걸로. 스프링클이 필요해. 그것도 잔뜩.
4: 오, 썬데이가 진지해 보이는데요.
8: 이 스프링클 좀 빌려갈게.
2: 그래서 니네 대장이, 아니 니 친구가 빵 굽는 걸 좋아하나 봐.
8: 아, 완전 푹 빠져있다니까. 고양이 천국을 만들려고 크레센트 섬의 인간들을 없애버리는 것 빼곤 말. 다른 인간 일 중에서 말이야, 고양이랑 상관없는 인간이 할 법한 그런.
2: 정말?
5: 마일로랑 캣이 수다를 떠네?
3: 뭐, 그런가 보네.
6: 이젠 뭐 아니면 도야.
4: 썬데이는 거의 끝난 것 같군요.
6: 뭔가 아쉬운데. 내가 작품을 탄생시켰어.
5: 어?
3: 오다가 로미오랑 마주쳐서 꿀을 두 병 사버렸지 뭐야. 마일로는 어때?
5: 다들 저 스프링클을 진짜 좋아해.
3: 잘 됐네.

0: 이게 무슨 일이야?
1: 아, 내 완벽한 케이크가! 난 그냥 하루 쉬면서 빵이나 굽고 싶었는데 그게 전부였다고.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야?
2: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은데.

0: 놀랍게도 지금껏 너희가 가장 성공한 인물은 브라보. 너희 둘 다 하루 정도는 쉴 자격을 주마.
1: 정작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2: 으아! 모두들 숨으세요.
3: 아, 너무 귀엽다.
4: 하나 갖고 싶어.
1: 아니, 안겨! 말로? 말로? 말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2: 또?
1: 가디언즈 임무를 너무 걱정하길래 난 최대한 말썽을 막으려고 했는데 더 망치기만 했어.
2: 말썽을 막으려고 했다고? 그럼 너 혼자 하루 종일 이 이상한 크리스털 워리어들과 싸웠다는 소리야?
1: 너랑 약속했잖아. 신경 쓸 일 없게 해주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어. 정말 미안해.
2: 지금껏 누군가 나한테 해준 제일 멋진 일이야.
1: 정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2: 괜히 감동 깨지 마. 빵만 구우려니까 재미없다. 우리가 같이 잘하는 걸 해보자. 어때? 하이브리드 타임! 필라이!

0: 어떻게 막지? 한 번 때릴 때마다 여러 개로 늘어나는데?
1: 저 녀석들을 막을 방법이 떠올랐어.
2: 헤더랑 썬데이가 웃음 벨트를 놓고 싸우는 걸로?
3: 두 사람 모두 다 실격이에요.
1: 아니, 헤더랑 썬데이 말고 이 유기농 꿀로. 예.
2: 어?
1: 날 따라해.

0: Guardians! Guardians!
1: Guardians! 저까지 할 말을 잃었어요.
2: 그럼 이제 누가 우승 벨트를 받죠? 3라운드는 끝내지 못했잖아요.
3: 벨트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저예요. 1라운드를 이겼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1: 잘 들어요. 이 벨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제빵의 진정한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고 헌신하고 집중하며 열심히 노력해줬습니다.
4: 전 그냥 뭐 별거 아니었어요.
1: 기침 카니지의 우승자는 바로 잭입니다. 어?
4: 안 그래도 잭이 오늘의 진정한 우승자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예!
3: 잭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나랑 한 팀이 돼서거든. 이 끈적거리는 괴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겠는데.
5: 이건 다 루카님 잘못이야. 크리스탈 워리어를 데려가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저 벨트는 네 거였어.
4: 아,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조그만 크리스탈 워리어들을 집으로 데려다 줄 만한 사람 알아?
3: 아마도.
6: 시몬! 시몬! 방금 전 식사는 나쁘지 않았다. 내 디저트는 어디 있지? 달짝지근한 게 당기는데.

0: 방금 들었지?
1: 베라, 방금 그 소린 뭐지? 어? 선제!
0: 루카님, 오래 기다리셨죠? 발표 시작할게요.
1: 잘해야 할 거야.
2: 쓸모라고는 없네. 전혀 되는 게 없어. 다음!

0: 네 발명품은 하나같이 다 엉망이야. 바나나를 잘 갈아쳐도 너보다 나을 거다.
1: 어떻게 아셨지?
0: 너희들 다 해고야.
1: 아직 보여드릴 게 하나 더 남았는데요, 루카님.
2: 아, 정말?
1: 도망칠 준비해.
2: 왜?
0: 어? 뭐? 이 빨간색 버튼을 안 누르고 배길 고양이는 없지.
3: 이건 괜찮은데.
0: 이 고이안 썬데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0: 얼굴엔
2: 순한 케이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Big Nanny's Red Chair.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이고, 빨리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것을 타봐야 되는데 날씨가 뭐 이렇게 굳은 것이냐?
4: 맞아요. 얼른 비가 그쳐서 해가 쨍쨍 났으면 좋겠어요.
3: 아, 근데 뭐 사실 뭐 이럴 때 잠깐 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5: 박형님, 조선에는 언제 가시려나 모르겠네요.
4: 어? 우와, 크고 멋진 탈 것이네요.
3: 아이, 타봐라. 어? 버스, 푸드트럭, 포크레인, 큰 탈 것들을 다 만나봤는데 뭐 그렇게 유난이더냐?
5: 박희님, 저기 보세요.
3: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무슨 보물 상자처럼 나오고 나오고 계속 나오는구나. 게다가 아주 신기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 아니, 저 탈 것에서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게냐?
4: 나오고 나오고 계속 나와요.
3: 아, 안 되겠다. 가서 직접 한번 여쭤보자꾸나.
4: 좋아요. 얼른 가봐요.

0: 이보시오! 그, 이보시오! 아이, 저기, 그, 뭐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신기한 장비들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큰, 이 탈 것은 대체 무엇이오?
1: 아, 이것은 움직이는 방송국 중계차예요.
0: 어? 움직이는 방송국 중계차?
2: 중계차는 방송 장비를 실은 탈 것이에요. 방송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는 운동 경기나 행사를 우리 집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경기나 행사를 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요.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모여라 딩동댕 공연을 찍으러 왔다는데요. 움직이는 방송국 중계차, 함께 알아볼까요?
1: 아, 오늘 일하러 온다는 직원분이시죠?
0: 에헤, 무슨, 에헤, 저는 그 조선의 최고의 과학자, 가드 선비 그 박희입니다.
2: 전 타당이고요.
0: 아니, 뭐, 도울 게 좀 많으면 뭐, 온 김에 조금은 뭐, 할 수 있긴 한데.
1: 네, 많이 도와주셔야죠.
0: 아니, 뭐, 어디 한번 보고, 뭐, 말씀해 주시면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1: 자, 그러면 이것부터 같이. 네.
0: 아, 예, 예.
1: 이쪽에 잡으시면 돼요.
0: 아, 예, 예, 예. 그, 일단.
1: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옮기면 됩니다.
0: 예.
1: 네, 이쪽에. 예, 이쪽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0: 예, 예. 아, 다 했다. 그치. 아, 이쪽.
2: 자, 계속 하셔야죠.
0: 아, 예. 아이, 그래. 아니, 저 다 옮겨야 된다. 아이고, 저, 내 이런 탈 것은 또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자, 됐다. 자, 이제.
1: 네, 어느 정도 다.
0: 아, 다 옮겼습니까?
1: 아, 저기까지 또 올라가야 돼요. 아, 여기까지. 아, 여기부터 타고.
0: 제가.
1: 네.
0: 아, 예, 예, 예. 뭐,
1: 들어서 같이 옮겨주면 됐다.
0: 예,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1: 카메라 장비들인데요. 아, 이걸 다 옮기고 나면, 그 장비들 다 그 카메라 조립을 할 거예요.
0: 아, 예, 빨리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 아, 또, 예, 무거워요.
0: 하나, 둘, 셋. 다방아.
2: 어, 네.
0: 너 일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된다. 너 저기 있어. 너 여기 가만히 있거라.
2: 박희님 제목까지 화이팅!

0: 어디일 것 같아. 아니, 이제 뭐 끝났는데 어디를 또 가시는 거야?
1: 중계차에서 케이블 풀어야 되거든요. 아, 중계차로 가시죠.
0: 아, 예, 예, 예. 뭐, 잡아가. 아니, 저, 그, 지금 이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2: 현장에 있는 카메라하고 중계차하고 연결하는 카메라 케이블.
3: 중계차에 이 선이 이 위로 올라가서 설치되는 거예요.
2: 네.
3: 와, 정말 굉장합니다.
1: 그 앞에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땡깁니다.
0: 아, 예, 예.
1: 그 이제 카메라 라인이 연결되었고 무겁죠?
3: 아니, 예.
1: 그, 아, 팔에 힘이 오죠?
0: 아, 우리 작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쉬시는 거.
1: 아니, 이게 내려갈 거가.
3: 스톱!
1: 자, 박희님.
0: 예, 예.
1: 오래 타고 오시세요. 빨리 더 일해야죠.
0: 예, 맞습니다.
1: 쫓아오시죠.
0: 예.
1: 자, 일로 오세요.
4: 예. 뭐, 어렵지.
1: 여기가. 네. 오케이, 됐어요. 이러면. 중계차에서 올라온 케이블 딱 꽂았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 중계차하고 딱 연결이 된 거예요.
3: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면서 비추는 것을 중계차에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럼요. 이렇게 여기 화면이
3: 이렇게. 지금 당장 그냥 이 그대로 비춰주는구나. 오, 내가 조립한 카메라.
1: 그래서 이제 카메라 세팅이 끝났습니다.
0: 아니, 중계차에 뭐가 있길래 또 중계차로 가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꾸나. 으쌰. 아, 예. 아, 실례합니다.

0: 다리거든요. 그쪽은 영상 쪽, 그쪽은 오디오 감독님이 진행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를 해주십니다.
1: 오, 지금 보는 것이 제가 위에 있던 그곳 아닙니까?
0: 그렇죠. 카메라와 아까 그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다 이렇게 영상들이 다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중계차로 다 영상 신호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카메라 감독님, 여기 중계차입니다. 혹시 여기 소리 잘 들립니까? 네.
2: 소리가 잘 나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전체적으로 이 중계차 안에서 다 조작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0: 그렇죠. 네.
3: 바퀴님, 이쪽에도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4: 아니! 야, 잠깐만, 너 여기서. 여기서 뭐 할 것이냐?
3: 아, 안녕하세요, 바퀴님.
4: 아니, 내가 여태껏 이렇게 일하고. 감독님, 죄송합니다. 이게, 이따가 얘기하자꾸나.
3: 네.
4: 감독님,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것이냐?
5: 네, 여기는 그 현장에서 공연하는 모든 소리들을 한 곳에 모여서 그 저장하는 오디오식이라고 합니다.
1: 여기서는 소리를 만진다?
5: 네, 그렇습니다.
1: 와, 그럼 이 수많은 이 장비들이 다 소리를 위한 장비입니까?
5: 네, 그렇죠. 아마 현장에 있는 감독님이 마이크를 아마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불러볼게요.
1: 예.
5: 현장 김태형 차장님 계십니까?
6: 예, 알겠습니다.
5: 음악 한번 체크할게요.
1: 그렇지. 이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음악도 따로 있을 터이니.
3: 차 안에 이런 게 있다니.
5: 저희가 지금 체크 때문에 바빠서 조금밖에 나가 계시면
1: 이 친구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5: 네.
1: 죄송합니다.
5: 네, 수고하세요.
1: 예예예. 예. 얘기 좀 하자꾸나.
3: 네.
4: 아이고, 드디어 중계차에서 다 일을 마쳤구나, 타방아.
3: 잠시만 좀 쉬어요, 박휘님.
4: 그래, 타방아. 조금만 쉬었다 가자꾸나.
7: 박희 씨, 여기 있어. 따라와.
4: 어디?
7: 좀
4: 방금까지 쉬고 있었는데. 일을 여기서 했습니다.
3: 일이 없네요.
7: 이게 이제 스탑 타는 건가요?

0: 자, 들어왔어.
1: 와.
0: 갑니다. 네. 음악 인. 육박센달.
2: 정의의 용사. 황기능과 함께하는 오연아.
0: 6번. 컷. 6번. 컷. 자, 7번 커트. 자, 들어가고. 자, 7번 커트. 자, 들어가고. 투 스탠바이 투 컷. 자, 준비. 자, 준비. 3, 1, 컷. 3, 컷. 포 스탠바이 포 풀어. 푸샷 푸샷. 포 컷. 6번 컷. 7번 스탠바이. 7번. 아,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뽑지 마. 1 카트. 7번 카트. 됐어. 오케이. 잘했어요.
3: 반전이요.
0: 아, 빨리 먹자. 우리
4: 뭐가 흘러간 겁니까 지금?
0: 와. 아, 요 불이 켜지는 게.
4: 아, 예.
0: 요 불이 켜지는 게.
3: 알겠습니다.
0: PD의 콜에 의해서는 7번. 자, 인. 소리 두 카트. 소리 카트. 두 카트. 원 카트.

0: 중계차에서 일해보시니 어땠어요?
1: 일단 달것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응?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고 매우 뿌듯하구나.
0: 저도 중계차에서 일한 덕분에 방송하려면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 맞다,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녹화도 성공적으로 마쳤구나. 아이고, 기분 좋아라. 아이고, 아이고. 신상이, 신상이 떠오른다. 자방아.
0: 네.
1: 중계차로 삼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주거라.
0: 중.
1: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0: 개.
1: 계속해서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것을 찾으러.
0: 차.
1: 차근차근 하나하나 찾으러 가보자꾸라.
0: 와, 좋아요.
1: 그래, 하방아. 방금 말했던 대로 우리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것을 찾으러 가보자꾸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우리 이제

0: 세미,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2: 또 어저께 뭐지? 저기.

0: 뽀로로 동아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아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아나라 캐슬.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3: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토깽이, 너 이 불맛 나는 도토리 먹어봤냐?
6: 아니, 처음이야. 요 불맛 나는 도토리 한번 맛보면 그냥 도토리는 못 먹는다며?
5: 아유, 당연하지. 내가 이 맛에 캠핑 온다니까. 그럼 우리 이거 있는 동안 놀고 있을래?
6: 그래, 댄스 댄스.
7: 바람이랑 토깽이 오늘 캠핑 간다더니 좋겠다.
8: 그러게,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9: 그럼 우린 더 신나게 놀아야지.
10: 맞아. 오늘도 힘차게 셋, 둘, 하나, 렛츠고.

0: 요정들 안녕.
1: 안녕.
0: 요정들, 어제 이 뒷산에 불 난 거 알아?
1: 진짜?
2: 그래서?
1: 어떻게 됐는데?
0: 다행히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금방 불을 꺼주셨어.
2: 다행이네. 119에 신고 전화 빨리 했나 보다.
3: 아휴, 그러게. 아휴, 어제 사하라 사막에 퀴즈만 내려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산불 다 끌 수 있었는데.
0: 요정들이?
3: 우리도 가끔 소방관으로 변신하거든.
1: 보여줄까?

0: 구조 요청이야. 자, 네, 딩동댕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1: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0: 자, 불난 곳이 어디인가요?
1: 여기 도도숲 캠핑장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쪽 숲길이에요.
0: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2: 가만. 도도숲 캠핑장이라면
3: 바람이랑 토끼가 캠핑 간 것 같은데?
4: 그럼 방금 전화한 게?
2: 우와, 큰일이다. 어서 가보자.
3: 딩동댕 소방관
5: 출동!

있습니다.

0: 화재지나?
1: 와요!
2: 와, 고마워 대놈들 소방관. 이렇게 빨리 와주다니 정말 최고야.
3: 이게 다 너희들이 119 신고 전화를 빠르게 해줬기 때문이야. 바람이, 네가 전화한 거 맞지?
2: 어, 맞아.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3: 먼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침착하게 잘 이야기해줬고.
2: 여기 도도숲 캠핑장이에요. 계곡 바로 옆쪽 숲길이에요.
3: 이렇게 불이 난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었어. 잘했어, 다람이.
4: 내 친구 맞죠?
0: 자, 다들 기억하자. 불이 났을 때 신고 전화는 몇 번?
5: 1, 1.

0: 우리가 믿음직하다고 다음에 또 불내고 그러면 안 된다.
1: 이런 화로 사용할 땐 조심해야지. 이렇게 넘어뜨리면 큰일 나.
2: 아니야. 이 화로 우리가 넘어뜨린 거 아니야.
3: 이거 너희가 한 게 아니야?
2: 응, 우린 안 건드렸어.
4: 우린 그냥...
5: 도토리 읽는 걸 기다리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0: 이렇게 된 거야.
1: 그렇다면 이 화로가 저절로 넘어졌거나 아님 누군가 이 화로를 넘어뜨렸다는 건가?
2: 그러고 보니 이 화로에 굽고 있던 도토리들이 사라졌어.
0: 안 돼. 나 그럼 그 유명한 불맛 나는 도토리 못 먹는 거야? 안 돼.
3: 그렇다면 이건 너희들이 신나게 노는 사이 누군가 화로에 있는 도토리를 훔쳐가려다. 그만 실수로 화로를 넘어뜨려 불이 난 게 아닐까?
4: 아, 그럴듯하네.
2: 혹시 또 그 녀석인가?
5: 에? 누구?
2: 얼마 전부터 계속 우리 도토리를 훔쳐가는 녀석이 있었어. 한두 번이라서 봐주려고 했는데 캠핑장까지 쫓아와 불까지 내다니!
6: 바람아, 우리 이번엔 참지 말자.
2: 그래,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6: 이 경찰 신고 번호가
2: 몇 번이더라?
7: 119 아니야?
4: 아니, 아니, 아니. 경찰서 신고 번호는 112.
3: 맞아.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을 발견하면 112로 전화해야 해.
2: 아,
1: 자, 불이 나거나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을 구해야 할 땐
5: 119.
1: 나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땐

0: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1: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으니까 119?
0: 맞아. 아픈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1: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 도와주세요!
2: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1: 도와주세요!
3: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같은데.
0: 맞아! 사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4: 고마야,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1: 모르는 사람인데.
4: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가자. 아이, 가자!
1: 수상한 사람이다.
5: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1: 저 아저씨 나쁜 사람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112!
0: 맞아! 수상한 사람을 신고할 땐 112!
5: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6: 도둑이야!
3: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야지. 112!
0: 맞아! 나쁜 사람을 신고할 땐 112!

0: 나쁜 사람 신고잖아? 1, 1, 2. 여보세요? 네, 저희 도토리를 자꾸 훔쳐가려는 녀석이 있어서 신고하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도도스 캠핑장이요.
1: 토깽이가 112에 신고전화 했으니까 범인이 곧 경찰에 잡힐 거야.
2: 그럼 우린 범인이 잡힐 때까지 퀴즈를 풀면서 기다릴까?
3: 좋았어. 댕댕이
2: 동동이와 함께하는 119
3: 112 퀴즈.
2: 불렀을 때 신고전화 112. 어? 9가 없네. 이 중에서 9를 찾아봐. 시작. 찾았다. 9.
3: 경찰에 신고 전화 1 1 엥? 2가 없잖아. 이 중에서 2를 찾아봐. 시작.
2: 이제 1, 1, 9.
3: 1, 1, 2. 잘 기억할 수 있지, 친구들?
4: 도토리 도둑 잡혔을까?
5: 그러게.
0: 얘들아, 얘들아. 범인을 잡았어.
5: 우와.
3: 그게 누구였는데?
0: 그건 바로 옆 동네 너구 씨. 너희 말대로 구운 도토리를 몰래 훔쳐가려다 그만 불을 낸 거였어. 어?
6: 범인 검거.
7: 우와!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다.
0: 이게 다 딩동네 요정들이 경찰 신고는 112라고 알려준 덕분이야.
5: 우와!

0: 더하기 119
1: 112
2: 꼭 기억하자.
1: 119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한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래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꿈이었구나. 안 돼! 오지 마!
1: 누구야, 누구?
2: 치치치, 왜 그래? 괜찮아?
0: 그러니까 악몽 때문에 기절했단 거잖아.
3: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상한 걸 들고 내 방에 있으니까 놀란 거라고.
0: 치치, 겁쟁인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4: 잠깐.
3: 그게 아니라니까.
2: 이거 찾느라 정말 혼났네.
1: 핑핑, 그게 뭐야?
2: 악몽을 막아준다는 꿈의 깃털이야.
4: 우와, 생크미 꿈의 깃털.
2: 생크마, 이건 치치에게 주려고 가져온 거야.
0: 하긴, 겁쟁이에게 이런 물건이 필요하긴 하지.

0: 여러분 안녕. 오래 기다리셨죠?
1: 세계 탐험대회 골드레벨 첫 미션에 성공한 치치 핑핑팀과 에이스 엘리트 팀 축하합니다. 짜자.
0: 이전 미션에서는 세계리그의 치치 핑핑팀과 탐험리그의 에이스 엘리트 팀이 미션을 끝마치고 선두로 나섰습니다.
1: 나머지 팀들도 파이팅 해주세요.
0: 자, 그럼 세계 탐험대회 골드레벨 두 번째 미션을 공개할게요.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뿌뿌! 잃어버린 꿈의 깃털을 찾아라!
1: 인디언들에게는 마을을 수호하고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꿈의 깃털이 있어요.
2: 그런데 갑자기 꿈의 깃털이 사라져 마을이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1: 어머, 얼른 가봐야겠는걸요?
0: 그럼 이번 미션도 반드시 성공하길 기대할게요. 뿌뿌!
3: 인디언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봐야겠어. 로빈, 인디언 마을의 꿈의 깃털에 대해 검색해줘.

0: 폭발로 인디언 마을을 지키는 꿈의 깃털이 사라지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서 사라진 꿈의 깃털을 찾아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우리도 꿈의 깃털을 찾아서 지치에게도 하나 선물해주죠.
2: 도켓 너 정말.

0: 여긴가?
1: 여기가 어팔로 마을이구나.
2: 마을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왜 아무도 안 보이지?
3: 안녕하세요, 할머니.
4: 너희들은 누구니? 무엇보다 나이들이로구나.
1: 저희들은 세계 탐험 대회에 출전 중인데 마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와드리러 왔어요.
4: 착하기도 해라.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이 우릴 도울 수 있을까?
5: 그럼요. 꿈의 깃털을 찾아드리면 되는 거죠.
4: 그렇단다. 예로부터 우리 인디어 마을에는 불행과 악몽을 막아주는 꿈의 깃털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지 뭐니.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한숨도 못 자고 있어. 그 이후로 다들 여기저기 꿈의 깃털을 찾으러 다니고 있지.
0: 생크마!
5: 그래서 마을이 텅텅 비었던 거군요.
2: 꿈의 깃털을 다시 만들 순 없나요, 할머니?
4: 그게 재료를 구하기 너무너무 위험해서 말이야.
1: 위험하다고?
4: 그게 말이다, 옆마을인 독수리 마을에서도 꿈의 깃털이 사라졌다는데 며칠 전 재료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더구나.
2: 독수리 마을도 없어졌다고요?
1: 그렇다면 독수리 마을도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5: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꿈의 깃털을 찾아...
2: 불이 불이다!
6: 지켰다! 어서 도망가자!
1: 여기가 독수리 마을이야.
2: 여기도 꿈의 깃털이 사라졌다는 거지?
6: 생크미 사탕 좋아! 사탕 좋아!
1: 어? 저기 꿈의 깃털이잖아!
5: 정말이네!
6: 생크미 꿈의 깃털!
1: 저 꿈의 깃털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분명히 사라졌다고 했었는데...
0: 어떻게 된 거지?
1: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 토템도 그렇고 마을의 모든 문양이 독수리로 되어 있어.
5: 맞아! 여기는 온통 독수리 문양이야.
1: 그런데 저 꿈의 깃털은 거팔로 모양이잖아.
5: 정말이잖아! 저거 버팔로 마을에서 가져온 게 아닐까?
2: 그런 것 같아.
1: 얘들아, 우선 인디언 할머니께 꿈의 깃털을 가져가 보는 게 어때?
0: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1: 얘들아, 중심 좀 잡아줘.
5: 그게 쉽지 않아.
2: 그게 아래에서 자꾸 움직이니까.
7: 미안해, 핑피.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어.
6: 생크미 무서워.
1: 좋아, 좋아. 아주 천천히. 조금만 더.
2: 안 됐지만 이번 미션은 우리의 승리다.
5: 도둑이다!
7: 꿈의 깃털을 훔치려는 자가 있다.

0: 잡다!
1: 뭐야, 고작 그 정도야? 이게 아니야, 힘 좀 내보라고! 그 꿈의 깃털은 우리가 먼저 찾았어! 거기서! 장난이 끝났다! 이제 올라간다!
2: 오케이, 대장!
1: 자, 우리 둘이 팀! 깃털을 잃고!
3: 내 창을 받아라!
1: 여기까지 안 될 것 같은데?

0: 산산조각이 났어. 이제 어떻게 하지?
1: 꿈의 깃털이
2: 부서졌어.

0: 이 꿈의 깃털 버팔로 마을에서 가져온 거죠?
1: 그게 무슨 말이냐?
0: 왜 독수리 부족에 버팔로 그림이 있는 꿈의 깃털이 있는 거죠?
2: 미안하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1: 마을 사람들이 악몽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만.
3: 그래도 꿈의 깃털을 가져간 건 너무했다고요.
1: 얘들아, 꿈의 깃털이 망가졌으니 이제 어떡해?
4: 그까짓 거 우리가 만들어버리지 뭐.

0: 그게 쉽지 않을 텐데.
1: 재료 구하기가 쉬웠다면 애초에 가져가지도 않았겠지.
0: 번개를 맞은 지 100년 된 나무와 반짝이는 돌, 살아있는 독수리에서 갓 뽑은 깃털이라. 살아있는 독수리요?
1: 그리고 거미줄도 있어야 해.
2: 거미줄이라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0: 그게 동굴에 가야 구할 수 있는데 아주 집채만한 거미가 산다고 하는구나.
3: 집채만한 거미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0: 내가?
2: 너라면 할 수 있어, 드래콩!
4: 파이팅!
5: 드래콩!
3: 높아도 너무 높잖아. 그런데 여기가 맞아?
2: 깃털이 많이 떨어진 걸로 봐서는 여기가 분명해.
3: 정말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2: 물론이지.
6: 대장, 무슨 일이야?
7: 쉿, 조용히 해. 지금 지치랑 도켓이 새처럼 꾸미고 절벽을 오르려 한다고. 너희는 빨리 열기구를 고쳐야지.
2: 자, 그럼 올라가 볼까? 하이자!
3: 도켓, 어쩌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2: 이럴 시간이 없다고.
0: 혼자서는 너무 무서운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쩌지? 그래, 난 600년을 살아온 용감하고 씩씩한 드래콩이시다. 이런 일에 겁먹고 도망칠 순 없지. 그래도 집채만한 거미는 너무해. 너무한다고.
5: 생크비 간지간지.
3: 어딨지?
6: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2: 이 넓은 데서 어떻게 반짝이는 돌을 찾으라는 거야? 못 찾아!

0: 길털에 쓰일 반짝이는 돌을 찾고 있지?
1: 그래, 생구나.
0: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
1: 어?
0: 하지만 슈퍼 생크미는 방법을 꼭 찾아내지. 하하하하하하. 자, 그럼 이제 반짝이는 돌을 찾아볼까? 자! 아, 눈부셔. 하지만 난 눈이 적지. 여기 있었구나. 네가 내 눈을 눈부시게 했구나.
2: 어떡해. 깃털을 뽑으면 독수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독수리 시선을 끌 테니까 네가 깃털을 뽑아.
3: 내가? 아니야, 내가 시선을 끌 거야. 치치, 네가 뽑아.
2: 독해, 내가 할 거란 말이야.
4: 꿀?
3: 독수리님, 독수리님, 깃털을 조금만 가져갈게요.
4: 꿀!
3: 제발,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세요.
2: 미안. 어쩔 수 없었어, 제발.
3: 안 돼.
5: 살려줘! 살려달라고! 아니야, 아닐 거야! 거미는 용을 잡아먹지 않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제발 오지 말아줘! 엄마! 드래곤 살려!
3: 좋아! 열기구 소리 끝! 부리부리 템 출동이다!
2: 출동이다!
6: 미안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7: 이번 일로 인해서 두 마을 모두 고통을 받았네. 이제부터 버팔로 마을과 독수리 마을은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지내자꾸나.
6: 정말 고맙습니다.
1: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꿈의 깃털을 꼭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우와, 이게 그 번개 맞은 나무예요?
7: 그렇단다. 다행히 번개 맞은 지 100년 된 나무가 두 개 남아 있었어. 하지만 다른 재료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1: 치치, 독해, 어서 와.
2: 짜잔!
0: 정말 구해왔구나.
3: 너희는 반짝이는 돌 구했어? 어.
1: 슈퍼 생크미가 이번에도 나타나서 함께 도와줬어.
8: 생큼!
1: 어? 드래곤?
5: 미안해. 거미줄은 구하지 못했어. 나 때문에.
0: 어? 장거미 찐득찐득찐득 싫어.
1: 드래콩, 뒤로 돌아봐.
5: 어? 아니, 저것은... 이게 뭐지?
1: 거미줄이야, 거미줄!
5: 그럼 내가 성공한 거야?
4: 그럼 모든 재료가 다 모인 거네? 대성공이다! 좋아, 드디어 완성!
1: 꿈의 기타를 다시 되돌려놨어.
7: 고맙다, 고마워. 오늘부터 편히 잠들 수 있겠구나.

0: 대장,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1: 조용히 해. 독수리가 눈치채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깝다, 아까워. 이번엔 이길 수 있었는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덤덤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8: 옳지.
7: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8: 옳지.
7: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옳지.
9: 우리 모두
8: 옳지.
2: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5: 남방구는 북방구와
1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반짝반짝 빛나는
14: 렉스 안녕.
13: 어? 어서 와 얘들아.
14: 렉스 오늘은 어떤 공룡을 보러 갈 거야?
13: 글쎄.
15: 렉스
13: 비키 무슨 일 있는 거야?
15: 그게 말이지 며칠 동안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
13: 물건이 없어진다고?
15: 응, 핑은 손거울이, 로키는 조개가, 토모는 볼트와 너트,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사탕들이 없어졌어.
13: 그래?
14: 무슨 일이지? 도둑이라도 든 거 아냐?
15: 어? 그러게.
13: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15: 렉스, 어? 왜 웃는 거야?
13: 앙키오르니스를 보러 가자.
14: 앙키오르니스?
13: 응. 앙키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을 아주 좋아하거든. 분명 앙키오가 가져갔을 거야.

0: 얘들아, 왔구나.
1: 안녕, 비키.
0: 렉스,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알겠어?
2: 안키 오르니스인 것 같아.
0: 어? 안키 오르니스라고?
2: 응, 안키 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들을 좋아하거든.
0: 아, 그러고 보니 없어진 물건들은 전부 다 반짝거리네. 내 사탕이 있던 곳엔 이런 모양의 깃털도 하나 떨어져 있었어.
2: 안키 오르니스의 깃털이야. 아무래도 둥지를 찾으러 가야겠어.
3: 근데 왜 안키오의 둥지를 찾는 거야?
2: 안키 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으로 둥지를 꾸미는 습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4: 둥지에 없어진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거다, 이거지?
2: 근데 우리는 둥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안키 오르니스를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아.
3: 그럼 우리 비바부에게 안키 오르니스를 찾아달라고 해보자.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그럼 비바부를 불러줄래?

0: 비바보, 안티오리니스를 좀 찾아줄래?
1: 삐! 삐? 삐지! 어? 얘들아, 여기 깃털이 있어! 삐?
0: 검은색, 흰색의 깃털 색깔을 보니 안티오의 깃털이야.
2: 잘했어, 비바보! 비!
3: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2: 어? 비!
0: 비! 내가 근처라서 냄새가 끊긴 것 같아.
3: 괜찮아, 비바보. 너희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2: 맞아. 정말 고생했어.
4: 그럼 이제 어쩌지?
2: 어? 저게 뭐지?
0: 어? 저쪽 길인 것 같아. 한번 가보자.
2: 어? 이거 봐, 수정이야. 어?
5: 수정 조각을 물고 있어.
0: 좋아, 따라가자.

0: 이건 안키오가 물고 있던 수정 조각인데?
1: 이 근처 어디에 있는 건가?
2: 뭐?
1: 저쪽인 것 같아.
3: 안키 오리니스 같아. 얼른 가보자.
0: 어? 어? 여긴 지난번에 수정 동굴이잖아.
1: 어? 어, 저쪽이야. 걸렸어.
3: 빨리 구해서 여길 나가야 해. 여긴 거대 정갈인 풀모너스 코르피우스가 사는 곳이야.
1: 맞다, 그랬었지.
4: 띠!
3: 어?
1: 디바브 왜 그래?
0: 야! 어, 얘들아 위험해! 와! 저기 정갈들이야! 립스, 어떡해?
3: 아, 그래!
0: 맥스!
1: 여기 좀 봐!
3: 정갈들이 수정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도망가게 하자.
0: 참 좋은 생각이야.
3: 저 수정들이 많이 필요해.
0: 응, 알았어.
3: 맥스! 어, 갱신!

너희도 이걸 들어줘.

0: 전갈들이 왜 저래?
1: 수정에 비친 자기들 모습을 보고 다른 전갈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0: 그런 거구나.

0: 전갈들이 도망간다!
1: 와, 다행이다.
0: 그러게, 정말 무서웠어.
2: 안티오야, 잠깐만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렉스, 슈퍼 캐토리!

0: 얘들아, 우리도 따라가 보자.
1: 어? 저기 봐, 안키오가 즐거워 보여.
2: 그러게, 안키오는 반짝이는 걸 정말 좋아하나 봐. 어? 저 알록달록한 사탕, 비키, 이 사탕 아니야?
3: 어, 맞아. 핑의 거울이랑 루키의 조개, 토모의 볼트와 너트도 있어.
2: 근데 저것들을 어떻게 돌려봤지?
1: 짜잔! 이거랑 바꾸면 된다고.
2: 수정이잖아.
1: 응, 왠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챙겨왔지. 어,
0: 잘했어, 앤디. 이거면 될 것 같아. 둥지에 있는 우리 물건들을 전부 돌려주면 이 수정은 너한테 줄게. 어때?

0: 우와, 안티오르니스 카드다.
1: 고마워, 렉스. 오늘도 즐거웠어.
2: 앤디, 오늘 정말 최고였어. 네 덕분에 사라진 물건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어.
0: 정말이야?
1: 렉스 말이 맞아. 앤디, 정말 잘했어.
0: 진짜로. 앞으로도 계속 나만 믿으면 돼. 가장 오래된 공룡
1: 렉스.
2: 다들 왔구나. 반가워.
0: 오늘은 어떤 공룡을 보러 갈 거야?
2: 그게 말이지.
3: 왜 무한도로 돼 있어?
1: 렉스, 이건 무슨 공룡이야?
2: 나도 잘 몰라. 이 공룡에 대해선 알려진 게 별로 없거든.
0: 정말? 렉스가 모르는 공룡도 있었어?
2: 옛날에 우루루 행성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다른 공룡을 구하고 사라졌다는데 그 후론 어디에서도 관찰된 적이 없거든.
1: 아, 그랬구나.
2: 이 카드의 주인공은 모든 공룡들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 가장 오래된 공룡이지.
0: 가장 오래됐다고? 와, 대단한데. 그럼 오늘 이 공룡을 찾으러 가는 거야?
2: 어때?
1: 너무 좋아.
0: 나도.
2: 그래, 그럼 어서 출발하자.
1: 응.

0: 너무 덥다. 비바부, 너희들도 덥지?
1: 아까부터 왜 이렇게 더운 거지?

0: 평소랑 똑같은 것 같은데.
1: 어쨌든 앞으로 가보자.
2: 어? 저게 뭐지? 저기 뭔가가 움직였어.
0: 움직였다고?
1: 뭔가 있는 것 같아. 어서 가보자.
0: 더 위에 쓰러진 것 같아.
1: 안 되겠어. 빨리 물을 줘야 할 것 같아. 이제 괜찮은 거지?
0: 혹시 이 공룡이 그 수수께끼 공룡 아닐까?
3: 에이, 모든 공룡의 조상이라고 했잖아. 훨씬 크고 멋지겠지.
0: 맞아. 아직 어린 공룡 같은데. 엄마는 어디 있지?
1: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을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2: 응? 어디 가는 거야?
3: 가족을 찾아가는 건가?
1: 일단은 따라가 보자.
3: 이 연기는 뭐지?
0: 괜찮아?
3: 이거 혹시 간헐천인가? 지난번에 바비가 엉덩이를 대었잖아.
0: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땅이 부풀어 있어.
3: 그러네?
1: 잠깐만. 얘들아, 곧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
0: 화산?
1: 안 되겠어. 다이너 전대원 출동!
4: 후보 다이너 변신!
1: 공룡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먼저야. 핑! 하늘에서 공룡들을 대피시켜줘.
5: 알았어!
1: 나랑 토모는 가장 높은 지대로 갈 테니까 비키랑 로키는 중간 지대를 부탁할게.
0: 응! 맡겨봐!
1: 용암은 우리가 막아볼게. 너희는 공룡들이 플레오랑 캐루를 타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
0: 알았어!
5: 다들 도망쳐! 곧 화산이 폭발할 거야!
0: 자, 이쪽으로! 서로 밀지 말고 침착하게 가! 저기 앞으로 가면 돼. 너희들은 이쪽으로 와.
3: 이쪽이야, 이쪽.

0: 저기 아래 해변가로 내려가야 해.
1: 다치지 않게 조심해.
0: 부모, 용암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길을 파줘.
1: 알았어. 렉스, 용암이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는데 어쩌지? 큰일이야.
0: 안 되겠어. 비키, 루키, 핑, 여기로 와줄래? 우리가 용암을 막아야 해.
2: 응. 비키, 물총 발사. 루키, 갈고리 발사.

위험해! 어디 가는 거야? 어? 어쩌지? 여기에도 공룡들이 있었구나.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믹스! 슈퍼 이빨! 야!

0: 얘들아, 모두 준비됐지?
1: 응!
0: 가자!

0: 이제 화산 폭발이 멈춘 것 같아.
1: 다행이다. 정말 놀랐어.
2: 나도 많이 걱정했어. 저기 좀 봐. 어? 비가 와.
0: 화산 폭발로 기온이 따뜻해져서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이 비 덕분에 공룡들이 활발하게 번성할 수 있는 거지.
2: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고마운 비네.
1: 비야, 많이 와. 잔뜩 쏟아져.
3: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러게. 조심히 돌아가.
4: 잘 가.

0: 저 모습 왠지 나치 이건데?
1: 그러게.
2: 와, 렉스! 물음표 카드에 그려져 있던 공룡이랑 똑같아.
1: 맞다, 맞아!
3: 어, 정말이네. 우리가 찾던 그 공룡이야. 에어럭토르, 우리가 궁금해했던 가장 오래된 공룡이었어.
1: 우와, 에어럭토르였구나. 드디어 찾았다.
2: 삐!
1: 그럼 어린 공룡이 아니었구나.
2: 맞아, 작아서 우린 아직 새끼인 줄 알았는데.
1: 렉스, 우리가 찾았어. 찾았다고.
3: 응, 다들 정말 수고했어.

0: 오늘 너희들의 도움이 정말 컸어. 공룡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졌어. 얘들아, 정말 고마워.
1: 고맙긴. 공룡들을 구하는 일인데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지.
2: 맞아. 우리 공룡 탐험대 대원이니까. 다음번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1: 렉스, 우리 또 같이 가는 거다.
0: 물론이지.
3: 와, 신난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줄무랑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식금 내품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오늘의 주제는 매일매일 먹는 밥. 옛날 옛날 너무너무 가난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굶고 있던 식구들 생각에 슬퍼하던 흥부. 꼬르륵 꼬르륵 밥 굽는 소리에 저절로 눈물이 났는데 할 수 없이 부자인 형 놀부의 집에 찾아간 흥부는 밥 좀 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놀부의 아내는 당장 나가라며 바쁘던 주걱을 던진다.

불쌍한 흥부. 그런데 흥부뺨에 달라붙은 이 파풀. 그러고 보니 파풀은 왜 끈적끈적한 걸까?

가을 한가운데 노랗게 물든 황금빛 들판. 겸손하게 고개 숙인 벽. 인사 한번 멋지다. 이 벼에서 얻어지는 하얀 쌀이 바로 밥을 만드는 재료. 하지만 생쌀을 이대로 먹을 수가 없는데, 밥을 하려면 먼저 쌀에 물을 붓고 살살 씻어준 다음 적당히 밥물을 맞추고 뚜껑을 닫는다. 여기에 열을 가하고 기다리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밥 완성. 밥 짓기 생각보다 간단한 고양. 이 정도 양의 쌀이 밥이 되니 부피가 훅 커지고 쌀처럼 후두둑 떨어지지 않고 끈적끈적 붙어있는데 왜 그럴까? 밥의 재료는 쌀. 쌀이 물을 만나면 바로 이런 모습. 아직 밥이 된 건 아니다. 밥이 되기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불. 쌀은 물과 불이 모두 있어야 비로소 밥이 될 수 있다. 촉촉하고 끈기 있는 밥은 물과 불의 합작품? 특히나 불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맛있는 밥을 영영 만나지 못할 뻔했다옹.

밥이 되기 전 사라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쌀의 깊은 속은 녹말로 이루어져 있다. 녹말의 주요 성분은 마치 빛처럼 생긴 모양이어서 좁은 틈으로 수분이 잘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열이 가해지면 오므려져 있던 구조가 펴지듯 열리는데 이렇게 펴진 구조에는 수분이 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수분을 많이 머금게 되는 과정을 호화라고 부른다. 충분히 호화가 이루어진 밥알을 들여다보면 녹말의 경계가 전부 풀어져 생쌀일 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밥에 숨겨져 있던 호화의 과학.

그냥 쌀과 밥이 된 쌀의 차이는 그래서 생겨났다. 호화가 이루어진 밥풀이 갖게 된 달라붙는 힘. 밥이라 쓰고 과학이라 읽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 하지만 이 밥을 그대로 상온에 놔두면 녹말의 아밀로펙틴 구조가 다시 오므라들면서 수분이 점점 빠져나간다. 이렇게 밥이 식게 되면 수분을 잃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딱딱하게 변하는데 이 현상을 노화라고 부른다. 따뜻한 밥이 식어가는 짧은 순간에도 과학이 있다.

맛있는 밥의 모든 것. 아직 끝이 아니다. 밥을 짓는 재료인 쌀. 쌀은 황금빛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던 벼에서 오는데 들판이 아닌 곳에도 벼이삭이 있다. 이 동전들 중 어디에 숨어 있을까?

정답은 50원 동전. 50원짜리 동전의 앞면에는 벼이삭 문양이 있다. 식량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벼이삭을 그려 넣었다고 한다. 100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사람은 임진왜란 때 군사들을 이끌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 500원 동전에는 신성한 동물의 상징 학이 새겨져 있다. 매일 만나는 동전, 매일 먹는 밥도 자세히 바라보면 화학이 보인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의 과학을 콕 집어 발견해 볼 차례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콩나물. 그렇다. 나물로도 무쳐 먹고 국으로도 끓여 먹는 흔한 콩나물. 국민 반찬 콩나물. 오늘은 콩나물 한 가닥을 처음 보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자. 계속 보다 보면 콩나물 한 줌에서도 특별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길이도 제각각, 무게도 조금씩 다른 콩나물. 하지만 콩나물은 언제나 노란 머리와 하얀 줄기를 가졌다. 그러고 보니 수상한 냄새가 난다냥. 자주 먹으면서도 왜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을까? 따끈하게 끓여낸 콩나물국 속에도 환하게 피어난 봄꽃에도 선명한 노란색. 콩나물은 왜 흰 줄기 끝에 노란 머리를 갖게 됐을까?

잠깐, 이건 콩? 아, 콩나물은 콩으로 기르는 거구나. 단단히 염은 콩에 물을 붓고 반나절가량 지켜보자. 콩이 충분히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잘 불린 콩을 재배기나 구멍 뚫린 그릇 위에 고르게 잘 올려준다. 이제 콩이 마르지 않도록 중간중간 물을 주어가며 키우면 되는데. 어? 그런데 한쪽에만 뚜껑을 덮었다? 뚜껑을 덮은 재배기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며칠 만에 쑥쑥 자라난 콩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노란색. 콩나물이 틀림없다.

콩나물 키우기 참 쉽다옹. 잠깐, 그렇다면 뚜껑을 덮지 않은 콩들은 햇빛을 골고루 받고 자라 슈퍼 콩나물이 되는 걸까? 아니, 이건 초록색 콩나물? 빛을 보고 자랐을 뿐인데 노란색은 어디에도 없고 온통 초록색이다. 머리 위로 쫑긋 새싹까지 올라왔다.

콩나물이 초록색을 띠는 건 엽록체가 생겼기 때문. 엽록체가 가진 색소는 식물들을 특유의 녹색으로 보이게 한다. 빛을 이용해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엽록체.

이 엽록체 역시 식물이 빛을 받으면 생겨나는데 빛을 받으며 자란 콩에도 같은 원리로 엽록체가 생겨나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콩나물은 먹기 위해 키우는 것. 싹이 자라지 않은 부드러운 상태로 먹기 위해 빛을 차단하고 키웠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고 원래의 콩색을 간직하게 되었다.

햇빛을 받지 못해 양분을 생성하지 못하는 콩나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를 뻗어낸 힘은 여기에 있었다. 빛을 보지 못해 잎이 자라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연하게 자라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엽록체가 생기지 않아 흰색으로 뻗은 줄기도 풍부한 섬유소 공급원. 몸에 좋은 콩나물 이제 열심히 먹을 거양.

식물은 햇빛을 받으며 녹색으로 자란다는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은 콩나물. 익숙한 것도 새롭게 보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면 콩나물 한 줌도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다시 콩나물 이야기인가? 아니, 뭔가 좀 다르다. 콩나물 친척 좀 될까? 이름하여 숙주나물. 이 숙주나물은 무엇의 싹을 틔워 생겨난 걸까?

0: 숙주나무를 자세히 보면 힌트가 있다. 이 녹색 껍질의 주인공이 정답. 숙주는 녹두의 싹을 틔워 키운 나물이다. 나물 한 줌에서 찾아낸 과학 한 가닥. 이제 여러분이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술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세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어스.

0: 어?
1: 비버 비버.
0: 어?
1: 비버 비버.
2: 아, it's us, your friend Kitty.

그럼 이제 알파벳 도미노를 세워볼까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방위군단 디아머는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적들의 공격을 받은 디아머는 위기에 빠지는데, 과연 링커들은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1: 글래드러, 가장 큰 규모의 이터널 코어 채굴 현장에다가 동원된 카이저 병력도 역대급 규모입니다.
2: JJ가 작정을 하고 준비한 것 같군요. 마치 이전 전투들은 오늘을 위한 셋업에 불과한 것처럼.
3: 에스링커, 암호 장착합니다.

0: 리우, 합체 완료.
1: 한결 빼고 아르튬 투입시켜.
0: 할 수 있어, 유리야. 넌 할 수 있어.
2: 이번엔 지지야.

0: 와, 언니, 이게 다 몇 마리야? 쟤네 오늘 다 나왔나 봐.
1: 적들이 총 공세에 나선 것 같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언니가 네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2: 옆에서 지켜주긴 무슨. 언니는 날지도 못하겠어.
1: 하이나! 언니랑 같이 가자니까. 시저, 가자.
3: 스피노사우루스라? 그래봤자 우리한텐 안될걸? 어디 한번 붙어보자. 가자, 불스!
4: 여전히 마음이 놓이질 않는데요.
5: 저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준비해 왔을 테니까요.
6: 또 만났군요, 선배. 이번엔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7: 넌 내 자리를 빼앗아가고 내 인생을 망쳤어.
6: 선배,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요.
7: 여전히 뻔뻔하군.
6: 저는 적어도 친구들을 배신하진 않을 거예요. 디아머를 지킬 겁니다.
7: 넌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8: 날 선택해줘서 고마워, 루시아. 넌 정말 내 인생의 빛이야. 우리 잘해보자.
0: 95도 턴.
9: 95도 턴.
0: 산등성이잖아. 뱅크를 더 줬어야지.
9: 다시 해볼게요.
0: 오늘은 그만 착륙.
9: 교관님, 한 번만요.
0: 익룡 콕핏은 트리케라토스랑 달라.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이 하체로 쏠려 기절할 수도 있어.
9: 아직 그런 느낌은 없어요. 괜찮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0: 정말 마지막이다.
9: 네.
0: 재훈아, 너 잘할 수 있어. 최초의 익룡이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마.
9: 네,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루시아, 오늘 컨디션 괜찮아?
10: 재훈아, 네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하다.
9: 그래, 하늘은 나한테 맡기고 마음껏 싸워.
5: 내가 이 정도여고도 못해요? 거대 인형 만드느라 들인 시간과 돈이 얼만데.
11: 어머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초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5: 최초가 왜 안 중요합니까? 역사는 최초만 기억하는데.
11: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익룡 링커가 그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5: 아직 내 말 이해 못해요?
10: 재훈아, 많이 긴장되지? 지금 좀 떠는 것 같은데?
9: 에이, 떨기는. 나 완전 아무렇지도 않아.
10: 그런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려? 밖에서 봤을 땐 이렇게 긴 시간인 줄 몰랐는데. 그러게, 오늘 좀 걸리네. 이 시간도 즐겨라. 다시 못 느낄 첫 출격의 떨림이니까.
9: 응, 알았어.
5: 디아머에서 익룡 타는 앤 우리 용후가 최초여야 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AK그룹에서 더 이상 지원은 없을 거예요.

0: 재훈의 오늘 출격은
1: 취소되었다.
2: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 콕핏에서 내려오길 바란다.

0: 나야말로 오늘 너희를 봐주지 않을 거다. 쉽게 얻은 건 쉽게 잃는다는 걸 알게 해줄게. 내 눈물과 노력을 짓밟은 디아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1: 우린 선배가 얼마나 멋졌는지 다 기억해요. 그런 선배를 기억하는 우리 마음마저 무너지게 하지 마세요.
0: 너 따위가 뭘 알겠어?
2: 용과 재훈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싸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3: 그럴 거예요. 진이 한결을 상대할 때도 그랬듯이.

0: 다른 링크들 전황은 어떤가요?
1: 나 잡아봐라. 얘들아, 지금이요. 오예, 성공이다. 어디 한번 따라와 보시지. 그렇게 준해서 어떻게 싸우냐?
2: 뭐야 너? 잘했어 시조. 하이나 위험한 장난 그만하고 빨리 내려와.
3: 아 언니 나 전투 중인데 왜 자꾸 방해해? 아직 두 마리나 더 남았단 말이야.
2: 너 안 내려와? 언니 진짜 화낸다.
3: 그렇게 내 옆에 있고 싶으면 언니가 이리로 올라오던지.
2: 진짜 말 안 듣네.

0: 세나는 점점 더 아인이 걱정하느라 자신의 전투에 집중을 못하네요.
1: 그렇긴 하지만 적들을 충분히 압도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인이 물론이고요.
0: 정말 용감하군요. 자매는
2: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불쌍 조심해! 괜찮아, 불쌍? 분기가 끝도 없이 나와. 파일럿도 두 명이고 번갈아 쏘아대니 정신 하나도 없네. 정말! 앞으로 갈 수가 없네!
0: 진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니.
1: 카이저의 아머드 스피노사우루스는 파일럿이 인간이 아닌 듯합니다. 카이저 측에서 오랫동안 개발해오던 사이버그 파일럿이 이번에 투입된 듯합니다.
0: 드디어 완성한 건가요? 저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몰아대니 쟤네 전혀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군요.
3: 진, 적에게 거리를 주면 안 돼. 적의 공격 사정권에서 벗어나려면 안으로 파고들어.
2: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화력을 퍼붓는데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요?

0: 우리 움직임을 다 예측하는 것처럼 정확히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1: 사이버그 파일럿이라 너희의 패턴을 읽어 정밀 타격이 가능한 거야. 네가 잘하는 대로 변칙적으로 돌진해봐. 하지만 그 변칙 패턴도 금방 읽힐 테니 반드시 한 번에 성공해야 돼.
0: 네, 그건 제 특기잖아요. 변칙 돌진. 잘해보자, 불스. 불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좋아, 계속 앞으로 가자. 이번엔 뜻대로 안 될걸? 불스, 알지? 잘했어, 불스! 계속 밀어붙여! 지금이야!
2: 진의 전략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3: 진에게 전략이란 것도 있나요?
4: 진의 공격에 패턴이 없고 워낙 무모하다 보니 사이보그가 당황했네요. 자, 그럼 우리도 전략을 구사해볼까요?
1: 진아,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
0: 네, 불스.
1: 그래, 잘했어 진.
0: 봤냐? 이게 바로 진짜 생명체의 힘이다!

0: 오늘 쟤 왜 저래? 저번엔 레슬링코처럼 싸우더만.
1: 그러게. 오늘은 좀 힘들어하네. 이번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
2: 태호, 교감상태 체크해. 교감상태는 최상위 상태입니다. 지난 전투 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3: 교감지수보다 분노지수가 더 중요한 링크라니.

도망가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어디 도망가? 어림없지! 한결! 한결! 한결 어디 도망가? 나랑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유리, 오랜만이야. 아르튬. 난 더 이상 아르튬이 아니야.

0: 친구 건들면 가만 안 둬!
1: 비켜! 뭐야 너?
0: 혹시라도 너한테 위기가 닥치면 그땐 나랑 불수가 가만히 보고 있진 않을 테니까.
1: 우리 살아서 다시 보자. 제발 멈추라고! 아르츠! 아르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그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아홍철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

0: 나의 묘생은 행복했었다. 저 녀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1: 아! 형아, 거기서 뭐해?
2: 안 돼?
1: 그만하라오.
2: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하미가 엄청 달려들어요. 물고 그냥.
0: 결국 하극상이 일어났다.
3: 하미야 좀.
0: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른다는 하빙이의 울음.
2: 그 울음소리가 귀에 막 이렇게 밖에 있는 것처럼.
0: 밤에도 계속되는 녀석의 사이렌. 어느 날 갑자기 울보가 된 하빈.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양주시. 집사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아지 친구가 있네요. 하미야 안녕.
4: 아, 저희 고양이로 부탁해 팀인데.
2: 네, 고양이는 지금 여기 안에 숨어있거든요. 하미나. 하미나. 하미나.
0: 짜잔, 오늘의 주인공 냥이 하빈입니다. 엄마 집사는 하빈, 강아지 하미와 일상을 보내는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강아지가 공놀이를 하는 사이 하빈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강아지 하미. 녀석이 재빨리 달려가 하빈이의 뒤를 쫓아가는데요. 그리고는 하빈이를 놓칠세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아이고, 형이 그렇게 좋아? 같이 놀고 싶어? 하지만 하빈이는 귀찮은지 이불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1: 얼른 나와라, 오바.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오바.
0: 나오라고 계속 긁어대는 녀석이나 이불 속에서 꿈쩍도 안 하는 녀석이나 둘 다 대단하긴 합니다.
1: 아, 누가 쟤 좀 말려주라오.
2: 아무래도 강아지가 이렇게 괴롭히다 보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좀 피해 다니는 성격이긴 해요.
0: 강아지 하미 때문에 고생하는 하빈이를 위해서 엄마 집사가 따로 하빈이와 놀아주는데요. 하미를 피해 숨고 도망다니던 모습과 딴판입니다.
2: 하미가 없을 때는 이렇게 그래도 잘 놀아요.
0: 그런데 낑낑거리는 강아지 하미의 목소리가 들리자 하빈이 일단 멈춤. 불이 나게 달려가는 녀석. 형이 그렇게 좋아?
2: 하미야, 또 방에 안 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거 부러지면 안 돼.
4: 좀만
2: 기다려.
4: 하빈이가 왜 그래요?
2: 하빈이랑만 놀아주니까 자기 먼저 놀아달라고. 항상 이래요.
0: 네? 녀석이 지금 질투를 한다는 건가요?
2: 아이고, 아이고.
0: 그러니까 강아지 하미는 하빈이와 같이 놀자고 들이댄 게 아니라 집사와 하빈이가 같이 있는 꼴을 못 본다는 것.
2: 하빈이 뽀뽀해주면 안 돼? 하미야? 안 돼? 엄마도 이뻐해주자.
0: 잠깐 안아주기만 해도 질투 폭발.
2: 안 돼? 안 돼?
0: 결국 스스로 자리를 피하는 하빈이.
1: 내가 엄마는 내 거라고 얘기했었지.
0: 강아지 하미의 응징에 눈치가 보이는지 그 자리 얼음이 된 하빈이. 아빠 집사가

0: 삐니를 위로하려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엄마 집사와 놀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1: 아빠는 상관 말라옹.
0: 집사님, 하빈이가 왜 그러나요?
2: 저랑 놀라 그러면 도망가요.
3: 왜요?
2: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장난감이 실증난 건지 아니면 제가 싫은 건지.
1: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옹.
0: 어미를 잃은 하빈이는 집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두 살이 넘어 동생 하미를 맞았는데요. 처음에는 둘 관계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2: 애가 새끼 때 왔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잘 받아주고 해가지고 바로 합사가 됐었어요.
4: 이제 하빈이가 또 두 살 위다 보니까 좀 봐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커요.
5: 떡게. 네, 안녕.
6: 하빈아 캔니! 하빈아 캔니!
0: 강아지 하미와 산책을 준비하는 집사. 하빈이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려고 일부러 짬을 낸다는데요.
6: 하빈이 심심할까봐 챙겨주고 나가는 거예요.
0: 드디어 하빈이가 오롯이 혼자가 되는 시간.
1: 아, 빨리 데리고 나가라옹.
0: 강아지 하미는 산책도 좋지만 엄마 집사를 독차지해서 신난 것 같은데요. 이때 길냥이 한 마리가 녀석의 레이더망에 딱 걸렸습니다.
6: 아니야, 하빈이 아니야. 하빈이 집에 있거든. 가자.
0: 하빈이와 지내다 보니 고양이만 보면 저절로 반응하나 봅니다.
7: 사실 나도 고양이만 보면 이제 이래요?
6: 원래 고양이랑 키우니까 오히려 고양이 습성이 다르어요.
0: 이 시각 하빈이는 뭐랄까요? 텅 빈 집안을 두리번두리번 거리는데요. 하빈아, 아무도 없어. 시끄럽게 짖는 강아지 하미가 없으니 모처럼 조용합니다. 그제야 마음이 편한지 자리에 앉아 폭풍 그루밍을 하는 하빈이. 홀로 자유를 만끽하는데요. 그리고는 구석진 곳에서 돌을 닦듯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녀석. 하빈아, 그 구석에서 뭐하니? 그런데 갑자기 울기 시작한 하빈이. 도대체 왜 우는 거니?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빈이의 울음이 계속됐습니다. 잠시 후 강아지 하미와 산책을 마친 엄마 집사가 돌아왔는데요.
8: 하빈아.
0: 사실 엄마 집사는 하빈이의 울음이 이젠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하빈이가 잠을 잘 때 빼고는 계속 운다고 하는데요. 특히 집사가 화장실을 가거나 외출을 했을 때 심하게 우는 하빈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은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4: 남편이랑 1박 2일로 이제 나갔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애가 이제 계속 울고 있더라고, 밤에. 그래서 새벽에도 계속 울고 있고 해가지고 남편이랑 안 되겠다, 그냥 가자. 주민한테 피해갈 것 같다, 이래가지고 바로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0: 집사들이 달래도 보고 놀아도 줘봤지만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데요. 이때 집사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빈이가 우는 그때
9: 절 만져주세요.
0: 녀석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궁금해서 궁여지책으로 고양이 번역 어플까지 동원한다는 집사.
10: 번역기까지 돌리세요?
4: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도 번역기라도 해서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번역기는 돌렸어요.
9: 반가, 반가.
0: 아, 뜬금없는 반가반가로 대화는 끝이 납니다. 대체 하빈이의 울음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런데 또 강아지 하미가 끼어드네요. 결국 하빈이가 또 양보하는데요. 그런 하빈이가 안쓰러운지 쓰담쓰담하는 엄마 집사. 하지만 질투쟁이 하미 녀석이 그새를 못 참고 엄마 집 사품에 쏙 안겨버립니다. 에구, 하빈이가 왠지 쓸쓸해 보이네요.
2: 하빈이는 괜찮았어?
6: 아니.
2: 안 괜찮았어? 응. 울었어, 어?
0: 퇴근한 아빠 집사, 하빈이를 달래더니 녀석을 안고 같이 잘 준비를 하는데요.
2: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자.
0: 아이고야, 하미 요 녀석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질투의 화신, 강아지 등살을 피해 떠밀리듯 거실까지 나온 하빈이.
1: 나도 같이 자고 싶다.
0: 결국 또 하빈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강아지 하미도 짖기 시작합니다.
1: 어디서 개가 짖는다냐?
0: 잠시 후 하빈이가 강아지 하미의 배변 패드로 걸어가는데요. 자리를 잡더니 패드에서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로 옆에 화장실을 두고 대체 왜 그럴까요? 소변을 본 후 유유히 자리를 뜨는 하빈이. 강아지 하미가 볼일을 보러 왔지만 이미 하빈이가 사용한 혼대요. 결국 녀석이 볼일을 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한편 하빈이의 한 번 터진 울음, 절대 그칠 일 없겠죠. 벌써 6개월째. 하빈아, 너 안 힘드니? 그런데 최근 다른 문제도 생겼습니다.
4: 너가 싼 거잖아. 어, 하빈아. 네가 싼 거잖아, 이불.
7: 하빈이가 이불에 실수를 했어요?
4: 네, 유독 이불에만 실수를 좀 가끔씩 많이 해요.
0: 이불에까지 소변 실수한 하빈이 때문에 아침부터 세탁기가 바쁘네요.
4: 너가 오줌 쌌잖아. 응? 싸면 되는데. 응? 너 아니야? 그럼 누구야? 응? 그럼 누구야?
0: 엄마 집사가 이불을 넣는 그때 또 강아지 패드에 소변을 보는 하빈이. 바로 옆에 고양이 화장실을 두고 왜? 하빈이가 뒤늦게 소변을 본 증거를 없애보려고 패드를 모래마냥 덮는 신용을 합니다.
4: 또 쌌나 보네, 하빈아.
0: 하지만 집사에게 바로 발각. 아, 그러고 보니 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돌을 닦고 있던 게 아니라 소변 보고 있었던 거네요.
4: 너 이 패드끝만 지금 이런 줄 알았겠네?
0: 울보가 된 하빈이도 힘든데 이젠 소변 실수까지.
4: 애가 이제 고양이인데 모래에다가 싸야 될 아이가 패드에다가만 싸고 침대에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긴 해요. 모래도 많이 바꿔보고 화장실도 많이 바꿔보고 화장실 청소도 계속 해보고 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어.
0: 울보에 오줌 싸개까지 돼버린 하빈이. 녀석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거대 고양이 야옹신이 있잖아요. 하빈이를 위해 양주까지 한달음 달려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 나가겠습니다. 합니다.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보는 야옹신에게 부비는 하빈이.
3: 어, 얘 엄청 사람한테 친화적인데?
4: 네.
3: 지금 자기 페로몬 묻히고 있는 거거든요. 와. 이게 페로몬을 묻힌다라는 거는 이 가방이나 저라는 사람이 자기한테는 안전한, 친근한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페로몬을 묻히는데.
1: 영신 반갑다.
0: 본격적으로 하빈이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엄마 집사가 하빈이를 예뻐하면 강아지 하미가 짖기 바빴는데요. 선생님, 요 녀석이 하빈이를 집사님 근처에도 못 오게 해요.
3: 강아지가 짖는다라는 거는 고양이의 우는 것과도 약간의 일맥상

0: 통통하거든요. 많이 짖는 애들일수록 불안감이 많고 소심한 애들. 하미는 엄마 껌딱지 네. 같다. 벨크로 똑같다.
1: 쉽게 말해 강아지 하미는 보호자에 대한 집착이 강한 성격을 타고났고 그 본능에 충실했던 것이라고.
0: 엄마 안 뺏기려고 하미 입장에서는 계속 중간에 개입, 인터섹션 들어오는 거예요. 질투심. 근데 그 질투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반려동물들은 질투심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질투심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도 필요한 거죠.
1: 강아지 하미의 질투심을 스스로 조절하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0: 고양이한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꼽는다면 1번은 안전한 공간, 쉴 수 있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두 번째는 사냥 본능을 풀 수 있는 놀이, 세 번째가 보호자고요. 강아지한테 우선순위 세 가지를 꼽자면은 첫 번째가 보호자, 두 번째가 사냥 본능, 세 번째가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선호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미는 보호자를 우선적으로 계속 쫓아다녔던 거고.
1: 그나저나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빈이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뭔가요?
0: 보통 일반적인 야옹하고는 좀 다른데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야옹은 그냥 야옹 이 정도 우는데 야옹 네.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위에서 꺾어지면서 약간 밑으로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네. 지금 내가 불안해. 좀 약간 뭐 불만족스러워라는 약간 그런 야옹이거든요.
1: 하빈이가 울면서 하는 행동, 즉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우는 모습에 힌트가 숨어있답니다.
0: 계속 우는 경우, 얘는 많이 불안하다. 이게 전형적인 분리불안 초기 증상이거든요. 지속적인 시간 동안 계속 운다. 그 다음에 어디 한 곳에서 쉬지 못하고 계속 집안을 방어한다. 약간 이런 행동들이 분리불안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1: 하빈이는 코앞에 화장실을 두고도 항상 패드에 소변 실수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0: 고양이가 소변 실수하는 거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요. 화장실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 안에 있는 재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의 위치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담요 가정 아니면 뭐 이종 동물하고 사는 가정 이런 경우에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1: 그런데 선생님, 하빈이와 강아지 하미는 2년 전부터 함께 살았는데요. 둘이 잘 지내다가 왜 6개월 전에 하빈이에게 갑자기 문제 행동이 발생한 걸까요?
0: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나타나진 않아요.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넘치는 순간이 오고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 행동이.
2: 더 닦는 심정이다.
0: 일단은 네. 보호자님이 지키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이 루틴, 일상생활이 루틴이 없어요. 불규칙적인 거죠, 되게.
3: 네.
0: 예.
3: 네,
0: 밥을 언제 주고, 어떤 걸 언제 놀아주고, 어떤 교육을 할 거고. 근데 룰도 없어요.
3: 네.
0: 루틴도 없고, 규칙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리추얼적인 부분. 그러니까 세 가지 알이 없는 건데, 지금, 네. 이 집에는. 리추얼적인 게 뭐냐면은, 강아지는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행동, 본능적인 행동을 풀 게 없어요. 노즈워크를 할 게 없죠.
3: 아, 네.
0: 노조크 할 먹이장난감이 없고, 그 다음에 하빈이는 고양이로서 놀만한 사냥 놀이 할 게 충분히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벨크로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아니 껍딱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자님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있으려고 하면 계속 불안감이 차 있는 하미가 계속 개입을 하는 거죠. 얘는 지금 필요한 거는 하빈이가 스트레스 안 받게끔, 불안감을 안 느끼게끔, 질투심을 얘가 표현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3: 아.
0: 근데 그 질투심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도 필요한 거죠.
1: 강아지 하미부터 진정시켜라.
0: 규칙적인 것부터 좀 해볼게요. 네. 보통 하미가 보통 안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방금처럼?
3: 그냥 안아, 바로 안아주거든요.
0: 하미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3: 하미!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
3: 네, 관절 상할까봐.
0: 지금 되게 편안해졌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0: 됐는 이제 규칙이 된 거죠. 그리고 얘한테는 이게 해주세요가 된 거죠.
1: 기다릴 줄 아는 강아지로 바뀌는 게 포인트.
2: 해주세요 할 때는 항상 앉아서 쳐다보게끔 할게요. 그렇게 해서 앉아서 기다리는 게 해주세요거든요.
0: 하민.
2: 앉아.
1: 오호! 이렇게 빨리 들 줄이야?
2: 안 된다고 할 때는 살짝 밀고요. 해보세요. 저한테 이제. 그렇죠. 저는 왕 해도 반응 안 할 거야.
0: 그렇죠. 이제 해주세요 하면 이제 밑에 주는 겁니다. 질투심이 있는 애들을 교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질투심을 참고 인내하면 더 많은 보상이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1: 엄마 집사가 직접 교육을 해보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짝짝짝 참 잘했어요.
0: 이러면서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내가 몸으로 표현을 해야 돼. 말로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럼 얘는 내가 잘못했구나. 싫다고 했구나. 그럼 기다리지.
3: 앉아.
1: 엄마 집사가 하빈이를 안고 있어도 잘 기다립니다.
0: 됐어.
3: 잘했어.
0: 그러면서 이제 입고 해주세요.
1: 어? 강아지 하미가 개과 천선했네요.
0: 화장실은 고양이한테는 프라이빗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공간인데. 네.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도 바지 내리고 불리볼 수 있어? 약간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공간에 쌓는 거죠. 이게 큰 거라고는 하지만 좀 작고요. 네. 좀 더 컸으면 좋겠고.
1: 하빈이의 주요 공간인 캣타워 근처로 화장실을 옮기는데요. 소음이 많은 냉장고 옆보다는 조용한 방으로 옮기는 것이 하빈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3: 안녕하세요.
0: 이렇게 짖는 것도 불안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보호자님 어떻게 하셨어요?
3: 짖지 마!
0: 그것도 얘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쳐다봐도 안 돼요.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1: 녀석이 교육받았던 대로 얌전히 앉을 때 엄마 집사와 하빈이는 그동안 못했던 놀이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냥 본능을 채워주는 거죠.
0: 얘가 질투심이 보이지 않았을 때 네가 기다리면 너에게 더 충분히 보상이 있을 거야 라는 게 이 질투심을 해소하는 교육 방법이죠. 그래야지 질투심 때문에 못 놀던 네. 하빈이도 충분히 지금 좀 절로 졌네. 네.
3: 웬일이야 너가.
4: 나도 놀 줄 아는 고양이다.
0: 매일 15분씩 네. 루틴을 짜서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 또는 저녁에, 이른 저녁,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두 번씩 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하미를 보든 하빈이를 보든 둘이 관계가 나쁘진 않거든요.
3: 네.
0: 그러니까 작은 불안감, 네. 그냥 하미의 지금 이러한 보호자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질투심, 집착으로 인한 하빈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넘치기 시작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자님이 잘 조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마지막으로 집사님의 애정도 듬뿍듬뿍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3: 나랑 오래오래 건강히 살자. 응?
1: 하빈아, 이제 울음은 뚝 하는 거다. 약속. 이제 하빈이는 간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됐고요. 강아지 동생이 있어도 잘 논답니다. 집사님, 앞으로도 두 녀석 잘 부탁드립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쇼핑도 하고 브리핑들도 하고 어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 미국.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부와 삶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불평등 특집의 두 번째 강사 로렌츠 카츠. 그는 교육과 기술 변화의 관계 속에서 양극화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연구한 노동경제학계의 대가입니다.
2: We can see that technology does not inevitably cause rising inequality.
1: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대. 21세기 불평등은 어떻게 우리 삶에 파고들었을까요? 로렌츠 카츠와 함께 불평등의 역사를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

0: 하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 미국.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부와 삶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불평등 특집의 두 번째 강사 로렌츠 카츠. 그는 교육과 기술 변화의 관계 속에서 양극화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연구한 노동경제학계의 대가입니다.
1: We can see that technology does not inevitably cause rising inequality.
0: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대. 21세기 불평등은 어떻게 우리 삶에 파고들었을까요? 로렌츠 카츠와 함께 불평등의 역사를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2: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3: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2: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2: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2: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3: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0: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대령 가봄!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이크 테스터.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중지 키워낸 농작물이 휘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땅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뱃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아무쪼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냐 빨래 샤워할 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빗방울 아니야?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0: 안녕하십니까. EBS에서 PD 일하고 있는 정석희입니다. 이번에는 배달 라이더 1 해보기로 했습니다.
1: 어딜 가나 흔히 보이는 배달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수는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 사장이나 직원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모든 배달을 하던 시절에서 2010년 배달 앱이 개발되며 전 국민의 절반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시대가 되자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 라이더가 생겼죠. 저도 난생 처음 배달 라이더 플랫폼에 가입해봤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인증하고 간단한 안전 교육을 들으면 바로 배달을 시작할 수 있다는데요. 건당 수수료는 3,000원부터 10,000원대까지. 정해진 시간에 건수를 채우면 보너스를 주기도 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다 보면 가까운 가게에서 배달 콜이 들어옵니다.
0: 20대 때 피자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몇 달 해본 경험도 있고 오토바이만 안전하게 잘 타고 그리고 길 같은 거 잘 찾을 수 있으면은 이거 돈이 좀 될 수도 있겠구나.
2: 서울에 다 깔린 게 돈이야. 그냥 돌아가서 주워 다니기만 하면 될 것 같아.
3: 지혜님, 예? 행복해 보여.
2: 그냥 오토바이 타고 돈 주스로 다니면 되겠네.
1: 궁금했습니다. 도로 위에 그 많은 라이더들은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배달 라이더가 유독 많다는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숨은 고수들이 많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꾸준히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오늘의 베테랑. 보기 드문 여성 라이더입니다.
4: 안녕하세요. 이레입니다.
5: 안전하게 자차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달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눈 내리는 한 겨울에 차로 배달을 시작해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뜨거운 여름을 나기까지 벌써 일을 즐기는 경지에 다다른 베테랑 라이더인데요. 행복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안녕하세요. 선배님께 배달 일의 모든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3: 제가 이거 배달할 때 쓰는 오토바이고요. 지금 위에 이제 보시는 게 두 개의 배달통이고요. 여기 네. 안에 음식을 담는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핸드폰 거치하는 공간인데 네. 이제 이렇게 핸드폰 앱을 사용해서 네. 배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배달 기사님들이 쓰시는 핸드폰 거치거든요. 네. 딱 누르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핸드폰이 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0: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랑 이렇게 이런 거 세팅하는데
3: 네.
0: 돈이 어느 정도 드나요?
3: 이거 신차로 내리면 거의 한 400만 원 후반대 정도.

0: 나오고 이런 부품값이랑 공임비까지 해서 기본 네. 50만 원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보험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600, 5,600 정도.
1: 배워보고 할 만하면은 이렇게 한번 세팅 오토바이 한 대 맞춰봐야겠네요.
0: 아, 그러면 이제 그만 일 그만두시고 이제 배달 예, 하시는 건가요?
1: 그럴 수 있죠.
2: 네. 아쉽게도 오늘은 빌린 오토바이로 선배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배달 일로 돈 많이 버는 법,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0: 차가 있어서 여기다 주차할게요. 조금 느리신 편이시네요, 행동이. 빠릿빠릿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매장 도착 누르시고 뛰어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우리.
1: 알겠습니다.
0: 네, 저는 칸막이를 이렇게 쓰거든요. 음식이 여기가 지금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보통 네 개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 칸막이를 이용해서 음식이 쓰러지지 않게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출발하시면 되시겠어요.
2: 첫 배달 가는 길. 목적지는 멀었는데 선배님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3: 잘 듣고요? 배달 가시다가 왜 멈추셨어요?
0: 아, 지금 아까 순대국밥 하나 픽업하고 김밥까지 픽업을 해야 돼요. 이게 2배차라고 해서 주문이 두 개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가지고 두 개 배달을 하러 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2: 드디어 첫 번째 음식을 배달할 집에 도착했는데요.
0: 그리고 고객 요청 사항이 있어요.
1: 예.
0: 벨 누르고 문 앞에 놔주세요. 비대면이죠? 네. 그러면 201호까지 빠르게 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문 앞에 왔어요. 음식과 사진 같이 찍어주고 그리고 음식 문 앞에 내려주고 벨을 누를 거예요. 벨 티예요. 누르고 튀어요. 빨리 가, 마주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콜 하나 완료됐고 배달 금액이 3,600원입니다. 와! 8승이 1,450원이 붙었어요.
4: 이게 왜 붙는 거예요?
0: 날이 더워서요. 최소 750원 이상, 이게 이제 덥거나 비 오거나 춥거나 눈 오거나 하면 이제 그 콜량 대비해서 기사가 적으니까 이제 이거를 살점을 붙여주는 거죠.

0: 떡밥 맞죠?
1: 안녕하세요.
0: 빨리.
1: 네?
0: 빨리.
1: 빨리 왔어요?
0: 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 저희 빨리 왔다고 칭찬받았어요. 기분 좋아요. 딱 12시가 점심 시간이잖아요, 보통.
3: 예.
2: 저분은 지금 12시에 점심을 딱 받으신 거니까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3: 빨리 먹고 빨리 쉴 수 있으니까.
1: 직접 빠지신다 그래서 전달 드려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달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4: 맛있게 드세요.
1: 인사 잘했어요. 원래 인사 이렇게 잘 해야 돼요.
4: 아.
1: 왜냐하면 더운 날 고생하시잖아요.
4: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기분 좋게 가서 인사해드리면 그분들도 기분 좋겠죠?
4: 그렇죠. 뭐 저 다른 건 잘 못해도 인사는 열심히.
1: 어? 네, 또 주문이 들어왔어요. 점심 시간이거든요. 여기 지금 점심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빨리빨리 이동해야 돼요.
4: 아, 정신이 없네요. 어?
1: 출발! 배달은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돈을 벌어가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짬이라고 하죠. 제일 많이 탔을 때는 일주일에 120만 원까지도 탔었습니다. 주문번호 확인, 주문번호 확인. 오케이.
5: 맞습니다. 네.

0: 음식을 이렇게 찍어요.
1: 음식을 내려놓고 인증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어떻게 찍죠?
2: 이제 계단 올라가기 전에 카메라를 켜고 올라가실게요. 이 지금 순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앱을 켜놓고 음식이랑 번호판 같이 찍고 내려놓으면서 벨 누르고 돌아가요.
1: 403호.
2: 확인하고.
1: 403호.
2: 403호.
1: 사진 찍을 준비.
2: 지금 이 시간도 아까웠어요. 잘렸다가 다치는 시간이 길어버렸잖아요.
1: 아, 지금도 약간
2: 늦은 거죠? 네. 앱에 다치기 전에 돌아왔었어요.
3: 쉽지 않네.
2: 만약에 다쳤는데 제가 28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1층에서 굳어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는데 한 500년 걸리잖아요. 이런 작은 작은 시간들 때문에 콜을 하나를 더 수행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저희가 뭐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속도를 내서 시간을 줄인다기보다는 이런 시간들? 계단 올라가는 시간? 그런 걸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1: 푸른 하늘 아래 오토바이를 타고 시원하게 달리는 길은 사실 너무 덥습니다. 도로에 살수차가 다니는 극한의 폭염.
4: 누구예요? 피디님은 괜찮으세요?
5: 덥습니다. 너무 덥다. 이렇게 신호 대기 걸려서 도로 위에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2: 이게 이제 도로에 서 있는데 양쪽에 차들 가득 차잖아요. 그럼 차에서 또 막 열기가 막 오거든요. 그래서 차 막을 때 진짜 미쳐요. 차 막히고 신호 대기하고 뭐 이러면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1: 폭염에도 라이더는 갑니다.
2: 여기 콜 잘 잡히는 지역이거든요. 딱 보시면 여기 다 목자잖아요. 지금 오토바이들 다 여기 세워져 있죠.
6: 점심 때 좀 잘 되면 한 몇 콜 정도 받아요.
2: 몇 콜 정도 받냐고요? 네. 시간당 보통 평소에는 3, 4콜 타거든요. 저는 이제 신호 다 지키면서 타도 한 4콜 정도.
5: 이번 촬영에서 돈 좀 많이 벌려고요.
2: 그래서 PD를 그만두시게요?
5: 아, 그럼 너무 좋죠. 자유를 찾을 수 있다면.
2: 아, 배달이 자유로워 보여요?
5: 아, 자유롭지 않나?
2: 자유롭죠. 자유롭기 때문에 힘들죠. 왜냐면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힘들고 좀 몸이 아파도 나가야지 돈을 버는 일이라서 저희는. 그래서 자기 관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5: 건강 관리 따로 하시는 게 있어요?
2: 저는 운동 계속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헬스장도 가고. 하세요, 운동?
5: 전혀 안 합니다.
2: 좀 안 하면 안 해 보이긴 하고. 네. 콜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콜이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 여기서 주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안 받아주면 보통 한대 앞이라고 이제 대학교 앞에 또 목자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는 길에 보통 줘요.
1: 점심 피크가 끝날 무렵. 밀려들던 배달 콜이 잠잠해지는 시간인데요.
2: 콜을 주세요. 입에 차 주세요. 이렇게 하면 콜 들어옵니다. 진짜예요. 저 이렇게 해갖고 몇 번 받았어요. 그리고 이 귀도 콜 받는 용이어가지고. 라이더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 콜사입니다. 콜이 죽었다는 거죠. 배달할 때 콜이 너무 안 잡히면 저는 보통은 늘 콜을 잘 줬던 가게 앞을 지나다녀요. 서성여요. 보통은 제가 생각하고 갔던 가게에서 콜이 들어와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탄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거죠. 여기 저기 여기 다 골목에 다 콜 주는 동네거든요. 오늘 세개 하면 이...

0: 10만 원 주는데요? 오늘 3개 타셔야겠네.
1: 이런 미션이 주어질 때가 언제예요?
0: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엄청 더울 때. 만약에 내일 아침에 새벽에 비가 예정이 돼 있어요. 아침 일찍. 그러면 거기서 쿠팡에서는 국민이나 이런 데서는 아 미리 이런 미션을 해가지고 그 전에 띄워요. 띄우면 이제 그 미션이 있다는 걸 알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따를 하는 거죠. 미션을 해보실까요?
2: 저녁 피크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콜이 가장 많다는 저녁 6시부터 9시. 베테랑 선배님과 저는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0: 잠깐만요. 시작부터 3배차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2: 베테랑 라이더는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음식 3개를 픽업한 선배님.
3: 피디님은 몇 개 받았을까요?
4: 소리 안 들어오는데?
5: 이상하네. 축구 시간인데 왜 없을까요?
4: 장사 안 되는 사장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6: 오, 들어왔다.
4: 야스.
2: 30분 만에 첫 콜. 마음이 급해집니다.
4: 네, 수고하세요.
2: 겨우 첫 번째 픽업을 마치고.
4: 이거 하면 한 시간 지나갈 것 같은데. 이래선 안 돼. 한 시간에 네 개 이상 해야 된다고 이래님이 그랬는데. 마음이 급하네요.
2: 배달지에 도착해서 주소를 확인하고.
4: 시동 102호.
2: 이제 잘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데. 네. 시동이 어디죠?
4: 이게 시동인지 뭔지 어떻게 알지? A동?
2: 라이더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주소와 동호수뿐. 이렇게 건물 입구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답니다. 한 시간 동안 한계했습니다. 선배님의 가르침대로 최대한 서둘러 보는데.
4: 콜이 또 들어와서
2: 쉴 틈이 없지만 그래도 콜이 없는 것보단 낫네요.
4: 근데 이 흐름 끊기지 않으면 오늘 잘하면 이래님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3: 힘드시죠?
0: 아니요. 이 정도면 솔직히 더운 날씨 아니어서 평상해요.
3: 할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제 주말인데 치킨 파티 하나 보다. 나도 치킨 먹어야겠네. 멀리 갈까요, 이거는?
7: 와, 깜짝 놀랐네.

0: 낙강정도 있어요. 뭐 픽업해서 저쪽에서 픽업해서 굉장히 멀리 갔다 와야 되네요. 아, 굉장히 멀리 가는 콜이 들어왔는데 기사님들 잘 안 가는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 유배지라고 부르는데 거기 콜 두 개가 들어와서 마지막 콜은 멀리 갑니다. 단가도 좋아요. 사장님, 쿠팡 얼마나 남았어요?
1: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밖에서 기다릴게요. 1분 안에 나온답니다. 피디님 잘하고 계시려나?
2: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1: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2: 네. 얼마나 걸릴까요? 한 5분?
1: 아, 5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아.
3: 하나라도 더 해야 하는데 조리 대기가 걸렸습니다.
2: 네, 쿠팡 가져갈게요. 수고하세요.
3: 오늘의 마지막 배달 두 개.
2: 지금 이거 하면은 6개 하는 건데 3시간에서 6개 해가지고는 이거는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 거죠, 지금?
4: 이제 몇 개 남으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두 개째 픽업하고 두 개 배달한

0: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도 뛸 체력이 남았나 봅니다.
1: 배달인데요. 엄마한테 배달 왔냐고 한번 배달 시켰냐고 물어봐 줄래요?
2: 엄마 배달 시켰어?
1: 네, 좋아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완전 저녁엔 마라탕인지 몰랐나 봐. 드세요. 애기가 좀 전에 배달했는데 마라탕이 저녁인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3: 훈훈한 음식도 배달해 주시고 좋네요.
1: 그렇으니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되게 할만 나네요. 네. 되게 음식 받는 표정이 밝아가지고 괜히 더 기분이 제가 더 좋아졌네요.
0: 저도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0: 뭐 계속 일이 생기니까 그냥 생각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속하게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저희 결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금액으로도 해도 건으로 해도 제가 이길 것 같은데.
2: 44,000원 벌었습니다.
3: 저는 13건에서 57,000원 했습니다.
1: 길이도 잘 모르시는데 이 정도 하신 거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금 더 하려고 하거든요. 보통은 저는 한 12시, 1시까지도 조금씩 천천히 타는 편이라 조금 하고 이제 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찍 나왔어요. 잠깐만! 아싸, 엘베. 5층인데 엘베 있어요.

0: 괜히 집 근처 가면 가고 집에 가고 싶거든.
1: 일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2: 다 어쩔 수 없이 돈 벌려면 해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하나에 3천원, 4천원 이렇게 벌어가는 사람들이라 계속 해야지. 10,000원, 20,000원 벌어서 이게 나중에는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생각하고 해요.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듣고.
3: 늘 웃으며 일하려 하지만 배달은 분명 힘들고 고된 일. 많은 라이더들이 각자의 절박한 사연으로 힘든 배달 일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4: 전 배달하면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배달기사를 욕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아, 뭐, 속히 말해서 딸배라 그러고. 저도 배달 일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나 배달해라고 말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원래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잘안 돼서 대표님 소리 듣다가 갑자기 빚쟁이가 됐으니까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걸다 잃어버리고 밝고 재밌고 저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시체 같았대요. 진짜 얼마 전이에요. 8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해준 게 배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달업으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내가 몇 개월 후에는 빚요 정도 갚겠네? 저금 시작할 수 있어.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3: 다음 날 아침. 선배님과 함께 찾아간 곳은
5: 가장 시원한 환자 팀이죠.
3: 이 동네 라이더들의 사랑방이라는 오토바이 가게.
6: 기본 없는데.
7: 저는 엄청난 길치거든요. 지도를 봐도 솔직히 잘 모르고.
8: 아, 이 동네 몇 년이야? 뭐 1년만 하면 다 알지 뭐.
4: 지도 없었어요, 그럼?
5: 선생님은 네. 실례지만 그럼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 63입니다. 아. 63년 63. 아하.
5: 배달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시나요?
8: 중국집 배달 좀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요게 괜찮다고들 주위에서 그러길래 중국집 할 때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야 일로 와 뭐 하고 뭐 여기다 놓고 가뭐 음식 베껴 뭐 그런 반말로 많이 어, 그랬거든요. 예. 벗겨 놓고 가서 저기다 뭐 저 깔고 놓고 가라 뭐 반말식으로 많이들 하지.
7: 보통 이제 아파트 배달 같은데 가면은 오토바이 이제 정차 시켜놓고 뻔히 사람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문 다 닫히고 엘리베이터 닫고 하고 그냥 올라가시더라고요.
5: 엘리베이터 타려고.
4: 그거 많다. 네. 그런 경험 많아.
7: 제가 배달 기사를 좀 너무 기피한다. 네. 그런 게 좀.
5: 오토바이 운전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8: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 과부 하나 생겼네 그러잖아요.
4: 저는 최근에 올해 한 달 사이에 사고 두 번 나가지고 아. 그냥 직진 가는데 차가 튀어나왔어요. 거의 두 달간 일 제대로 못하고
8: 접촉사고나 뭐 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또 고향이 충청도라 원체 좀 느립니다. 여기서 신호 위반하고 가나 정확히 가면 또 만나는데 뭐
5: 이거 해서 한 달에 얼마까지 땡겨봤다.
7: 저는 주에 평균 130에서 140 이렇게 하니까 저도 한500 정도 가져온 것 같아요.
5: 3개월 차인데
8: 이 친구가 저 2등이야. 제가 작년에 이맘때는 네. 500씩은 한 것 같습니다.
5: 한 달이요? 네. 근데 그렇게 한 달에 500 하시려면은 네. 매일 거의 풀로 일하셔야 되는 거죠?
8: 그죠. 빨리 픽업하고 빨리 저기 갖다 주고.
5: 아까 근데 또 말씀 운전은 여유롭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8: 아니, 그거 최대한 빨리 천천히지.
5: 빨리 천천히.

0: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베테랑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드디어 실전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하루 종일 배달 일을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목표는 15만 원을 버는 겁니다.
0: 하자마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2: 민입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첫 콜부터 장거리 배달이 걸렸는데요.
2: 너무 먼데? 이러다 일산까지 가겠네.
1: 장거리 배달을 최대한 빨리 맞춰야 한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절대 놓치지 말라던 선배님 말씀 놓쳤네요.
2: 이게 내 오토바이인지 모르겠어. 바로 다음 픽업 가겠습니다.
0: 요즘 아파트 입구를 못 찾겠어요.
3: 배달 올라가기 전에 카메라를 켜고 올라가시고요.
4: 엘리베이터 놓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원래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1: 점심 피크가 시작되고 콜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5: 얼마시라고요?
2: 오늘 15만 원입니다.
5: 기회를 시작합니다.
2: 11,500원. 엘리베이터 없는 사층입니다.
4: 아, 어지러워.
2: 1분만 쉬겠습니다. 1분 정도는 쉬어도 되겠지? 나는 쉴 자격이 있지. 아, 힘들어.
4: 전 다음 픽업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0: 와, 내가 시간당 만 원 이상 올리지 못하면은 오늘 나의 목표는 실패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조금 목 마르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아 좀만 참았다가 이따가 콜 안 오면 그때 가지.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더 콜을 쫓아다니고 배달을 하게 되고.
2: 아, 앞에 할아버지가 엄청 천천히 가다가 자기만 유턴하고 나는 신호 못 받았어.
6: 아이.
4: 아이, 진짜.

0: 슈렉의 노예가 되어버린다고 할까요? 이 시간 동안 몇 개의 콜을 수행하시면 보너스를 몇만 원 드릴게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버페이스를 하게 됐고, 저도 방전이 됐죠.
1: 목표 금액을 채우기 위해 늦은 밤까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0: 힘드네요. 여기는 오토바이 버리고

0: 빨리빨리 열어줄 수 없는 걸까?
1: 저도 이 플랫폼이 노출시켜주는 내가 올린

0: 지금 시간이 밤 9시입니다. 15만원 벌어서 오토바이 렌탈비, 기름값, 밥값 빼고 10만원 버는 게 목표였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해서 12만 2천원 벌었습니다. 힘드네요. 예, 일단은 힘이 들고 평소에는 신경 쓰지 못했는데 직접 이렇게 배달 일을 하면서 보니까 도로 위에 동료 라이더들이 진짜 많습니다.
1: 플랫폼에 가입해서 일하는 라이더만 50만 명 이상. 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라이더가 받는 배달 단가는 점점 낮아진다는데요. 그런데 자영업자가 내는 배달 수수료와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는 왜 자꾸 오르는 걸까요?
2: 정말 이상하죠. 옛날에는 모든 배달이 무료 배달이었거든요. 치킨 배달은 치킨집 사장님이 하고 중국집 배달은 중국집 배달부 아저씨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 플랫폼 배달원들이 배달을 대행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플랫폼을 통해. 그러면 그 옛날에 그 많던 동네마다 두 개, 세 개씩 있던 중국집에서 일하시던 배달부 분들은 다 어디 간 걸까?
1: 이른 아침, 골목길로 들어오는 오토바이 한 대.
3: 안녕하세요.
1: 작은 중국집에 불이 켜지고 매일 아침 직접 면 반죽을 한다는 중국집 사장님. 벽에는 빛바랜 지도가 붙어있고 전화 주문이 들어오면 사장님이 직접 한 그릇도 무료로 배달해준다는 이곳.

0: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여기 배달 좀 도와드리려고요. 아.
1: 짱입니다.
0: 짱입니까?
1: 야, 이거 진짜 배달은 갔네.
2: 사장님 여기서 배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1: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3: 사장님은 이렇게 막 핸드폰 내비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다 지도 보고 외워서 다니시니까.
1: 근데 요거 이제 지도만 보고 어디 좀 있구나 요거만 보고 이제 가는 거죠. 들어왔습니다.
4: 네.
1: 알겠습니다. 예.
5: 지금 통화 한 2초 하셨는데 어디 뭐가 들어오세요?
1: 목소리만 많이 봐.
5: 아, 목소리만 들어도?
1: 네. 반갑습니다. 아홉 가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603호. 예. 탕. 아, 탕짜면.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예, 예. 손자가 먹는구나.
5: 중국집은 역시 짜장이죠. 이제부터 주방장의 시간. 얼큰한 짬뽕과 바삭한 탕수육까지.
4: 내가 30년 후짜장 짜장. 34년 후짜장.

0: 이제 베테랑 배달부가 출동할 때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배달통을 싣고 짜장면 시키신 분 지금 만나러 갑니다. 30년차 베테랑의 배달은 어떨까요? 지도 한번 안 보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종호수를 확인할 것도 없이 바로 뜁니다.
1: 아니 어떻게 내비도 안 보고 바로 찾아오셨네요.
2: 그 가까운 거리는 데가 다 아니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4: 처음 보는 것 같아.
3: 저는 중국집 배달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 너무 뻘쭘해.
2: 남파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 전 배달 며칠 하면서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가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거의 이제 이렇게 가정집 배달은 다 저렇게 현관에 놔드리는 거죠, 들어가서.
2: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가끔 문 앞에 놓고 하라는 친구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야. 아이고. 아이고, 좀 바빠가지고. 네, 늦었어. 미안해요. 아, 진짜.
5: 고생하셨어.
2: 아, 진짜 오늘.
5: 바쁘시네.
2: 뭐 하지, 오늘. 고마워. 네.
0: 한 그릇도 배달비 없이 무료로 배달해주고 전화로 주문을 받고 가정집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놔드리고 그게 생각해보면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당연한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문 앞에 놓고 벨 누르지 마세요! 문 앞에 놓고 문자 주세요! 하는 배달이 이게 그냥 시대의 흐름이고 맞는 변화인 걸까? 우리가 예전에 괜찮았던 것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6: 60대 나이에도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손님을 만나러 가는 사장님. 숨이 차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단골 손님들을 직접 만나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답니다.
2: 아프니까 마음이 급해요.
7: 이렇게 뭘 땀이 좀 땀. 내 땀도 흘려본 사람이 안다고 땀이 흘려도 아무렇지 않아. 그냥 당연히 일하면 땀을 흘려야 하는 게 당연하거든. 이게 땀을 흘려야 그만한 대가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재밌어.
0: 배달 라이더 일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굉장히 소중한 일이구나. 그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륙에 풍물도 많이 떠들어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데?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나는 사랑개비 국민행동 요정 지진태일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호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0: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 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찬바람 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 아가리가 2시간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0: 높게 자란 나무에서 감을 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땅속에서 연근을 캐내느라 분주한 것도 있습니다. 한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별미 과메기 작업도 한창인데요. 하루 작업량 800kg. 주문이 밀려드는 만큼 작업량도 많다는군요.
1: 써니까 아파. 이것도 아파. 이렇게도 아파.
0: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시작되는 오징어 건조 작업. 하나의 건 오징어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다는데요.
2: 새벽에 작업해야지 해가 뜨면 이제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하니까 새벽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0: 찬바람 부는 계절. 작업자들의 정성어린 손길과 노력 속에 만들어지는 건조식품 제조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바빠지는 곳, 경북 포항의 구령포입니다. 해풍에 꾸덕꾸덕 말려먹는 겨울 별미 과메기 때문인데요.
3: 구령포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과메기 말르기 적합한 온도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0: 기름기 가득한 청으로 만든 햇 과메기입니다.
4: 비주얼적이네요.
0: 과메기 때문에 이 계절이 기다려진다는군요.
4: 어릴 때부터 네. 먹어왔던 거라서 요즘 계절에 계절이 이렇게 찬바람 나고 하면 생각이 많이 나요.
0: 쫀득한 식감에 고소한 맛을 내는 과메기는 쌈 채소와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별미 중에 별미라는데요. 한입 먹는 순간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해집니다.
5: 아, 맛있어.
6: 우리만 먹기가 아쉬워.
7: 누구랑 같이 먹고 싶어?
6: 좋아하는 사람이랑. 누가?
8: 사랑하는 사람
6: 맞아.
0: 제철 맞은 과메기 생산으로 바빠졌다는 곳. 손질에 앞서 해동부터 해주는데요.
3: 오늘 800kg. 800kg면은 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0: 11월부터 늘어나는 주문량으로 작업량도 많아진답니다. 해동이 끝나고 나면 손질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동해에서 잡아올린 청어를 손질해 과메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3: 옛날에는 청어는 이제 이렇게 두름을 엮어갖고 아버지가 처마 밑에서 이렇게 말라갖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했고요.
0: 청어의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지붕이나 부엌에 매달아 말려먹던 것이 과메기의 원조인데요. 1960년대 이후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청어 대신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3: 꽁치는 좀 고소하고 좀 쫀득쫀득한 맛이 있고요. 청어는 담백한 맛이 있고 청어만의 나는 향내가 있어요. 청어향.
0: 청어냐 꽁치냐 과메기도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통으로 말렸지만 요즘에는 먹기 좋게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살을 펼쳐 말리는데요.
3: 갈비 뼈가 있어요. 뼈가 있으니까 드시기에 뼈가 있으면은 원래 또 청어는 뼈가 많아요.
0: 잔가시가 많은 청어는 손질할 때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내장과 머리, 뼈를 발라내고 살만 포를 떠야 합니다. 대신 걸어서 말릴 수 있게 꼬리는 남겨둬야 하죠.
3: 씩씩하지 않고 막 이렇게 뭐 거물에 치든지 하면은 꼬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씩씩한 그 면도 있고 보기도 예쁘죠.
0: 살이 두껍고 기름기와 잔가시가 많은 생선이다 보니 꽁치에 비해 청어 손질이 더 시간이 걸린다는데요. 많은 양을 작업하기 위해선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0: 해야 합니다.
1: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2: 8시까지예요. 아침에 8시예요.
0: 보통 청어 손질은 오후 3시쯤 시작해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진다는데요. 밤을 지새우며 작업을 하는 거죠.
2: 반대 다음에는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냥 정정해 하면은 시간 꼭 걸어 하고 오면 힘 많이 안 힘들어요. 땀 많이 필요해요. 땀 많이 받아요.
0: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쉬지 않고 이어지는 청어 손질 작업.
2: 써니까 아파, 이것도 아파, 이렇게도 아파. 칸 많이 잡고 하면 이거는 아파요, 여기도.
1: 그렇죠?
2: 이렇게 잡고 힘내고.
0: 고향을 떠나 멀리 타국에서 일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은 역시 가족인데요. 작업을 하며 힘들 때마다 영상 통화로 외로움과 고단함을 달랜답니다.
1: 누가 쟤를 보고 싶어요?
2: 엄마 보고 싶어, 애기도 보고 싶어. 우리 애기 둘이 있어요.
0: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다시 작업에 집중해 봅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졸리고 피곤할 시간. 이때 필요한 건 휴식이죠.
3: 피곤한데 꼴찌 한 잔 먹고 하자.
2: 감사합니다. 냄새 좋아요.
3: 냄새 좋아.
0: 따끈하고 달콤한 차 한 잔에 피곤을 달래봅니다.
3: 밤에 피곤할 때 먹으면 피로가 풀려. 밤샘이 하는데. 네.
1: 맛있어요?
2: 네.
3: 행복해요. 조금 덜 피곤하죠.
1: 안 무거워요?
0: 휴식 후 다시 청어 손질 작업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과메기 생산. 힘이 부치는 날도 많았다는데요.
3: 5년만 하고 안 한다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했는데 진짜로 3년만 하고 안 하고 싶어요.
0: 멈추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벌써 30년 넘는 세월 과메기와 함께 해왔습니다. 부지런히 청어 손질을 하는 사이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밤을 새워 손질한 청어는 건조대에 널기 전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3: 바닷물을 씻으면, 생선은 바닷물을 씻으면 더 많은 기름도 빠지고 피도 제거되고 불순물도 제거되고.
0: 청어가 가진 기름기를 제거하고 비린내를 잡기 위해 세척 과정이 무척 중요하답니다.
3: 세척은 해수물로 한 5번 내지 6번 정도 하고 상수도 물로 한 15번 해야 돼요. 청어인 경우에는 기름이 많아요. 자기 몸에서 기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물질하고 기름하고 또 많이 씻어내서 해야지 맛있고 잘 말라요.
0: 살이 떨어지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여러 번 청어를 씻어줍니다. 세척 작업 중 뭔가를 가져오는데요. 뭘 그렇게 숨기는 건가요?
3: 이거 붙이면 안 되는데.
1: 그게 뭐예요?
3: 이거요, 비린내 잡는 거.
0: 청어 비린내를 잡는 비법 재료랍니다.
3: 진짜로 이게 과메기가 생선이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잖아요. 비린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과메기 못 드시는 분들 처음 드실 때 비린내 꽉 나면은 평생 안 먹어요.
0: 바닷물과 수돗물로 세척을 한 후 마지막 비법 재료를 희석시킨 물로 헹궈주는데요. 레몬즙이 첨가된 이 물로 씻어주면 비린내를 잡아줄 수 있다네요. 이제 건조대에 널어줄 차례. 맛있는 과메기를 만들기 위한 건조 방법.

0: 모습이 있답니다.
1: 간격도 맞아야 되고요. 바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꼬리도 똑같이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넓으면 몸끼리 붙어버려요. 몸끼리 붙어버리면은 바람이 안 들어가면은 상품이 안 돼요.
0: 오랜 세월 고수해온 과메기 공정과정 모두 아버지에게 배워온 것이라는데요.
1: 이때 되면 많이 생각나지. 힘들고 할 때는 눈물도 나고 그래요. 이걸 물려주고 10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우리 덕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때 되면 그 생각 많이 나요.
0: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이 덕장을 떠날 수가 없었답니다. 약 3천 마리의 청어를 손질로 세척하고 다시 건조대에 널어주는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한 줄에 20마리씩 거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밖으로 건조대를 옮겨줍니다. 차가운 해풍을 막기 위해서죠.
1: 바람도 세고 햇빛도 좀 보고 물기도 좀 빼고 반나절만 해서 이제 건조실로 들어갈 거예요.
0: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부덕부덕 말라가는 과메기. 반나절 물기를 제거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실내 건조장으로 옮겨지는데요.
1: 여기서 이제 오늘 들어오면은 지금 3일에서 4일. 조금 날이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은 일주일 걸려요.
0: 과메기가 잘 건조될 수 있는 조건은 영하 10도씨에서 영상 10도씨 사이. 거기에 바람이 잘 통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는군요. 포항 구룡포는 전국 과메기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데요. 온도와 습도 등 과메기 건조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1: 이건 잘 말랐어요. 몸에서 기름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주름이 져요. 이제 말라 거의 80% 마른 거예요.
0: 꼬들꼬들한 반건조 상태가 되면 과메기 건조가 끝나는데요. 마지막 공정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1: 껍질이 쩔기잖아요. 껍질에 비늘도 있기도 하고.
0: 청어의 비늘은 질기고 단단해 벗겨내고 먹는 것이 좋다는데요. 이 작업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씩 일일이 손으로 벗겨야 하다 보니 손톱 부상을 입기도 한다는군요.
1: 손톱도 빠지고 손톱에 멍도 들고.
0: 작업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 끝에 탄생하는 겨울철 별미 과메기.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채소와 양념까지 함께 포장해주면 과메기 생산 공정이 끝나게 됩니다.
1: 제가 이거 해서 우리 애들 공부시키고 애들 키우고 해서 후회는 전혀 없어요. 제가 몸이 움직였을 때까지는 할 거예요.
0: 이번엔 경북 영덕입니다. 어둠에 잠겨있는 시간 새벽 3시 작업장에 모여든 사람들. 바로 이 오징어 때문이라는데요.
2: 오늘 한 4,5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잘 모르고 지금 하는 게 아침에 8시부터 습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해가 나고 습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시간부터 잘 말라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그 시간에 맞을 수 있어요.
0: 해가 뜨기 전 오징어 손질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시간 작업을 시작하는 거랍니다. 오징어를 잘라 내장을 제거하는 할복 작업. 사람의 손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데요.
3: 오징어는 오로지 손으로 뺀 게 할 수가 없어요. 기계로 하면 반듯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다리도 그렇게 못 그리잖아. 기계는 아무데나 그리지. 여기 조금 나왔잖아요. 양쪽으로 나왔거든. 그 중심 그래야 반이 돼. 이거 딱 반을 갈라야 네. 양쪽에 긴 다리가 한 툴 안 가고 이렇게 딱 갈라 딱 갈라.
0: 오징어 몸통을 반으로 갈라 손질해 주는데요.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오랜 세월 몸으로 습득해온 기술이라는데요.
3: 19년도 부터 했지 싶어요. 먹고 살라고 이 오징어 하는 게 돈벌이가 잘 된다 그래갖고.
0: 오징어 할복 작업 때마다 사용한다는 이 칼도 오랜 세월 함께 해온 파트너랍니다.
3: 이게 한 30년 넘었거든. 처음 오징어 배울 때 사가지고 이게 손에 이거 놓으니까 칼을 못 바꾸고 계속 이 칼을.
0: 30년의 내공이 칼에서도 느껴지는군요. 하루 작업량 약 4,500마리. 한 사람당 1,500마리 이상 할복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해가 뜨기 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3: 이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갖다 들에 넣어야지.
0: 할복 작업이 끝난 오징어들은 바로 꼬치에 끼워주는데요. 20마리씩 같은 위치에 맞춰 끼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2: 여기 보면 꼬는 자리가 있어요. 꼬는 자리. 가만히 올라놔요. 안쪽으로 이렇게 너무 누워버리면 밑에가 또 안 마르니까 바람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이 딱 펴져 있어서 바람이 안 들어가면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잘 말리려면 잘 꼽아야 돼요.
0: 꼬치에 끼운 오징어는 바로 세척 작업에 들어갑니다. 바닷물을 머금은 오징어의 짠맛을 빼주기 위해서입니다. 손질한 오징어 세척에도 나름 기술이 필요한데요. 자칫 손상이 가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2: 오징어 사이에 물이 골고루 들어가야 짜지 않게 되고 그리고 부산물들, 오징어 씻으면 부산물들 잘 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씻어야 돼요.
0: 세척까지 끝내고 나면 덕장으로 이동시켜줄 트럭에 실어주는데요. 신선도를 위해 모든 작업은 서둘러야 한답니다.
2: 건조한 시기에는 오징어를 계속 말려야 되니까 쉬는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생각해봐도.
0: 할복 작업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 경력을 쌓아온 그야말로 오징어 달인들인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징어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떼어냅니다. 순식간에 깔끔하게 손질된 오징어들. 정말 달인이라 불릴만 하죠.
3: 마리수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2,000마리 그냥 세제도 한참 세야 될 건데 배 갈라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0: 작업이 한창인 시간. 한쪽에서는 따끈한 차를 만들고 있네요.
4: 어른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추우시니까 운동 먹이시라고.
0: 기온이 떨어진 이른 새벽, 물에 젖은 채 작업하다 보면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요. 따끈한 차 한 잔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3: 기분 좋게 차분히 앉았다가 한 잔 마시면은 쉬기도 하고 싶기도 해요. 음식은 먹고.
5: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0: 정해진 시간 내 작업을 끝내기 위해 잠깐의 휴식 후 다시 오징어 손질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4,500마리의 오징어 할복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야 일어나 무릎을 펴보는데요.
3: 못 신고 나면 아무리 눈이 많아도 좀 더 힘을 끼 있었으면 좋겠다던. 할복을 하고 나면 시원하면서도 그런 마음.
0: 할복장에서 손질을 마친 오징어가 향한 곳. 3분 거리에 위치한 복장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다시 한번 세척을 해주는데요.
2: 마른 오징어를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게 짜라는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짜지 않게 한 번 더 세척을 해가지고 적당히 돌고 있습니다.
0: 건조전,

0: 번 더 꼼꼼하게 세척을 끝내고 나면 벽장에 걸어 건조를 시켜주는데요. 한 꼬치당 20마리씩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 위치를 잡아줍니다.
1: 간격은 바람이 잘 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붙지 않게 이렇게 늘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간격은 한 50cm 정도 하고 서로 바람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걸 잘 마르거든요.
0: 건조 오징어가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공정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오징어 사이사이 나무 막대를 끼워줍니다.
1: 나무를 이렇게 가운데 끼워가지고 다리를 벌려줘야 그 사이에 이제 바람이 잘 지나가니까 그래야 가운데가 잘 말라요. 다리 쪽이 잘 말라요.
0: 오징어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건조 기술인데요. 모든 부위가 골고루 잘 마르기 위해서 많은 손길이 필요하답니다.
1: 오늘 작업 8시쯤 돼야 끝날 것 같아요. 새벽에 작업해야지 해가 뜨면 이제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하니까 새벽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0: 해가 뜨기 전 작업을 끝내기 위해 작업자들의 손길이 더 바빠집니다.
1: 지금 열려있는 게 지금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날씨가 항상 또 건조기 심하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건조하려고 다 늘어났는데 갑자기 뭐 구름이 많이 껴갖고 안 마른다거나 비가 갑자기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0: 해가 뜨면 오징어의 수분이 빠지면서 건조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걸어둔 오징어를 뒤집어주고 있네요.
1: 오징어 이게 등이 다 말라서 지금 배를 말리려고 뒤집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안에 이렇게 오징어가 뭉쳐 있으니까 바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에 안 말라요.
0: 적당한 햇빛과 바람 속에서 꾸덕꾸덕 말라갑니다. 반건조 오징어는 하루, 마른 오징어는 3, 4일을 건조시켜주면 된다는군요. 반건조 오징어 한 마리로 별미를 보여주겠다는데요.
2: 이렇게 평소에 자주 구워드세요?
1: 아니요. 오징어 맨날 하는 사람 오징어 어떻게 계속 먹습니까? 앉아서 구워먹고 갈 시간 없어요. 바빠서.
0: 반건조 오징어를 버터향 입혀가며 구워줍니다. 덕장 사람들도 자주 맛보지 못한다는 특별 간식인데요.
1: 반건조 오징어는 구우면 쫄깃쫄깃하고 통통한 맛이 있고 마른 오징어 같은 경우는 좀 고소한 맛이 더 강하고 그래요.
0: 고소한 향에 이끌려 모여드는 작업자들. 버터향 입혀 구워낸 오징어 맛 어떤가요?
1: 꿀맛이지 완전. 피로가 싹 가시죠 그냥.
0: 3, 4일간 작업자들의 정성어린 손길 속에 오징어 건조가 끝났습니다. 자연 건조 후에는 실내로 옮겨지는데요. 다음 공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극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이쁘게 펴서 이쁘게 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억지로 늘리지 않고 모양만 살짝 잡아줘요. 이쁘지 않습니까?
0: 삼각형의 마른 오징어. 출고를 위해서는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기계의 압력을 이용해 오징어를 펴주는 건데요.
1: 많이 할 적에는 한 5천 마리 정도 계속 아침에 3시에 일어나면 저녁 한 5시, 6시가 계속 이 작업만 해요.
0: 단순해 보이지만 오징어를 당겨 모양을 잡아주는 일이다 보니 손과 팔목,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군요. 한 자리에 앉아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통증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1: 이렇게 당겨하니까 여기가 많이 아프고 모든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먹으면 참 편하게 사먹지만 건조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죠.
0: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건조 과정. 건조 오징어 한 마리가 완성되기까지 작업자들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과정은 힘들지만 완성품이 나올 때면 보람을 느낀답니다.
1: 요즘 맛있는 것도 정말 많지만 옛날부터 정해져 내려오고 그리고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이 오징어야말로 정말 자연의 맛을 그냥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서늘한 산바람에 건조시켜 달콤한 맛을 만들어낸다는 곳, 경남 함양의 농장입니다. 수확 준비가 한창인데요.
3: 감 이제 꽃감 깎기 전에 이제 감을 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감들이 굉장히 좋은 감들입니다.
0: 주황빛으로 물든 감으로 곶감을 만든답니다. 특히 이 감은 함양의 특산물이라는데요.
4: 이게 함양 고종씨입니다. 옛날에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감입니다. 고종 황제한테 진상했다고 해가지고 고종씨거든요.
0: 임금님께 진상됐던 감 수확 전 채비부터 갖추는데요.
4: 수확해가지고 여기 담아가지고 여기 자꾸 열고 쏟아 부으면 작업이 편합니다.
0: 감 수확은 서리가 내리기 전 시작됩니다. 감이 얼기 전 수확해야 곶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작업을 끝내야 맛있는 곶감을 만들 수 있답니다.
3: 오늘 수확 계획은 지금 한 500박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 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0: 감농장 여기저기에 사다리가 등장했습니다. 높은 곳에 매달린 감을 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라는데요. 아슬아슬한 사다리에 올라 감 수확에 나선 사람들. 자칫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해야 한다는군요.
5: 처음엔 아무래도 한 두세 개만 올라가도 좀 무서웠죠. 그리고 지금은 또 평평하다 보니까 사다리를 놔도 괜찮은데 좀 경사진 곳에서는 떨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6: 사다리가 이 순식간에 넘어가면은 위험하니까 긴장됩니다. 조심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0: 작업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하나하나 따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3: 이제 옛날에는 떨어서 딴 일도 있습니다. 흔들어가지고. 그러면 꽃감을 깎아놓으면 그 서로 받쳐가지고 멍이 들어요. 멍이 들면은 꽃감이 시커멓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전부 손으로 땁니다.
0: 좋은 품질의 꽃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확할 때부터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군요. 곶감에 사용되는 감은 상처가 없고 단단한 것이 좋다는데요. 정성껏 키워 열매를 맺고 마침내 수확까지 마친 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주황빛 색깔부터 모양까지 맛있어 보이네요.
4: 잘 깎으면 상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농사 짓는 보람이 있습니다.
0: 함양 고종씨는 씨가 없고 껍질이 얇을 뿐 아니라 부드러운 식감에 당도도 높은 품종인데요. 그냥 베어 먹어도 맛있지만 잘 익은 홍씨는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4: 임금님이 왜 이 고종씨를 먹었겠습니까? 맛이 특별한 맛입니다.
0: 갓 수확한 감은 작업장으로 옮겨온 후 곶감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건조에 앞서 감 껍질을 벗겨주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모두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깎아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 밥피기를 이용해 껍질을 벗겨주는데요. 그만큼 속도도 빨라지고 작업량도 많아졌습니다.
7: 이 감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깎아요? 8시간 잡아요. 평균 5,000개 잡으면 돼요, 8시간.

0: 같은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작업자의 숙련도가 중요한 거죠. 편리하지만 그만큼 늘 긴장 속에 작업을 한다는데요.
1: 칼날이 계속 돌아가니까 위험하죠. 여기 칼이 왜 돌아가잖아. 이 손가락 날라. 그러니까 이걸 누를 때 요령도.
0: 자동 박피기 작업 후에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1: 보세요. 이런 데 나오죠. 이런 거 다 손봐줘야 돼요. 이게 있으면 물건이 제대로 안 나와요.
0: 껍질이 남아있는 부분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벗겨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약 5천 개의 감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1: 근데 이 나이에 이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2: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1: 올해 70초.
0: 아침부터 이어지는 반복 작업이 힘들지만 재미있다는 작업자들. 껍질을 벗겨낸 감들이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1: 예쁘게 만들어놨을 때 재미있을 때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0: 껍질을 깎아내는 작업이 끝난 후 감을 건조실로 옮기는데요. 이곳에서 하루 정도 수분 제거를 위한 1차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3: 깎은 감들 건조시키는 곳이에요.
2: 뭐 바로 네. 넣는 게 아니에요?
3: 네,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요즘 날씨가 워낙 네, 겨울에도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행거에 걸어가지고 건조를 시킵니다.
0: 습도 조절을 위해서는 초벌 건조가 필요하답니다. 그 사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작업자들. 달콤한 곶감 한 입으로 피곤을 잊어봅니다.
4: 아이스크림 같다. 감 아이스크림.
1: 한입 맛있는 거 딴 맛이 맛있나?
0: 실내에서 1차 건조를 거치고 나면 덕장에 곶감을 걸어줄 차례. 하루 사이 수분이 빠져 살짝 건조된 모습인데요.
5: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감을 깎아서 덕장에 바로 걸면 방입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0: 행거에 감을 매달기 전 감 꼭지를 끼우는 작업을 하는데요. 하나씩 일일이 달아주는 건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5: 감을 행거에 걸기 위해서 꼭지를 끼우는 겁니다. 꼭지에 걸고 이렇게 행거에 이렇게 거는 겁니다.
0: 감 하나가 곶감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수십 번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데요. 꼭지를 끼워준 후 행거에 하나하나 걸어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5: 하나하나 이렇게 늘다 보면 언젠가는 다 늘게 돼요. 언젠가는.
0: 정성껏 손질한 감은 하얗게 분이 올라올 때까지 꾸덕꾸덕 말려주는데요. 차가운 산바람과 겨울 햇살 속에서 맛있게 건조되고 숙성될 수 있도록 정성껏 돌봐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5: 이 상태에서는 한 20일, 30일 정도 있으면 당근씨가 됩니다.
0: 정성껏 키운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낸 후 30일 정도 건조시켜야만 완성되는 곶감. 수십일의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마침내 달콤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넓은 논밭 한가운데 불삭기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농작물이 자라던 흙을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6: 뿌리 캐기 전에 한번 긁어주는 거네요. 겉화해 주는 거지. 옆뿌리가 연근이 땅 밑에 한 20에서 3cm 밑에 있어가지고 한 10cm나 20cm를 긁어내야 돼.
0: 땅속 깊은 곳에 품고 있던 연근 수확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불삭기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0: 같아요.
1: 왜 부분이 안 닫히도록 해야 되지?
2: 아, 왜 뿌리가 닫히면 왜?
1: 그럼 상품이 안 되지. 기스가 나니까요.
0: 약 20cm의 흙을 걷어내고 나면 채사랑을 이용해 연근을 캐내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단단한 흙 속을 몇 번 파내고 나면 연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연근은 흙이 돼야지.
3: 맞긴 보통 한 제맛이 나야 되는데 연근은 하고 있습니다.
0: 통통하게 잘 자란 연근이네요. 흙 속의 영양분을 가득 품은 연근을 잘라내면 가느다란 실처럼 점액 성분이 보이는데요.
4: 그 뮤신이 난 성분인데 이게 몸에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0: 연근의 뮤신 성분은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연근은 날씨가 추워지는 이맘때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는데요. 땅속에서 영양분을 응집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1: 오, 다 연근은 시기이긴 해요. 네. 지금이 다 잎이 다 마르고 했을 때 이때 제일 영양분도 많고 제일 좋습니다.
0: 연근 수확 작업은 오로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근의 촉을 발견하면 흙을 걷어내 캐내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줄었답니다.
4: 농사가 너무 안 됐네요. 작년에 그 여기서 평당 5kg 나왔는데 걱정입니다, 걱정.
0: 좀 더 많은 양의 연근을 캐기 위해 부지런히 작업에 임하는데요. 채사랑을 이용해 단단한 땅을 파냅니다. 가로로 자라는 연근 특성상 넓게 땅을 파야 하는데요.
4: 안녕하세요. 숨차. 숨차죠. 이 힘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땅이 야문 땅이 있고 무슨 땅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야문 땅입니다.
1: 이래서만 힘이 덜 들어가고. 네. 힘을 쓰라고도 못 쓰는데 이렇게 잡고 누르면 누르면 힘이 생기잖아요. 다르지요.
0: 연근이 있을 만한 곳 주변 흙을 걷어내고 나면 모습을 보여주는 연근. 이번에도 제법 실한 녀석을 캐냈습니다. 힘들지만 이럴 때 보람을 느낀답니다.
1: 농촌 태어나가 배운 게 이거고야.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2: 그럼 이게 하루에 얼마 작업할 거예요?
1: 하루에 한 사람이 한 60평 정도 작업합니다. 예공이도 없어요.
2: 아, 정말?
1: 작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 그만큼 고된 작업이라는 거네.
1: 예.
0: 일손을 구하기 힘든 만큼 고된 작업의 연속이라는 연근 수확. 그래도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제법 많은 양을 캐냈습니다. 유독 장마가 길었던 탓인지 수확량이 줄긴 했지만 크기도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4: 이런 종류가 크게 식용연 자연이 있는데 이거는 차 만드는 종류의 연입니다. 금가람이라고.
0: 종류에 따라 크기와 생김새가 정말 다르네요. 가장 고된 작업인 수확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한숨 돌릴 시간이 주어집니다. 가공 전 캐낸 연근 주변을 다듬어주는데요.
5: 좋죠. 이게 이제 캐갖고 이렇게 상품 나기 전에 좀 깔끔하고 마음이 좀 풍요롭다 하니까.
0: 수확한 연근은 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보내지는데요. 세척 후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 잘라 사용합니다.
4: 이 마디는 천궁이라 해가지고 약초로 쓰기도 하지만 식감이 이게 목실라가 다 돼가지고 굉장히 딱딱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잘라내고 있습니다.
0: 주로 반찬으로 사용되는 식용 연근은 껍질을 벗겨주는데요.

0: 땅 속에서 자라는 작물의 특성상 크기도 생김새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을 해줘야 한다는군요.
1: 요 싹한 부분이 돌에 닿아서 풀면서 그거를 깎아서는 안 되잖아요. 깊어갖고.
0: 가공을 위해 작업하는 연근의 양은 약 350kg. 하나하나 껍질을 깎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2: 그러니까 크고 계속 하다 보니까 단순 노동인데 계속 반복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0: 껍질까지 제거한 연근은 수동기계를 이용해 일정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수동기계를 사용한다는데요. 자른 연근은 뜨거운 물에 데쳐냅니다. 건조기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란군요.
3: 연금을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데쳐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금나물이 돼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1년 내내 드실 수가 있어요.
0: 뜨거운 불 앞에서 이루어지는 데침 작업. 건조 연근의 식감과 보관을 위해 고안한 방법이랍니다.
3: 아주 뜨겁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0: 데쳐낸 연근은 건조기로 향합니다.
3: 12시간 정도 건조하면은 수분이 13%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 외부 기온, 그 다음에 이 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한두 시간 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육안으로 보고 보내고 있고요.
0: 55도씨의 열로 약 12시간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건조 연근은 쫀득한 식감과 함께 장시간 보관이 가능한 장점이 있답니다.
3: 물에 불끄면은 원형의 98%가 복원돼가지고 아삭아삭한 식감, 그 다음에 더 쫀득하게 되니까 연근 반찬 하듯이 똑같이 해 드시면 돼요.
0: 차용 연근은 건조기에서 1차 건조 후 로스팅 기계를 통해 한 번 더 볶아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4: 얼마나 해야 돼요?
3: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0: 약 170도씨의 온도에서 한 시간 동안 볶아주면 구수한 맛을 내는 연근차가 완성됩니다.
5: 아우, 제대로 맛이 났어요.
0: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간편하게 차로 마실 수 있다네요.
5: 기분이 좋죠. 또 내 걸 사가지고 가가지고 맛있고 다시 재구매 들어올 때가 진짜 기분 좋습니다.
0: 모든 일과가 끝난 시간, 특별식을 준비했는데요. 돼지고기와 함께 연근을 통째로 구워 먹는 바비큐입니다.
3: 이걸로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연근에 돼지고기 기름이 살짝 빼면 더 맛있는데.
0: 숯불에 익혀 먹는 연근과 돼지고기. 노릇노릇 맛있게 잘 익은 것 같은데요.
3: 예, 아주 잘 익었어요.
0: 별다른 양념 없이 소금에만 찍어 먹어도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기름기가 쏙 빠진 돼지고기와 함께 구워낸 연근 맛은 어떨까요?
6: 맛이 희한하고 완전히 마음 먹기도 하고 고구마 먹기도 하고 좋아요.
3: 지역 때 내가 만든 안주 이 지역에 나는 특산품으로 소주 한잔 하는 이 맛을 도시인들은 전혀 먹을 거예요.
0: 이것이 현장에서만 맛볼 수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0: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2007년 시작된 EBS 명예는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약 750회, 한국인의 대표 암을 비롯해 생활습관병과 희귀질환 등 다양한 병의 진단과 치료법을 소개했습니다.

0: 무엇보다 명의들을 직접 만나고 취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고 각 질환별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가 생명을 지키는 현장을 방송에 담았습니다. 15주년을 맞은 2022년, 그동안 명의에서 가장 많이 방송됐던 6개의 질환을 선정해 치료법의 발전과 새로운 삶을 찾은 환자들을 다시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앓고 있는 질병이자 100세 시대의 걸림돌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경인 알프스 산맥 키나일봉 해발 3200m 외치 계곡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은 조난된 등산객이거나 전쟁 중 낙오된 병사의 시신일 거라 추측했는데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시신은 무려 5300여 년 전 청동기 시대의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발견된 장소의 이름을 따 사람들은 이 미라를 외치라 불렀는데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망 당시 45세로 추정되는 외치에게선 여러 질병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진 상태로 외치는 심각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요.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수렵과 채집을 했던 사냥꾼 외치에게 관절염은 직업병이자 오랜 시간 그를 괴롭혀온 고질병이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5300여 년 전 외치가 살았던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퇴행성 관절염은 인류를 괴롭히는 치명적 질환의 하나입니다.
1: 걸음을 못 걸게 찢어지는 것 같은 다리가 걸으면 뼈가 뼈끼리 다니까
2: 칼로 여기를 쬐는 듯한 느낌?
1: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프니까 어디를 가자고 하면 무서워서 못 갔어요.
0: 세월을 갉아먹듯 소중한 일상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퇴행성 관절염. 명의가 처음 방송되었던 2007년 무렵부터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해왔습니다. 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관절염 환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60대와 70대, 8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 제가 20년 전에 환자분들을 외래해서 볼 때 그 80세 이상의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심지어는 90세가 넘는데도 무릎이 아프시다고 오는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점점 고령층으로 더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0: 늘어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명의에서는 국내 최고의 의사들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 예방법을 소개했는데요. 그 첫 번째 명의는 배대경 교수였습니다. 2008년 8월에 방송된 내 생애 두 번째 첫걸음 편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실상을 담아냈습니다.
4: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어떻게 오셨어요?
5: 예, 다리 아파서 왔습니다.
4: 다리가? 네. 다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어요?
5: 한 20년도 정도 될 거예요.
4: 20년? 네.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5: 네, 많이 했어요, 고생.
4: 네. 그럴 때 절지요?
5: 그럼요, 많이 아프죠.
4: 많이 아프고. 네. 아주 힘드셨겠네요.
5: 많이 힘들어요.
4: 어디 한번 다리 볼까요?
5: 네. 네.
0: 배대경 교수를 찾아오는 환자 대부분은 오랫동안 심각한 통증을 견뎌온 노인들이었습니다.
4: 그럴 때 많이 아프죠?
5: 네, 걸을 때가 이런 데가 그렇게 아파요.
6: 네. 이쪽이 우측인데 O자형으로 이렇게 많이 휘었고 연골이 다 마모가 돼가지고 관절이 이렇게 좀 빠져나온 셈이죠. 약간 그 탈구 정시가 있죠. 탈구 정시가 돼.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초기에는 안장다리가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다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관절이 이렇게 아탈구라 그럽니다. 부분적인 탈구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많이 휘어버렸죠.
0: 무릎 관절을 오래 사용하면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 염증과 통증이 동반되는데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연골의 마모가 진행되어 말기가 되면 뼈와 뼈가 맞닿아 극심한 통증까지 나타나는데요. 다리 모양까지 변형되어 걷기조차

0: 어려워집니다.
1: 입나물 환자에 입원했어요?
0: 네. 입나물 씨는 무려 15년간 통증에 시달려왔습니다.
1: 물도 뽑고. 주사는 뭘 맞은지 알아요?
2: 주사는 그 뭐죠? 연골주사.
1: 연골주사.
2: 예, 네, 물 빼고 연골주사. 그다음에 물 집어넣을 때는 뭐 물말 이런 주사 뭐 이렇게 막 넣더라고요. 이렇게.
1: 총 몇 회나 주사 관절 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2: 많이 맞았어요.
1: 한 50회?
2: 예, 네, 50회 정도.
1: 50회 정도?
0: 아픈 걸 참아가며 억척스레 가게 일을 하다 보니 이젠 걷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3: 약 주면 약 먹고 주사 맞으면 주사 맞고 물 빼면 물 빼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망가지게 됐어요. 많이 망가졌어요.
0: 퇴행성 관절염 4기였던 임남월 씨는 지난 2013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대대경 교수의 집도로 수술이 이루어졌는데요. 수술은 먼저 무릎 안팎에 있는 인대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후 인공관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측 가이드를 이용해 무릎 위와 아래의 뼈를 잘라냅니다. 인공관절을 무릎 위아래에 각각 끼우고 그 사이에는 연골 기능을 대신할 특수 고분자 플라스틱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이 부드럽게 구부려졌다 펴지는지 또 균형이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걷기조차 힘든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은 획기적인 치료법인데요. 배대경 교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이끌어온 이 분야의 1세대 명의였습니다. 수술 후 임남월 환자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1: 다리가 요 딱 붙은데요. 두 다리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네. 내리고 네. 그러면은 한번 걷는 걸 한번 볼까요? 네.
0: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처럼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할 수 없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는데요.
3: 내 손으로 나가서 이렇게 걸어 다녀가고 가서 화장실도 보고 그런다는 게 너무 좋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이렇게 다리가 구부러져서 치마를 한 번, 저기 뭐야, 스커트를 한 번도 못 입어봤거든요. 스커트 입고 싶어요.
0: 임남월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방송을 통해 치료 과정이 소개된 지 9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4: 스커트 입으셨네요?
3: 네. 좋아요.
4: 자주 입으세요?
3: 네, 자주 입어요.
4: 이제 좀 자신 있으세요?
3: 네. 아주 자신 있습니다.
0: 9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아팠던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3: 아프니까 했죠. 너무너무 아프니까. 다리가 그때는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다리, 무릎이 너무 망가지니까 이렇게 구부러졌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다리가 구부러지니까 꼴도 보기 싫잖아요. 다리 걸어도 보기 싫고 남 앞에서 내놓기가 그래갖고 짧은 바지, 긴 바지 이것만 입고 다녔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0: 다시 걷게 되면서 잃었던 자신감까지 되찾았다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경험자인 임남월 씨에게 치료 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3: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파서 다시 나 좀 죽여주세요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회복도 빨리 되고 지금은 너무너무 잘 걸어 다니면서 좋고요. 막 춤도 추고 다니면 너무 좋아서.

0: 우리나라에 인공관절 치환술이 도입된 건 1970년대 중반 고관절 수술이었습니다. 이후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뼈 일부를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의 큰 틀은 지난 30여 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편리함을 위해 수술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수술기법도 향상됐습니다. 무릎관절염 환자 수가 급증한 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인공관절 치환술은 널리 보편화되었습니다.
1: 사실 한 15년 동안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렇게 보면 아주 수술 기법이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환자의 그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통증이나 회복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0: 손상된 뼈를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인 만큼 절개 부위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의사의 숙련도가 좋아지면서 최소 침습에 대한 노력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 두 번째는 컴퓨터를 응용하는 수술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변형된 무릎을 수술하기 때문에 물론 수술 도구 중에는 가급적이면 뼈를 정확하게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많이 개발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뭐 운전을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듯이 내가 수술하는 이것이 과연 이 환자한테 가장 최적의 그 골 절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더블 체크하면서 자기를 피드백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좀 더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인대 균형이 맞았는지 좀 덜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컴퓨터 응용 수술, 내비게이션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 15년, 20년 이내에서 다 개발되고 각광을 받아서 많이 써왔습니다.
0: 퇴행성 관절염 환자라 해도 모두 수술로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진행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엑스레이에 이상은 없지만 통증이 있으면 1기. 연골에 골극이 나타나고 통증이 있으면 2기. 연골이 반 이상 닳게 되면 3기이며 연골이 닳아 위아래 뼈가 닿아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 4기입니다. 1기일 때는 주로 물리치료와 운동요법으로 2기와 3기는 주사나 약물, 때에 따라서는 수술로 치료하며 4기일 때는 인공관절 수술로 치료해야 합니다. 무릎이 붓고 물이 차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도 있었는데요.
2: 처음에는 어느 정도 불편하셨죠?
3: 쉬고 잠도 잘 못 이뤘는데요. 네. 주사 맞고 나서는 완전히 걷기도 하고
2: 걷기도 하시고
3: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2: 예, 보이시죠? 예. 이 하얀 게 뭐냐? 물이에요. 무릎에 물은 원래 우리 입안에 침이 고이듯이 소량이 있어서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아버지는 활액막염이라고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게 물이 흘러내리죠, 이렇게. 하얀 거 보이시죠?
3: 예, 예.
2: 그래서 관절염도 당연히 있습니다. 보면 여기 이렇게 MRI 보면 관절염이 있죠. 관절염도 있고요. 근데 비교적 이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은 살아있어요. 초기 관절염 정도고 그렇게 뭐 수술로 가야 될 분은 아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버지는 양말도 못 신을 정도로 불편했느냐? 활액막 염증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놨던 것이고
0: 활액막염은 관절염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무릎이 붓고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초기엔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관절염을 악화시켜 빨리 치료받아야 합니다. 활액막염으로 물이 찼을 경우 먼저 주사기로 물을 빼내고

0: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뼈주사라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횟수를 제한해 맞아야 합니다.
1: 스테로이드 주사와 이제 같이 견주어서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치료는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하이알산이라고 하는 연골주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하이알루로닉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에요. 우리 눈물에도 있고 관절에게도 있고 쉽게 말하면 윤활유를 넣어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되는데 무릎관절에 재생의 효과가 있냐는 아직 입증은 안 되었지만 통증 완화에는 입증이 됐어요. 최근에는 한번 맞고 6개월 정도를 지낼 수 있고요. 6개월 유효가 되면 한번 다시 맞을 수 있습니다.
0: 관절염 치료는 환자의 연령과 관절염 진행 정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맞춤형 치료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때가 라이더에겐 가장 설레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일상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박만환 씨.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병원에서였습니다.
2: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굽었었어요. 이렇게 이게 안 붙었어요. 이게 이 오다리 형식으로 돼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있던 다리를 이렇게 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금 휘었고요. 요거는 현재 그 교정이 안 된 다리라 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오다리 오자리 형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0: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다리는 왜 O자형으로 변하는 걸까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몸무게가 실리는 체중 부하선이 무릎 관절의 안쪽으로 집중됩니다. 안쪽 관절로 70% 이상의 체중이 쏟아지면서 안쪽 연골이 심하게 닳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심한 O자형 다리로 변하게 되는데요. 박만환 씨는 양쪽 다리 모두 O자형으로 오른쪽 다리는 2년 전 다리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인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의 연골까지 닳게 되면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2: 걷기도 불편하고 뭐 운동은 이제 더 이상 뭐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심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뭐 도저히 뭐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더 심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0: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박만환 씨는 왜 인공관절 치환술이 아닌 절골술을 받은 걸까요?
3: 인공관절이라는 게 수명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인공관절을 한 15년 남짓 쓰고 좀 많이 쓰는 경우에는 20여년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환자분 나이가 너무 젊으면 우리가 15년 이상을 썼다 하더라도 재수술을 피할 수 없는 나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6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는 지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0: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작된 초기에는 스테인레스로 인공관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인체에 무해한 코발트 크롬이나 티타늄 등의 금속으로 관절을 만들고 잘 닳지 않는 폴리에틸렌 제재로 연골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지만 아직까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관절은 없습니다.
3: 제가 인공관절하면 몇 년 쓸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오히려 대묻거든요. 자동차 사시면 몇 년 쓰시냐고. 왜냐하면은 쓰기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가 수술을 어떻게 판단해야 따라 사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공관절이 평균 수명이 15년이다 이런 설명 우리가 외래에서 편하게 드리지만 사실 어떤 환자분은 20년 이상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환자는 10년이 안 돼서 또 부득이하게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박만환 씨처럼 5, 60대 무릎관절염 환자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절골술을 받게 되는데요. 왼쪽 다리에 절골술을 받기로 한 이 환자의 경우 2년 전 오른쪽 무릎뼈를 절골하면서 뼈를 고정해 놓았던 금속판부터 제거합니다. 이어 왼쪽 다리 절골술이 진행됩니다.

0: 됐는데요. 연골이 마모된 왼쪽 무릎에 경골을 철골해 미리 계산한 각도만큼 벌려준 다음 벌어진 부위엔 골유합 유도물질을 채웁니다. 이후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해 뼈가 잘 붙도록 고정하고 18개월 후에 금속판을 제거합니다. 절골술은 인공관절 치환술보다 더 오래된 수술법인데요. 인공관절 수술 결과가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절골술 빈도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수술법과 도구의 개발로 안전성과 정확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자기 관절을 사용하면서 인공관절의 수술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들어 절골술을 받는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페달을 밟는 기분이 어떤지 말입니다.
1: 그리고
2: 통증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으세요?
1: 근데 그렇진 않아요. 예. 너 무리한 운동만 안 하면은 뭐 자전거 타기 같은 것은 체중을 자전거 쪽으로 뭐 하중을 많이 분산시키니까 그건 괜찮아요. 제가 지금 하는 데에는. 네네.
0: 수술 후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무릎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1: 근데 아직은 뭐 한 제가 수술받고는 한쪽은 지금 8년차 들어가고 한쪽은 6년차 들어가는데 아직은 뭐 큰 불편 없이 쓰고 있어요. 잘만 쓰시면은 관리만 잘하면은 뭐 교수님처럼 10년 이상 쓰고 그리고 나서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됐을 때 인공관절로 다시 또 뭐 한 10년이나 뭐 이렇게 15년 버티고 뭐 이렇게 하면은 크게 그냥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어질 것 같아요.
0: 한 번 망가진 연골을 젊은 시절의 무릎처럼 회복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 손상을 막는 예방이 중요한데요. 명의에서는 생활 속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특정 동작들을 할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이 어느 정도인지 주변 근육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하중으로 인해 무릎이 받는 충격을 1로 해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할 때, 또 무거운 것을 들고 움직일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수치로 계산했는데요. 체중에 대비해서 10kg 무게를 안고 걸으면 체중보다 1.33배, 10kg 무게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면 체중보다 1.87배의 충격이 무릎에 가해졌습니다. 특히 제자리에서 뛰어올랐다가 착지하는 자세와 쪼그려 앉아있는 자세는 무릎관절뿐 아니라 주변 근육에까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3: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그래프는 다양한 상황별로 무릎 주위의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분석 자료인데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것들은 제자리 점프. 이거는 점프를 하고 이 일곱 배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거는 점프를 하고 떨어질 때 내가 그 자세를 잡기 위해서 근육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수축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어떤 동적인 자세가 아닌 쪼그려 앉기나 일어서기 동작을 할 때도 3배, 4배 정도의 그런 큰 근육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들은 실제로 무릎 주위의 근육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수축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과도한 수축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무릎 부위의 부상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좌식 문화는 특히 무릎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책상다리를 하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는 관절 조직을 손상시키는데요. 무릎 관절을 굽혔다 폈다 반복할 때 연골에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계단 오르기는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등산이나 마라톤, 축구 등의 운동도 무릎 관절의 건강을 위해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2: 무릎에 연골 먹여 살리는 운동. 막상 다 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켜보면 막상 제대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이거요? 하다 보면
0: 시민들 앞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열혈 명의도 있었습니다.
2: 의자에 앉는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어유. 어유, 좋았어요. 자. 옳지. 아이고 잘했어. 아, 이건 쉬운 거구나.
4: 연골의 두께는 두꺼워봐야 한 3 내지 4mm 아주 얇습니다. 무릎의 전체 연골을 다 뜯어내서 중량을 재도 2g이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아무리 항우장사나 뭐 아주 근육이 엄청나게 좋은 운동선수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무릎의 중요성입니다.
0: 무릎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은 탄성이 높은 고무와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연골 주변에는 관절액이 둘러싸고 있어 연골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원리는 스폰지와 같은데요. 운동을 통해 연골을 눌러주면 내부의 노폐물이 관절액 쪽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연골이 제 모양을 회복하는 동안 관절액 속의 영양분은 연골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걷기나 수영, 근력 운동 등 무릎에 약이 되는 운동을 제대로 한다면 연골 재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우리는 군산에 사는 박순희 씨를 만났습니다. 손님을 맞이한다고 수박을 들고 나오는 길이 심리 마냥 버거워 보였는데요.
5: 모순굴 때 주로 아침 5시 반에 나오면 9시에 들어와, 밤 9시. 집이를. 그러니 뭐, 이 다리 갖고도 못 오신 거고, 보리떼 다 태고, 꽃이 다 숨기고, 마늘 다 캐고, 그러고 된 게 그냥 이게 숨길 나갖고 다리가 더 아파. 그래서.
0: 4,500평 보리 농사를 짓는 동안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통증이 심해 목발 없이는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밤마다 홀로 통증을 참아가며 남몰래 울었다는 박순희 씨. 퇴행성 관절염 4기였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010년 여름, 송은규 교수의 집도로 수술이 진행됐는데요.
6: 이게 인공관절 이렇게 생겼거든, 실제로. 예? 실제로 들어갈 인공관절. 이게 이제 코발트, 크로미움, 티타늄 합금으로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도 썩지 않고 또 부식 안 오고 또 부작용 안 일으키는 그 특수 합금이고 이건 특수 합금하고 이거는 특수 폴리에틸렌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마찰열이 0이 아니니까 자꾸 쓰면 쓸수록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15년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0: 인공관절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인공관절 개발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명의가 방송된 지난 15년간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인공관절 수술 건수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0: 무릎 관절은 아껴 쓰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1: 아이고, 아이고, 머리 아파.
0: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공관절의 수명도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1: 이게 오그랬다. 피마. 핀 것이 제일 힘들어, 이렇게. 이렇게 핀. 아이고, 아파. 잡아야 돼.
2: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1: 작년부터 더 그런 것 같아, 지금. 10년까지는 함시랑 안 했는데 11년, 12년이 됐겠네. 이것은 모르겠어.
0: 지금도 진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당장 재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상태를 지켜보며 치료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 나빠질 가능성만 높아지는 병입니다.
3: 10년이 안 지났을 때는 잘 걸어다니고 괜찮았는데 10년이 넘으니까 아팠거든요. 병원을 자주 가고.
0: 수술을 받은 지 12년.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앞으로의 일상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 박순희 씨는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4: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1: 갔다 왔다고 이렇게 45분.
5: 45분.
1: 이렇게 안 가면 이렇게라도 갔다 와야지. 저녁에 안 갔다 오면은 아침에는 다리가 빠빠든 굳어갖고 안 꼬불려져. 이제 계속 신랑이 주물러야지. 그럼 다리를.
5: 그러게 운동을 해야.
1: 진짜 운동은 내 몸을 위해서 해야 해. 죽었어도 하면은 좀 괜찮냐.
0: 세월을 붙잡아둘 방법은 없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노화를, 그래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조금 늦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험이 진행 중인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쥐에서 채취한 줄기세포가 부러진 뼈를 붙이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6: 이 외태의 그 대퇴골을 우리가 적출을 해서 대퇴골에서 골수를 빼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우리가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0: 이미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사람의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대안으로 성체줄기세포 치료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지방 조직이나 골수, 피부 등의 성체 줄기세포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관절염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에서는 채취한 줄기세포를 농축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순도를 높이기 위해 세포 배양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6: 지금 이거는 방금 적출한 대퇴골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개수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개수를 우리가 바로 인체의 치료 목적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양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보통은 한 세 번 정도의 배양을 하면은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 현미경으로 다시 보면 지금보단 줄기세포의 모양이 조금은 더 성숙한 모양이고, 또 개수도 월등하게 많은 줄기세포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0: 성체 줄기세포를 분리한 뒤 배양해 관절에 넣었을 때 퇴행성 관절염 완화와 연골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요.

0: 줄기세포의 관절염 치료 기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수년 내에 성체줄기세포는 퇴행성 관절염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진행을 더디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아마 계속 시도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관절염 진단은 받았지만 수술로까지 가는 무릎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이고 그런 연구 중에 대표적인 게 현재로서는 줄기세포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릎이 나빠지지 않도록 심지어는 무릎이 약간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가 될 거고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 지난 15년 동안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는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려 노력하는 명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시청자의 기억에 특별했던 명의가 있었는데요. 여수 바닷가에서 묵묵히 100년을 지켜온 병원이 있었습니다. 시골인데도 이른 새벽부터 몰려온 환자들로 병원은 늘 북적였는데요. 접수 창구도 문을 열지 않은 이른 시간. 조금이라도 일찍 진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은 이름을 적습니다.
2: 2, 3번 정도 생각을 했는데
3: 벌써 일정일까로서
2: 34분.
0: 이른 아침부터 병원은 그야말로 만원입니다. 환자들은 여수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4: 광주에서 왔어요.
5: 순천.
6: 부산에서 왔습니다.
7: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0: 환자들이 시골 병원을 찾는 이유는 시골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8: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 씨. 그래요. 이 씨는 양쪽 무릎이 굉장히 달아졌어요. 많이 휘어졌죠? 아, 별로 안 휘어진 것 같아요?
9: 네, 저는 잘 먹었어요.
8: 할아버지예요? 다리가 많이 휘어진 것 같아요?
10: 아, 부처님이요?
8: 몰라. 맨 처음에 처녀 때 결혼했을 때도 이렇게 휘어졌는데 결혼했어요?
10: 아니요.
8: 아, 반듯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휘어진다는 것이 이 안쪽 뼈가 점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0: 아픈 환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김인권 원장의 모습에 환자들은 그간의 시름을 내려놓습니다.
8: 아, 괜찮기는 무슨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데 조금 덜 아플 거예요.
2: 나이가 자른다는 게 소문이 나는 게 다 요로 거지.
6: 수술하신 분들이 다 결과가 좋다고 돼요. 좋고 또 원장님을 만나면은 또 이렇게 모든 게 또 믿음이 간다고 돼요. 그래서
11: 여기는 돈 없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치료받거나 해갖고서는 다 문제점 있는 사람이 종착역으로 오길 우리가 바라는 거지. 그래서 오는 사람 다 받는 거예요. 방이 없어도 받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또는 저 환자는 치료해봤자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뭐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 환자를 안 받으면 우리 병원에 의미가 없습니다. 나 같아도 누가 여기까지 찾아오겠어요.
0: 그의 외래 진료 모습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네 개의 진료실엔 환자가 누워 기다리고 있고 각각의 진료실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다니며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11: 환자하고 의사의 관계라는 것이 의사는 앉아있고 환자는 이렇게 들어와서 저기 가서 벗으시오 뭐 저거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평등 관계 같아. 그래서 맨 처음에 힘들지 않냐, 뭐 어쩌냐 하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0: 때도 이런 것이 최소한도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괜찮죠?
1: 김인권 원장은 젊은 시절 소록도에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며 한센 환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국내 최초 한센 전문 치료병원인 이곳에서 지난 33년간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80년대엔 소아마비 환자 치료에, 90년대엔 인공관절 수술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지금은 은퇴와 함께 이곳을 떠났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김인권 원장. 11년 만에 다시 만나 그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옛날에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자가용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온 환자들한테 오늘은 진료 끝났으니 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병원의 턱을 굉장히 낮추자.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수가를 낮추고 우리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그런 해서 환자들한테 좀 도움을 주자 해서 제일 힘든 것이 교통 아니에요. 한 번 온 환자들은 그날 다 해결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보통 외래 보는 날은 밤 10시 지나서 끝난 때가 뭐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이제 와서 못 가니까 수술을 그냥 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해준다고.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2011년 여기 EBS 명의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 두세 달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와갖고선 아, 너 그런 얘기 했잖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다 약속 지키느라고 해주느라고 시간 지나면서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랬습니다.
1: 방송 후 시청자들로부터 진정한 명의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환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의료 현장에서 실천해온 그에게 명의의 길에 대해 물었습니다.
2: 명의라는 거는 사실은 오래 하고선 잘하면은 다 테크닉은 늘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환자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고 환자와 서로 라포를 형성하는 위로를 하는 의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또 시간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무서워하는 할머니들의 마음에 좀 같이 대화 상대가 돼서 같이 이해를 해주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따뜻한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1: 젊음을 되찾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전처럼 다시 걷게 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제 두 다리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명의와 함께한 15년, 한 걸음씩 세상으로 더 나아갑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0: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2007년 3월 시작된 EBS 명의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정확한 의학 정보로 많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신뢰하는 의학 다큐멘터리로 자리 잡은 EBS 명의. 그동안 제작된 방송은 무려 750편, 소개된 질환은 250여 개에 이른다. 그중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궁금해한 질환은 무엇일까? 명의 15주년을 맞아 그동안 가장 많이 방송된 6개의 질환을 선정. 각 치료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환자들의 투병 이후의 삶 등 15년간의 기록을 담는다. 위, 간, 콩팥, 척추, 무릎, 치매 등 가장 많이 방송된 6개의 질환 중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 간질환이다.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 간의 대표적인 질환은 간경변과 간암이다. 간암의 경우 폐암에 이어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지난 15년간 EBS 명의에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의들과 함께 30여 편이 넘는 방송을 통해 간경변과 간암, 그리고 말기 간질환의 유일한 치료법으로 알려진 간이식까지 간질환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왔다. 특히 간이식의 경우 초기 간이식 수술법부터 국내에서 처음 시작돼 전 세계의 표준이 된 수술법까지 전 세계 의학계를 이끌고 있는 간이식 기술을 꾸준히 소개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암과 간경변은 여전히 치명적인 질병. 그러나 지난 15년 간암과 간경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결과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1: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서 2012년에는 내성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비형 간염에 대한 신약이 나왔습니다.
2: 일단 기증자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없었다는 게 세계적으로 다른 간이센터에 비해서 아주 뛰어나고
3: 최근에는 거의 40%, 5년 생존율이 40% 정도로 아주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0: 지난 15년, 과연 간암과 간경변 치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007년 3월, EBS 명의 그 첫 방송의 주인공은 간이식의 세계적 권위자 이승규 교수였다. 말기 간암으로 간이식을 받은 한 환자의 이야기가 방송을 탔다.
4: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던 사람. 그러나 수술 후 7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 생명이 주는 감동.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했다. 그러나 악몽 같은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간암 말기. 그대로 두면 3개월도 넘기기 힘든 상황이었다.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수술법, 2대1 생체 간이식만이 살 길이었는데.
5: 의사 선생님이 모셔가지고 두 사람 간을 가지고 해보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 보고 그거 한번 해본 방법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선생님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2: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 일주일 고민을 했어요. 환자는 입원해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제가 우리 팀한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더니 이제 다들 이제 조금은 좀 걱정하는 눈 얼굴들이 눈빛이 보여요.
5: 그럼 그거를 세계 최초로 제한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가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황당스럽기도 하고.
4: 살고 싶었다. 단 1%의 생존 가능성이라도 붙들고 싶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과 더 오래 사랑하고 싶었다. 모레면 수술이다. 지금은 수술이 잘 될지 아니면 다시는 가족들을 볼 수 없을지 알 수 없고 두려운 느낌이 앞선다.
0: 김유영 씨가 수술을 받은 2000년 3월. 그때만 해도 2:1 생체 간이식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5: 눈을 떴어요. 떠서 보니까 병원 그 벽에 보니까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의 시각이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가로 햇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수술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눈을 떴구나. 아, 내가 살았구나.
4: 2:1 생체 간이식은 많은 양의 간을 받아야 예후가 좋은 수혜자, 많은 양의 간을 남겨야 안전한 기증자, 이 둘의 모순에서 탄생된다. 두 사람의 간을 한 사람에게 이식하는 2:1 생체 간이식 수술은 간의 우엽을 이식하는

0: 일반 간 이식과는 달리 두 개의 왼쪽 간, 즉 좌엽이 이식되는 수술이다. 이때 한 개의 좌엽은 정상적인 위치로 이식되지만 다른 하나는 180도 회전시켜 적출된 간이 있던 자리에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 두 개의 간이 동시에 이식되는 2대1 간 이식은 연결해야 할 혈관의 수가 두 배로 많아지고 위치마저 뒤집혀 혈관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봉합 기술이 요구되는 수술법.
1: 제 그 두알 간 이식의 이제 계기는 저희가 처음 한 게 2000년 3월인데 그 전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이제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이미 기증자가 돌아가신 전례도 이제 여러 케이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도저히 이제 위협을 절제를 하게 되면은 그 기증자의 안전이 보장이 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게 그러면 좌엽을 두 사람한테 적출해내게 되면은 기증자 두 분 다 사이즈가 큰 위협이 남기 때문에 기증자는 안전하고 대신에 환자는 각자의 좌엽은 자충 두 개를 합친 좌엽의 무게를 계산해 보면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그 약만큼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2: 당시 50대였던 김유영 씨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다. 수술 후 계속 사회생활을 했고 12년 전 은퇴를 하면서 귀농을 했다. 이젠 건강 걱정도 많이 덜었다.
3: 같이 건져?
4: 아니, 잡았어.
3: 한 2, 3개월 지나니까 제 체형에 맞게 많이 커졌어요, 그게. 그 다음에 간준 딸과 동생도 자기 체형에 맞게 가위 다 커졌고, 그렇게 됐습니다.
4: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셨을 텐데 환자들하고 이렇게 수술 아픈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3: 궁금하는 것은 제일 첫째는 세계 최초로 수술 받고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죠? 그것이죠.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그죠? 저런 문제인데 제가 지금 수술한 지가 22년 지났잖아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다른 큰 질문은 없을 겁니다.
2: 2대1 생체 간이식이라는 새로운 수술법이 없었다면 김유영 씨에겐 미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의 용기 있는 도전과 선택이 있었기에 이제 2대1 생체 간이식은 김유영 씨뿐 아니라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 또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고 있다. 말기 간암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은 김유영 씨의 삶은 벌써 22년째 이어지고 있다. 환자들이 간이식에 이르게 되는 건 주로 간암과 간경변 때문이다. 간암, 간경변의 대표적인 원인은 간염. 간염은 B형, C형 간염이 많고 지방, 알코올에 의해서도 생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B형 간염. 간염이 있을 경우 면역체들이 간염 바이러스와 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간염 바이러스뿐 아니라 건강한 간세포까지 상처를 입게 된다. 상처를 입고 회복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간은 자생력을 잃고 죽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딱딱한 섬유조직이 자리를 잡으며 비정상적으로 재생된 간조직이 울퉁불퉁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간경변이다. 간경변은 많은 합병증을 동반하며 20, 30% 정도가 간암으로 발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제기능을 잃은 간을 되살리는 길은 새로운 간을 이식받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지난 198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간이식. 간은 크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고 보통 좌엽이 30, 우엽이 70 정도다. 간이식 초기엔 크기가 작은 좌엽을 주로 이식했다. 하지만 점차 크기가 큰 우엽을 이식하는 쪽으로 발전했다. 그렇지만 초창기 우엽 이식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다.

0: 이승규 교수는 97년 첫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한 후 98년 말까지 총 10건의 일반 우엽 생체 간이식 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한 10명의 환자 중 4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뇌사자 장기 기증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좀 더 많은 환자에게 간이식 기회를 주고자 시도한 생체 간이식. 수술 후 환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입니다.
1: 어떻게 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 오랜 고민 끝에 개발한 수술법이 변형 우엽 간이식. 지금은 세계적 표준이 된 수술법이다.
0: 간으로 들어오는 큰 혈관은 두 가지다. 산소를 공급하는 2mm의 간동맥과 영양소를 들여오는 1cm의 간문맥. 반면 간을 통과한 혈액이 나가는 정맥은 크게 세 군데. 이를 나누어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은 기증자의 안전을 위해 기증자에게 두 개의 정맥을 남기고 수혜자에게는 한 개만 이식된다. 세 개에서 한 개로 혈관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배출에 문제가 생겼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혈액들이 간에 고여 이식된 간의 40%를 퇴사시킨 것이다. 혈액이 빠져나갈 길 어딘가 분명 있을 것 같았는데 이때 이승규 교수는 5번과 8번 정맥에 주목한다. 그때까지 그냥 묶어버렸던 5번과 8번 정맥을 이용해 또 다른 정맥을 만들어준다면 간의 혈액순환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긴장했다. 수혜자에게 새로운 정맥을 만들어주는 첫 수술. 기존 수술법과 달리 이번에는 5번과 8번 정맥을 차단하지 않고 연결을 위해 열어두었다. 5번과 8번 정맥의 끝부분을 미리 대퇴부에서 떼어낸 정맥과 연결하여 하대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었다. 혈액 공급이 시작됐다. 잠시 후 간이 붉게 물들며 숨을 쉬었다. 99년 1월 변형 우엽 생체 간이식 수술이 세계 첫 선을 보이는 순간이었다.
2: 변형 우엽 간이식은 의학 그 특히 간이식에 미치는 그 영향은 뭐 정말 굉장히 크죠. 지대한 그 저는 공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우엽 간이식이 성공률이 7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 저희가 변형 우엽을 개발하면 해서 생체간이식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이제 많이 그 향상이 됐기 때문에 우엽 생체 간이식을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 시킬 수 있었던 변형 우엽 간이식이 제일 큰 획기적인 그러한 그 이 발전이었고요.
1: 건강한 사람의 간을 잘라 아픈 사람에게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 생체 간이식은 주로 가족들 간에 이루어진다. 때문에 간이식 방송에선 늘 애틋한 가족애가 느껴지곤 한다. 어린 시절부터 두 사람은 늘 함께였다. 함께 놀고 함께 커가며 얼굴만 봐도 마음속까지 훤히 알 수 있었던 두 사람. 그들은 형과 아우였다. B형 간염으로 말기 간경변에 이른 이승진 씨. 2008년 방송에서 동생에게 간을 이식받은 사연이 소개됐다.
3: 이것은 나의 결정 이전에 동생과 재수 씨의 결정이 먼저 있었고 그런 결정을 해주는 동생한테 무엇보다 먼저 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고맙다는 말 더 이상을 뭐 찾기가 지금 현재 뭐 힘들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고
1: 오늘은 형제의 이식 수술 날 아우 현우 씨가 수술장으로 향한다.
4: 어제 요리하는 때문에 잠 못 잤어요.
5: 갔다 올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1: 공여자인 아우가 먼저 수술장에 도착했다. 막상 수술 시간이 다가오니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역시 아내다.
3: 집사람한테 참 미안하죠. 또, 또 막 또 흔쾌히 허락해 주니까 정말 고맙고. 뭐 수술 잘 받기를 또 바랄 뿐이죠. 그래도 또 잘 받아야 또 집사람한테 또 잘해줄 수 있으니까.
1: 간 적출을 위해 아우가 먼저 수술장에 들었다. 아우의 건강한 간은 두 번째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 형에게로 갈 것이다. 14년 전 간이식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이승진 씨. 돌이켜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6: 간 경화는 치료라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 나빠지는 현상 유지를 쭉 해오다가 어느 날 급격하게 간 수치나 간 상황이 나빠져서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이 간이식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런 진단을 받았죠.
1: 형을 살렸던 바로 그 동생 이현호 씨.
7: 그래. 자 앉아.
1: 형과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자주 얼굴을 보기 힘들다.
7: 그래 어찌 지냈노?
8: 뭐 사랑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7: 그래?
9: 형 또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또 얼굴이 또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마음도 참.
7: 그래.
8: 갈수록 젊어지죠.
7: 뭐가 갈수록 젊어져? 어?
10: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 보면서 간이식 외에는 이게 치료 방법이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간이식 수술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수술 이후에 뭐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매년 뭐 이게 검사 수술했던 병원에서 매년 한 번씩 하는 지금까지 별 이상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11: 수술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죠?
10: 그러니까 올해로 14년째.
1: 인생의 풍파를 함께 겪으며 형제애는 더 깊어진다. 두 사람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운 서경석 교수. 서경석 교수 또한 우리나라 간이식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1998년 국내 최초로 뇌사자의 간을 분할해 두 사람에게 이식하는 분할 간이식에 성공했다. 뇌사자 간 기증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더 많은 환자에게 수술 기회를 준 계기가 됐다.
12: 한 공여자의 간으로부터 두 사람.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어른 한 사람, 소아 한 사람이지만 어른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간이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체 간이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주 우수하고 따라서 이식 성적이 아마 아주 좋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뇌사자 장기 기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분할 간이식이 많이 확대돼서 많이 시행되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분할 간이식 성공 이후 탄탄한 수술 노하우를 구축해온 서경석 교수. 지난 2007년에는 기증자의 오른쪽 간을 복강경으로 절제하는 데에 성공해 기증자 복강경 수술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13: 또 꼭 나왔어.
1: 황달 때문에 온몸이 노랗게 변한 최미연 씨. 간이식을 앞두고 있다. 간을 기증하기로 한 사람은 보호자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는 4살 터울의 동생. 동생의 간을 이식받을 만큼 최미연 씨의 상태는 심각하다.

0: 동생 지현 씨의 간을 잘라내는 수술이 시작됐다. 서경석 교수는 개복을 하지 않고 복강경으로 수술한다. 간을 절제할 땐 간에 붙은 혈관과 담도도 손상되지 않게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기증자의 복강경 수술은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무사히 간이 절제됐고 의료용 비닐에 담겨 밖으로 빠져나왔다. 간 이식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기증자 복강경 수술. 서경석 교수는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1: 간에 있어서 기증자라고 하면은 기증자의 수술이 가장 중요하고 기증자의 안전이 생체 간 이식에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상인이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다시 돌리는 게 또 의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간 기증자의 간 절제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입니다. 간 절제도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혈관을 정확하게 절제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복을 해서도 사실 쉽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복강경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잘 행해지는 수술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로서는 2007년서부터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왔고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하면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증이 적고 회복이 상당히 빨라서 기증자들에게 굉장히 관심,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다.
0: 그 외에도 지난 15년간 간이식은 많이 발전했다. 대표적인 것이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다. 초기 간이식에서는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할 수 없었다. 거부 반응 때문이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항체는 혈액을 이루는 요소 중 적혈구, 혈소판 등을 제외한 액체 성분인 혈장 속에 있다. 혈장 교환술이 시작되면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배출해 혈장 분리기를 통해 혈장을 분리해낸다. 분리된 혈장을 버린 후 새로운 혈장을 환자의 체내에 넣는다. 이렇게 되면 혈액형이 다른 간을 기증받아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1: 15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 혈액형 부적합 간 이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15년간 있으면서 큰 발전이 있었는데 새로운 약제가 개발이 되면서 항체 형성을 막을 수가 있게 돼서 혈액형 부적합 간 이식을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또 했을 경우에도 예전에는 한 15% 정도의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현재는 혈액형 적합한 환자와 거의 비슷한 성적을 거두면서 간이식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여러 가지 간이식 수술법과 약제의 개발로 간이식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간이식 환자들의 생존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생체 간이식의 경우 성공률이 90%에 가깝다. 간이식뿐 아니라 간암 수술에서도 변화가 많았다. 간암에선 간 절제술이 최우선적인 치료법인데 최근엔 간암 수술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김기훈 교수의 회진.
2: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3: 예, 없습니다. 네.
2: 종양이 좀 큰 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약간 작은 게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절제를 하는 게 좋은가.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절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종양이 크기 때문에 이식도 불가능한 지금 경우입니다.
0: 암의 크기는 무려 10cm. 수술을 하게 되면 암뿐 아니라 정상 간까지 너무 많이 잘라야 한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 간암은 암의 위치, 크기, 간의 상태 등을 고려해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0: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수술. 그러나 김기훈 교수는 알프스라 불리는 최신의 수술법으로 간암 절제를 시도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암의 완전 절제를 위해 간을 충분히 자르게 되어 남는 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암을 부분적으로 절제한 후 남아있게 될 간을 충분히 키운 다음 최종적으로 암을 잘라내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간이 충분해진다.
1: 이 수술의 의미는 그 보통 이게 다발성으로 종양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물론 두 번의 수술 필요하지만 암 자체를 다 제거할 수 있고 또 남는 간을 안전하게 빨리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0: 간은 재생이 잘 되는 편이다. 알프스 수술법은 바로 이런 점에 집중해 고안된 수술법이다. 2000년대 후반 스위스에서 개발되어 첫 선을 보였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 단계에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이 수술법으로 더 많은 환자에게 수술의 기회가 열렸다. 그렇다면 알프스 수술을 받은 전동식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난해 어려운 수술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전동식 씨. 상태는 몰라보게 좋아졌다.
2: 아싸.
0: 요즘엔 아내와 함께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3: 소리는 안 가이나? 에이, 빠졌다.
4: 수술한 지가 지금 보자. 작년 8월 달이니까 한 7개월, 8개월 되겠구나. 8개월.
2: 예.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4: 예, 그동안 뭐 열심히 운동하면서 요거 차기 전에는 저 안민국에서 보통 이제 걷기 운동 그래가지고 한 두 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알게 돼가지고 이거 이제 아침마다 맨날 치러 옵니다. 눈만 떴다면 이거 치러 와요.
0: 수술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처음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였다.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보니 하루하루가 더 값지다.
4: 옛날에는 이제 수술하면 좀 뭐 위험하고 사람 죽는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 저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는 시술이 잘 돼 있어가지고 수술 기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하니까 막 되도록이면 빨리 나 알았을 때 부정적으로 아, 내 뭐 자꾸 고민하면 할수록 더 병만 악화시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그게 최고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처음에 이 수술 방법이 도입이 됐을 때 좀 합병증률과 사망률이 높았던 이유는 처음 수술하고 간절제를 한 다음에 합병증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당시 수술 기술이 지금같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간 실질을 일단 잘라놓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기다리는 사이에 그 실질에서 뭐 담즙 누출이라든지 아니면 출혈 같은 합병증들이 그 전에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수술 방법들이 많이 일반화되고 또 수술 술기가 많이 발전하면서 그 간 실질 절제하는 데서는 합병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결과들은 그런 합병증들이 많이 줄었고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늘 도전하는 의료진. 그리고 간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최근엔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덕분에 간암의 치료 성적은 많이 좋아졌다.
5: 간암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는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수술적 치료는 결국 조기 간암이나 또는 간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는 환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간암에 있어서 정기 검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제, 좋은 약제들이 생기면서 간 기능이 잘 유지가 돼 있는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또 간 기능이 잘 유지돼 있으니까 우리가 수술적 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간암, 간경변 등 심각한 간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주로 간염이다. 간염은 대부분 B형, C형 간염, 알코올, 지방간 등에 의해 비롯된다. 그동안 의학계에선 간암, 간경변의 원인인 간염을 근원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

0: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 올해 나이 65세 하순옥 씨.
0: 지금 불편하신
1: B형 감염으로
0: 없고요.
1: 간경화가 생겼는데요.
0: 네.
1: 하지만 하순옥 씨의 경우 최근 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B형 감염은 완치할 수 없지만 나빠진 간은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0: 네. 예. 지금 배 힘 빼시고. 예, 지금은 배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좋아진 근본 이유는 예. 간염 약을 잘 드셨기 때문이에요.
2: 그래요.
0: 예.
2: 약은 지금 잘
0: 드셨잖아요.
2: 예.
0: 그래서 원래도 간이 나빠졌던 원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이고 그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을 써서 간이 많이 회복이 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간경화는 돌아오지 않는 병이라고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맞아요. 그 학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간경화도 잘 치료하면 회복이 된다라고 다들 이제는 믿고 있거든요.
1: 간경화는 간 섬유화에 의해 생깁니다.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간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런데 최근 B형 간염 및 C형 간염에 사용되는 치료약을 먹으면 바이러스 증식을 거의 다 억제 혹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료약은 염증도 줄여주고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는 곳도 5년 내에 천천히 녹여줍니다.

0: 그렇게 되면 간에서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던 자리를 다시 간세포들이 차지하게 되죠. 간세포가 서서히 재생되어 간 기능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나빠진 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기존의 학설이었는데요. 이제 간염 치료의 상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 네, 이 중년 여자분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B형 간염으로 인해서 비대상성 간경비한증까지 진행이 됐던 경우입니다. 비대상성 간경비한증이라고 하면 간경화증의 합병증인 복수 또 정맥류 출혈, 황달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진단을 내린 직후에 B형 간염에 대한 치료제를 드시도록 드렸고 또 합병증으로 발생한 정맥류 치료도 내시경으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현재는 간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약 50점 정도에 머물렀던 간 기능이 현재는 거의 100점으로 향상이 되었고요. 지금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저에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확인만 받으러 오고 계십니다. 여전히 약은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간이식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0: 말기 간경변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하순옥 씨. 이제 힘든 남편의 일을 도울 정도로 건강해졌다. 예전에는 이 정도 일도 힘에 많이 부쳤다.
2: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전에는 뭐 3개월에서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했으니까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죠. 솔직히 뭐 조금 힘든 일 하면은 힘이 들어가 집이 들어가 누워 있고 많이 누워 있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런데 지금은 뭐 진짜 그때 비하면은 지금은 정말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뭐 이래 뭘 해도 이제 편안하고 예, 많이 좋아졌어요.
0: 어느 날 갑자기 복수가 차면서 간경변을 알게 됐다. 진단과 동시에 닥쳐온 불행. 충격적이었다.

0: 옛날에는 이거 뭐 강경화 이제 복수 차이면 죽는다 했잖아요. 전부 다 그래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건 복수 차였으니까 이제 난 죽는다고 생각했지.
1: 판결에서 오래 살아봐 6개월밖에 못 산다 했대요. 오래 되면 뭐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 판결께 6개월밖에 못 산다 했대요.
2: 힘든 시간 남편은 큰 힘이 되어주었다.
0: 아플 때 정말로 힘 많이 되어주고 정말로 잘했어요. 잘하고 정말로 뭐 우리 마누라 아파 죽으면 안 된다고 했지요. 내 앞에 앉아가 울기도 많이 울고 진짜 잘했어요. 잘하고 그래 내가 힘이 나가지고 더 살았는 것 같고.
2: 남편과 함께 다시 걷는 인생길. 하순옥 씨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3: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전체 만성 간암, 간 경변증과 간암 원인의 약 70 내지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매우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두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만성 B형 간염에 대해서는 효능을 아주 많이 개선시킨 신약이 나왔고 2013년, 2012년 말부터는 약제 내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신약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 치료에 대해서 혁신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간 질환의 원인은 대부분 간의 염증에서 비롯된다. 이후 간 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간 질환의 경과다. 간염 치료제의 개발은 이러한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 질환의 치료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앉으세요.
2: 이재덕 씨도 군대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침을 맞고 C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5: 불편한 건 없습니다.
4: 네. 네. 지금 나와 있는 약은 부작용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워낙에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부작용도 많고 효과도 썩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2: 과거 C형 간염은 인터페론이라는 주사가 표준 치료제였습니다. 이 주사는 간세포의 바깥에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간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치율은 50에서 70%에 불과합니다. 또 발열, 두통, 체중 감소, 우울증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는 먹는 약으로 완치율이 99%에 이릅니다. 이 약의 개발로 이제 C형 간염은 완치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기존 간염 치료제는 면역력을 높일 뿐 간에서 바이러스가 증폭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바이러스가 증폭되는 핵심적인 과정을 차단해 바이러스를 없애는 기전입니다. 현대 과학의 승리라 불릴 정도로 획기적인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만성 C형 간염에 대해서도 더 빠른 혁신이 이루어짐으로써 과거에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약 8주 내지 12주의 먹는 약 치료로 99%의 환자분들이 완치를 달성할 수 있는 정말 꿈과 같은 시기가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2: 다시 만난 이재덕 씨. 요즘엔 자전거를 타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5: 3개월 동안 C형 간염 치료제 신약을 먹고 그리고 3~6개월 후에 이제 해보니까 간염 바이러스 지수가 다 이제 없다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년 전쯤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지금 건강 상태가 이제 많이 좋아진 기분이 들고.
2: 간염은 피검사를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설사 간염으로 간경변이 왔다 해도 합병증이 없는 경우 치료 성적이 아주 좋다. 이재덕 씨처럼 적극적으로

0: 치료해야 한다.
1: 치료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률에 있어서는 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간경화증으로 돌아가셔야 됐던 분들의 그 비율은 약 65%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간경화증 말기로 진행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는 찾아보기가 좀 드물 정도로 많이 줄었고요.
0: 실제 간경변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줄어 2000년대 초반 20% 정도였던 수치가 최근 통계에선 10% 정도까지 떨어졌다. 간질환에 있어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인 간암. 간암 또한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자주 검사를 받는다면 사망에 이르는 것만은 분명 막을 수 있다.
2: 간암은 분명히 치료가 가능한 암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이나 또는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를 또 기대할 수 있고 재발을 한다고 해도 다시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생명의 연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간이식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런 환자에 있어서도 치료가 가능하니 희망을 잃지 말고 치료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0: 치료가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간질환. 명의가 방송된 이후 15년 동안 그 치료법은 꾸준히 진보했다. 간질환 때문에 힘든 사람들. 그들에겐 분명 희망이 있다.
3: 저 간식과 함께 합진하는 저희 간내과라든가 감염내과 또 마취과 여러 과들도 함께 의료순이 발전해서 우리나라의 의료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이정표, 견인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I'm feeling the rain Just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간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0: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 적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진 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

0: 아이지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물에 등기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매운 잡채가 옛날에도 유명했어요?
1: 예. 매운 잡채가 유명하지. 오래되었어요.
2: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얼큰해 좋잖아.
0: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그냥 먹고 싶은 맛.
3: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강렬한 붉은빛. 사람들 발길 붙잡는 특별한 빨간 맛이 있습니다.
2: 스트레스 받을 때 진짜 매운 거 먹고 싶다.
3: 마음까지 뜨겁게 달래줄 한 그릇.
4: 등산 오면 한 번씩 와서 계속 먹고 있어요.
5: 아주 막 뭐랄까 사납게 맵진 않아요. 얼큰하면서 매운.
3: 삶이 팍팍하고 속이 답답할 때면 생각나는 화끈한 위로 매운 잡채를 아시나요? 유서 깊은 근대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군산. 오랜 세월 현지인들의 소울푸드로 굳건히 자리 잡은 명물이 있습니다. 매콤한 냄새에 따라가다 보면 좁은 간이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무언가에 열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새빨간 국물에 빠진 당면과 채소, 매운 잡채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볶아냈으니 맛 없을 수가 없는 인기 메뉴라죠.
6: 군산의 명물 아닙니까?
7: 저 잡채를 좋아합니다. 매운 잡채 특히. 빡세게 일을 좀 했다든지 그럴 때 좀 정신이 열 때 이거 먹으면 땡기잖아. 매운 게. 그럼 먹으면 또 개운한 맛을 그때 느끼는 거.
6: 기절초풍, 정신 번쩍, 마라탕 뭐 이렇게 단계별로 있으니까 와서 자기 취향대로.
3: 정신 번쩍 들게 맵지만 자꾸만 당기는 맛의 비밀.
8: 아침에 빵 굽는데.
3: 바로 고춧가루에 있습니다.
9: 이게 청양고추로 빵 굽는 거죠?
3: 매일 아침 방앗간에 가서 갓 빻아낸 신선한 청양고춧가루만을 사용하는 게 철칙.
8: 아우, 엄청 매워요.
9: 아우. 오케이. 네.
8: 매워요? 엄청 매워요.
9: 땀이 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걸 먹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린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원하고.
3: 온몸에 땀이 나고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매운맛.
9: 이게 이제 1단계. 1단계. 그리고 2단계. 그리고 3단계. 그 맛깔스러운 맛, 매운맛 있잖아요. 감칠맛 나고 맛깔스러운 매운맛.
3: 멸치와 새우를 비롯해 8가지 재료로 깊은 맛을 낸 양념 육수 속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서로 다른 재료들. 여기에 화끈한 맛 더해줄 청양고춧가루와 고소한 참기름까지 둘러주면 매운 잡채 완성.
10: 마무리 고소함으로 확 끌어잡아 땡겨요. 잡채의 맛을. 포인트. 이건 약간 매운 거. 1단계? 1단계.
3: 입에 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강력한 매운맛. 덕분에 눈 녹듯 사라진다는 근심과 걱정. 그러니 군산 사람들에겐 이만한 속풀이 음식이 또 없다죠. 비 오듯 쏟아지는 땀에도 멈출 수 없는 손.
11: 많이 드셔보셨어요? 언니 가지락 하나 있어요?
4: 네, 불상 오면 한 번씩 와서 계속 먹고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
2: 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으니까 또 추억의 음식이 되잖아요.
3: 오랫동안 군산 시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매운 잡채. 반백년 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음식이라죠.
11: 먹어봐라. 이모! 자, 하들. 국물 절대 안 줘서 전쟁이. 나무 줬어? 음식을?
3: 배를 이어 매운 잡채를 만들어 왔다는 이곳.
12: 시골에 잔치할 때나 이거 먹었잖아. 추석 돌아오고 구정 돌아오고. 우리는 이제 어린 게 이거를 맨날 먹었는데 여기도 집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11: 10번 오시면 10번 다 잡채만 드세요.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메뉴가. 한여름에도 잡채, 한겨울에도 잡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잡채.
3: 예전엔 참 귀했던 잡채가 이제는 매일 즐길 수 있는 별미가 되었죠.
11: 예전에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다니까. 물잡채. 물잡채, 처음에 물잡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 빨간색이잖아. 빨간 잡채로 부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20년 전 빨간 잡채라고 써서 저희도 팔았어요. 팔긴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가 되잖아. 매운맛, 매운맛, 매운맛. 이렇게 매운맛 찾다 보니까 이름을 손님들이 스스로 매운 잡채라고 부르더라고. 어, 언니 어서 와. 네, 오늘 그 아들이요?
13: 오늘은?
11: 어. 네. 뭐죠? 다른 거는 다른 곳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잖아. 잡채는 안 팔아. 예, 네, 다른 저기도 뭐 잡채가 비빔 잡채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밖에. 군산밖에. 이 스타일은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더 찾는 것 같아요.
3: 손님들의 입맛 따라 그 맛도 이름도 변화.

0: 바다에 왔다는 매운 잡채. 하지만 인기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1: 전 엄마와 따라 많이 와서.
2: 그냥 여기 오면은 무조건 중에 뭘 걸치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임신하고서도 이게 먹고 싶어서 와요. 시댁이 부여거든요. 부여인데 이게 먹고 싶어갖고 애 가졌을 때 먹고 싶어갖고 와야 돼요.
3: 아니 밥 먹고 왔다면서 우리 아들 다 먹었어?
1: 아 너무 맛있었어.
3: 맛있었어. 양이 적은 아니었어?
1: 아 너무 많았어요.
3: 너무 많았어? 진짜요?
2: 미역국에다 이렇게 한 사발 먹고 왔습니다.
3: 근데 미역국 드시고 오셨는데 이거 다 드신 거예요?
1: 아 예.
2: 너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 이제.
0: 매일 출석 도장 찍으신다는 단골 어르신의 방문. 놀랍게도 매일 40분씩 걸어오신대요.
3: 어머니 뭐 드시고 오셨어요?
4: 좌우는 알아. 나 보고.
3: 다 알아요?
4: 네.
3: 난 전부 짜장면을 달라고 그래. 짜장면을 달라는데 그게 잡채야. 반절만 줘야 돼. 어? 반절만 드리고 팥죽으로 하나 해갖고 싸줘. 그럼 갖고 와서 할아버지랑 드셔. 이쁘다고 사진 찍는 데야.
4: 아이고 좋다.
3: 사진도 나서 찍어주고. 가위 됐지? 응. 어? 단무지 더? 어?
4: 아우가 차려.
3: 아니 아우라고 한다니까. 형 때문에 내가 더 어린다고 자꾸 아우래. 내가 왜 아우의 딸이라고 해도 엄마 딸이라고 불러? 따님이 60살이래야. 나 쉬운 일곱인데. 죽었어.
0: 집에 계신 할아버지를 위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팥죽까지 투박하지만 깊은 정이 한가득 담겼습니다.
3: 우리 어머니 이제 실어줘야 돼. 팥죽 이제 다 실을 거야. 어? 어, 이거 사태야 또 나 몰래. 이거 사태 고구마 샀구나. 어? 자. 어, 야물게 사려? 어.
5: 아니, 항상 이렇게 오세요?
3: 응. 어. 이렇게 항상 오세요. 매일 오세요. 고맙죠. 오시는 게 감사하죠. 얼마나 오실라나 몰라. 다리가 안 아프야 오지.
0: 음식 한 그릇을 통해 추억을 공유하고 정을 나누는 것. 그게 시장의 매력이겠죠.
3: 아이고 오랜만에. 엄마 어서 어서. 어서 일 좀 도와주세요.
0: 한창 바쁜 시간 반가운 구원투수가 등장하셨습니다.
6: 김일장 가서 한 잔짝 줘.
7: 어머니 오자마자 일하세요?
6: 네, 일해야 팔죠. 이제 내가 심심한 게 하는 거예요. 이거 손님 많고 하면 누가 이걸 할 수가 없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0: 척 봐도 능숙한 솜씨. 이 가게 일대 사장님이자 미정 씨의 어머니입니다.
6: 그때는 이 장사가 12군데 했었어요. 12집 했었는데 집집마다 똑같은 메뉴, 똑같은 거. 그래가지고 서로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안 가르쳐줘. 이거 삶는 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8: 매운 잡채는 어떻게 만들어야 맛있어요?
6: 오뎅 국물, 육수. 거기물도 그걸로 만들어요. 그거는 떠서 할게. 맹글잔에서 저기 멸치 육수 들어가고 골고루 들어갔다는 그 오뎅 국물로 만드는 거예요.
0: 어깨 너머로 배우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찾아낸 맛의 비결. 어묵에 구수하고 감칠맛 가득한 육수가 매운 잡채 맛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8: 매운 잡채는 언제부터 익힌 거예요?
6: 매운 잡채는 한 5년, 56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내가 우리 애기 낳고 여기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시작했었어요.
0: 어머니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딸.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어머니를 대신해 주저없이 앞치마를 두른 딸이 그저 짠하기만 한 어머니입니다.
8: 우리 어머니 지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3: 어, 안 부담스러워 하나도. 옛날 이야기지. 이빨 빠져 고랑이야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원래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안 무섭겠어요. 원래. 왜냐면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

0: 하시는 분들은 자식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겨. 무한대를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생겨, 항상.
1: 시장 한켠 좁은 공간에 스들어 살았을 정도로 어려웠던 형편. 그럼에도 삼남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고자 평생을 바친 어머니입니다.
0: 그래서 저는 세상에 모든 엄마가 다 저런 줄 알았어. 다 몸빼 바지 입고. 지금 생각하면 30세, 40세 몸빼 입고 장사한 거잖아. 몸빼 입고 쇠타 입고 막 조끼 몇 개씩 입고. 그때마다 시장이 춥고 막 이러니까. 여름에 더워서 머리다가 얼음주머니 머리에 이고 장사했어.
2: 진짜 눈물도 많이 뺐어요. 얼마나. 우리 아저씨가 열심히 하더라며. 노사님세 젊어서 날마다 그러고만 다니는 사람이.
0: 아빠 와. 어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3: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0: 그 도시락 통 가지러 오세요. 아침에 갖다 주시고 오후에 가지러 오고 그래야 내일 또 갖다 주시.
3: 맘마. 맘마.
0: 어, 아빠 도시락 갖고 와야지. 어.
2: 아니 아버지 힘드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않아요?
0: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2만 원 드립니다. 사탕 엄마 몰래 사갖고 집에 가세요. 왜 몰래 사냐면 임플란트 던지가 얼마 안 됐어요.
3: 사탕.
2: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이거 먹으라고요?
3: 감사진데 있어. 가면서 안 나와. 여기다 줘야지.
2: 딸 안 먹어.
3: 안 먹어. 야간에서 안 먹어.
2: 이거 드시면 혼난다면서요 아버지.
3: 혼나면 봐 알지. 그 전이 나도 했어. 보너스 꽈배기 찐빵 만두 다 만들었어. 옛날에 6시에 나왔고 12시까지 일했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2: 지금 딸 어떻게 장사 잘해요?
3: 잘하지. 여기서 띵호 하잖아요. 띵호 와.
0: 자자자자자자 가방. 네, 잘 먹었습니다.
3: 아, 수고들 하십시오. 까꿍.
2: 조심히 들어가세요.
1: 예나 지금이나 딸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부모님이 있어 힘이 난다는 딸 미정씨입니다.
0: 오늘 누구야? 한 명 더 있네? 저쪽에 고개 앉으세요. 앉고 싶은 자리 앉으세요.
1: 과거 부모님이 그러하셨듯 정성으로 매운 잡채를 만들고 있다고요.
0: 뭐 굳이 먹거나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간단한 음식이지만 그들한테는 이게 정말 추억의 음식, 저 고향의 음식, 그리고 엄마 같은 음식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은 행복한 음식, 감사한 음식이에요.
1: 알싸한 매운맛 뒤에 선물처럼 찾아오는 달콤한 위로, 매운 잡채입니다.
4: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5: 오, 크다!
6: 행복이나 넘친다. 아유 고맙소.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7: 진짜.
8: 늘 생각하는 게 오늘 한결 같으니까 고맙게 남이 없는 거지.

0: 저는 여행을 직업으로 하면서 이 스리랑카는 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 이 공간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0: 저희가 드디어 갱도에 내려왔습니다.
2: 아 진짜.
0: 아 저렇게 꽃을 그냥 도로에서 다시 뛰면서 판매하시네요.
1: 발길 닿는 곳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밝은 미소로 환대하는 걸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3: 지도에도 없는 오지로 갑니다.
1: 이 공간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3: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스리랑카 오지에는 숨겨진 비경과 인정 넘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올라가나 했더니 마을 이름부터가 바위 위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3: 하늘 아래 첫 동네. 외부인의 발길이 전혀 없는 마을을 최초로 방문합니다.
0: 교관! 교관! 네, 아니, 다들 도망가시죠. 인사 좀 해요, 인사 좀.
3: 낯선 이방인을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순박한 사람들.
1: 와, 이거는 진짜 우리한테도 너무 익숙한 풍경이죠?
3: 너클스 산맥에 사는 자연인을 찾아 떠납니다.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극찬한 스리랑카. 3000년의 역사와 종교를 가진 곳, 인도양의 아름다운 해변과 그림 같은 풍경 속 국립공원까지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여행지죠. 오늘은 콜롬보에서 약 180km 떨어져 있는 너클스 산맥으로 떠납니다. 인간의 발길을 쉬이 허락지 않겠다는 듯 너클스 산맥으로 가는 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0: 아, 이게 뭐 그냥 운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기 실제 도로 이름이 다하따 왕구아 도로예요. 영어로 하면은 18 이제 밴드 도로라고 해가지고 18개 이제 꺾는 코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세 번째 지난 것 같은데 앞으로 15번은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1: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 천천히 올라가 볼까요? 18구비 도로는 19세기 영국인들이 차와 향신료를 콜롬보 항구로 나르기 위해 만든 도로입니다.
0: 서디님, 운전하기 안 힘드세요?
2: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익숙하세요?
2: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0: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아, 저는 지금 뒤에 타고 있는데도 계속 꼬불꼬불 하니까 살짝 멀미가 좀 나는 것 같네요.
1: 18구비 도로의 총 길이는 41km로 도로를 새로 확장하면서 현재는 17개 굴곡만 남게 되었다는데요. 스리랑카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중 하나로 여행자들에겐 최고의 경관을, 운전자들에겐 아찔한 경험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18구비 도로를 올라 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에 잠시 정차합니다.
0: 와... 스리랑카 중부에 이런 곳이 또 숨겨져 있었네요.
1: 앞으로는 스리랑카 중심부의 마이안가나야 지역의 아름다운 계곡과 푸른 평원이, 뒤로는 산림보호구역인 너클스 산맥이 펼쳐집니다.
0: 거대한 이 평야가 있고 또 너클스 산맥이 있고 이 공간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이게 스리랑카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부에 있는 자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이제 전망대 휴게소가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좀 먹어야겠습니다. 고마워. 전달해. 아, 나는 코리안 캐니.
3: 볼 로티.
0: 아, 로티?
3: 코리안
0: 루이스. 아, 나 스리랑카 누들? 코리안 누들? 아니야? 아, 잠시만요. 아, 역시 지금 제가 인스턴트 누들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스리랑카 분들 드시는 라면인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앉아, 아이고, 지금 한국 라면들이 뭐 전시장처럼 이렇게 딱 있네요. This is very hot, very spicy.
3: 스리랑카는 it's very hot, not a little bit. 아, yeah. It's a little bit hot, my favorite.
0: Okay, I'd like to eat this one, please.
3: This one.
4: 앞에 코리안 노들스가 하리에도 하단에 담에네.
0: 아, 정말 이제. Okay, but how to come inside?
4: This one.
0: 아, this one. 아, okay, okay, yeah.
1: 한국 라면을 좋아해 구비해뒀지만 한국인이 진짜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답니다.
0: 아, 근데 지금 물을 미리 받아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게 두 개 끓이기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대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1: 제대로 된 한국 라면 맛을 선보일 기회입니다.
0: 팔이 안 들어.
1: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뭔가 잘못된 걸까요?
5: 반대로
0: 살아. 아니 그럼 나를 해주셔야죠. 아, 이게 제가 처음 보는 칼이라 이해해 주세요. 아, 되게 민망하네. 부럽네.
1: 면을 넣고 약 4분 정도 팔팔 끓여줍니다. 달걀도 빠질 수 없겠죠. 쫄깃하게 면발이 잘 익었습니다.
0: 이게 테이블에서 안에서 먹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밖에 아예 나가서 먹겠습니다.
1: 풍경이 반찬이 되는

0: 는 마법의 전망대입니다.
1: 시원해. 와, 진짜 끝내줍니다.
0: 스리랑카의 대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먹는 시간.
1: 와, 맛있겠다. Did you have lunch today? Not yet. Okay. 와. 오, 너무 많이 퍼졌나?
2: 앞에 랑카베 메뉴를 칸에 쑥 냈어요. 그래서 이걸랑 담네네 메쑥 뒤에 칸네.
1: 국물 라면은 또 어떤 맛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말이 필요 없는 맛입니다.
1: 면 저리 가.
0: 제가 끓인 라면을 이분들도 좋아했으면 하는데요.
1: 온다? Enjoy? So which is more better? 불닭 or this 라면?
2: 불닭.
1: 야. 아, 온다이, no?
3: 미안다.
1: 아, 맛있게 드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살짝 서운하네요.
0: 한국인들보다 더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스리랑카 사람들입니다.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너클스 산맥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산악 전문 가이드와 함께 너클스 산맥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4: 아, we have leeches on the way. So this is like a protection from the leeches.
1: 아,
4: because
1: yeah,
4: they
1: yeah.
4: don't like this smell.
1: Dettol.
4: Yeah.
1: 아,
4: Dettol
1: yeah,
4: and
1: yeah.
4: water.
1: Uh-huh.
4: And secret oil.
1: Secret oil. 아, 거머리, 거머리.
0: 인간이 가장 불쾌함을 느낀다는 피를 빠는 산 거머리입니다.
5: 사반데.
1: 여기 또 거머리를 방지하기 위한 양말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6: 아, protection.
1: And I just on the shoes.
4: Yeah,
1: like that.
4: No, no. You have to take off the shoes.
6: The shoe.
1: Yeah. 그냥 산에 이렇게 등산하는데 거머리가 계속 기어올릴 줄은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한 풍경이네요.
0: 너클스 산맥은 스리랑카 한가운데에 있는 울창한 산림지대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는 생물권 보전 지역입니다.
1: 이제 드디어 좀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 나네요. 뭔가 굉장히 울창하게 나무들이 자라나 있어가지고 지금 밑을 보지 않으면 걷기가 좀 힘들 정도입니다.
0: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내딛는 걸음걸이마다 푸르름이 가득한 너클스 산맥.
1: 숲속을, 동화 같은 숲속을 딱 파헤치고 나오니까 뭔가 커다란 바위도 있고 한 모습이 되게 주라기 시대나 나올 법한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0: 너클스 산맥은 기후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해발 1000m 이상에 위치한 구름숲은 종종 구름층으로 뒤덮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그래서 너클스 산맥의 제1 비경으로 손꼽히는 곳이죠.
1: 와, 지금 점점 내려갈수록 이제 폭포 소리가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0: 숲 곳곳엔 크고 작은 폭포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1: 와, 진짜 이 폭포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가 몇 시간 동안 계속 이 산을

생각보다 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폭포 마사지는 꼭 해줘야 한다는 산악 가이드. 저도 세찬 폭포 물살에 몸을 맡겨봅니다.

0: 너클스 산맥을 오롯이 즐기려면 이곳 산장에서 꼭 하루를 묵어봐야 하는데요. 저도 너클스 산맥에 있는 탕가푸아 마을의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낼 계획입니다. 5시간을 걸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 아, 힘들어. 아, 잠시만요. 아, 진짜 산장에, 이런 산장인 이 바위산 맨 꼭대기에 있을지 몰랐습니다.
0: 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늘 아래 구름도 쉬어가는 낙원, 너클스 산맥입니다. 배고플 저를 위해 푸짐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2: 와, 볶음밥에.
3: 아, what is this?
4: This is devil chicken, sir.
2: Ah, devil chicken.
4: Yeah.
2: 와,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진수성찬이 나왔습니다.
4: Are you hungry now?
5: Little bit.
4: Little bit.
2: I'm exhausted.
5: Starving, starving.
4: Yeah. Wow.
6: 군달? 고당 라사이. 라사이.
5: Thanks to you, because I can climb up together, and even we dived together at the waterfall.
0: 자연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이 순간. 트래커들의 로망, 너클스 산맥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여정지는 너클스 산맥에 있는 숨겨진 오지 마을, 갈라무드나로 갑니다.
7: 아이야, 아베 아베네 갈라무드나한테 간대 안네.
8: 맞아니 길림이 안 떠나 눈걸레 감아대.
7: 어, 눈걸레 감아.
8: 감아대 길라빌레 감행 우리 뒤나 봐라. 아,
7: 와하네 안데 불완데.
8: 네. 와하네. 눈걸레 감아네.
7: 어, 여러분한테 아래한테 안도. 여러분. 해나 땡기.
9: 저희 갈라무드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과 기술의 발전으로부터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자연의 청정한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깊이 그 사람들의 삶 속을 탐구하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갈라무드나 마을은 내비게이션으로도 정확한 경로가 나오지 않는 오지 마을이라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10: 아까 뒤에 계시던 분이 저쪽 뭐 바나나랑 나무 있는 곳으로 가는데 턱하신거가지고요. 아, 여기 좀 사람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계시네요.
0: 마을 공동 작업장에 보여 길을 물어보는데요. 걸어가기엔 짐이 많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10: 이거랑 이거랑.
11: Yeah. Thank you.
10: This is the Kalamuduna. This way. Kalamuduna.
12: Kalamuduna. Yandron said to get candona. Make a yand the behe. Yatavadinova. And it are Lokuro, the Satinovahana, yand the Puluan.
10: Kalamuduna by walk. Is it fit for?
12: Hayakuitereno, Hayakuitere.
10: Hayakuitereno.
12: Oh, that trick and I yand the Puluan. That trick. Oh,
10: that trick.
12: Oh.
10: Ah.
0: 봉우리 너머에 마을이 있답니다.
10: 오케이,
0: 저기로 가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9: 근데 지금 이 마을 특이한 게 이 울타리마다 이렇게 무슨 철줄이 이렇게 집마다

0: 하다 이렇게 있거든요.
1: 담장 대신 철조망이 마당에 쳐져 있습니다.
2: 알리 알리에나 알리
3: 알리
2: 레타 알리에나마.
3: 아, elephant coming here.
2: 오. 에토코타 메이크 다나 커런트 에크.
3: 와. 아, 이게 이 아, 도로 쪽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2: 모르고 왔다 갔다 미안하다 이게.
3: 어, don't touch. Don't touch. Be careful. Be careful. 와, this is wild elephant.
1: 한 번은 담장을 뚫고 들어온 코끼리 때문에 비상사태였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는데요.
3: Didn't you scary? Is it okay?
2: 바야이. 왜? 왜 이쪽으로 갔는데 왜 앞이 보디니?
3: 고닥 바야이.
2: 앞이 왜 보디니네.
1: 이제 공터가 있는 집을 찾아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4: 아이보안.
3: 아이보안.
4: 앞이 잘못된 것이 안 나네. 마하니 뚫었네. 하니 나라기 알아가만네.
5: 가만네.
1: 흔쾌히 마당을 내어주는 이곳 사람들. 인심이 아주 후합니다.
3: 아, 한국은 사실 남의 집 앞에서 차 대놓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4: 괜찮아요, 여기는.
3: 아,
4: 예.
3: 아, 다행이네. 저희가 예. 막 엄청난 예. 민폐를 하는 건 아니겠죠?
4: 예.
3: 아, 다행입니다.
4: 앞에 고야간도는 우리한테 안 돼. 외야나 단내 뭐가까리 뒤에나도 앞에 갔다 가라 간 돼.
1: 산길이 험하다 보니 유일한 교통수단은 트랙터입니다. 너클스 산맥에는 37곳의 오지 마을이 산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마을과 마을을 오가는 트랙터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현지 가이드가 달려갑니다. 사정을 들은 후 함께 오고 있는 트랙터인데요.
3: 에트나? 아, 지금 이제 트랙터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1: 해가 지기 전에 갈라무드나로 가려면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너클스 산맥의 마을 버스 트랙터가 도착했습니다.
3: 어, 조심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필요한 짐부터 트랙터에 옮겨 싣습니다.
3: 잘 있으려. 뭔가 괜히 미련이 남네요. 저희 차를.
4: 가요.
3: 갑시다. 미련 남지만 네, 잠가버리고. 미스티. 미스티. 바이. 아, 그래도 저희가 또 탄다고 해서 매트리스까지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1등석 트랙터인 것 같습니다. 크게 갑시다.
4: 양말리아리.
3: 양말야리! 아, 드디어 그러면 이제 갈라무드나 마을을 향해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 해발고도 900m에서 1900m 높이의 34개 봉우리가 모여 만들어진 너클스 산맥. 심심산골에 숨겨진 토착민들의 삶을 만나러 갑니다.
3: 조심하세요.
1: 이렇다 할 정류장도 버스비도 필요 없습니다. 다치거나 웬만한 큰일이 아니고선 외부로 나갈 일이 거의 없답니다. 시속 20km로 느리게 산을 오릅니다. 엉덩이도 아픈데 따가운 햇살과 나뭇가지들에 정통으로 공격을 당하는 중입니다.
3: 아, 진짜 날씨도 날씨인데 트랙터가 고개를 몇 개째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1: 이렇게 깊은 산골에 사람 사는 마을이 정말 있을까요? 믿기지 않습니다.
6: 아마
0: ගන්න නැගලා තම කඳු දෙකක් තියෙනවා. ගමට යන්න. ගම ගල ගල උඩ ගල මුදුන තියෙනවා.
5: ආ ගල මුදුන?
0: ඔව් ගල උඩ ගම තියෙනවා.
5: ආ ගල්ලක භාවිරස භාවි විවේ ඉන්නේ කම මාහිරා දිශනවයෝ. වෙ이렇게 우리가 계속 올라가나 했더니 마을 이름부터가 바위 위에 있는 마을, 위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1: 트랙터가 없었다면 무거운 짐을 이고 메고 6시간 이상을 걸어야 닿는다는 갈라무드나 마을. 그런데 걷는 것보다 타고 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은데요.
6: 들어요.
3: 아, 제대로 누워있기도 힘들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1: 마침 계곡이 보이니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3: 트랙터 타서 쉬운 게 아니라 트랙터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 살 것 같다. 아, 머리 아파. 아, 시원해.
1: 험난한 트랙터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도 시원함을 나눕니다. 계곡물도 무척 시원해 보이는데요.
3: 아, 이게 또 트랙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트랙터 바닥이 철판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1: 어른도 어린아이도 담당 PD도 지치긴 매한가지지만 다시 힘을 내어봅니다.
3: 갑시다.
1: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숲길을 즐겨봅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는데요. 잠시 후 트랙터를 멈추고 나뭇가지를 꺾는 기사님. 마을 초입에 모셔둔 신들에게 나뭇가지를 바치고 기도를 드립니다.
3: 이게 지금 이 마을이 워낙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여기 불상도 있고요. 힌두 교신인 가네시, 가네샤 신도 보이고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 같네요.
4: 앞으로 이스라엘과 메이비디어 때문에
3: 아, no.
4: 네. මේ පොඩි අඩිපාරක් තිබ්බේ මේ අඩිය පමණයි මෙහෙම තියන්න තිබුණේ. අපි මේ මෙතෙන්ට වාහන ගන්න නම් අපි මෙතෙන්ට අත්තක් තියලා අපි දඳලා මේ අපි යන වාහනයට අත්තක් ගහගෙන
1: 기도를 드린 후 트랙터 앞에도 부적처럼 나뭇가지를 꽂아주는데요. 저도 이 험난한 여정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도를 드려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산자락 어딘가에 숨겨진 오지 중의 오지. 참 멀고도 고됩니다.
3: 아, 지금 트랙터 탄 지 2시간 만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1: 마침내 약 40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불악을 이룬 갈라무드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3: 아, 여기서 보니까 아까는 저 산 봉우리가 굉장히 멀어 보였거든요. 여기서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 정말 이 정상 옆에 바위 위에 사는 마을 잡습니다. 아,
1: 우뚝 솟은 바위산의 비호를 받는 갈라무드나 마을. 안개로 자욱하게 둘러싸이는 날이 많아 신비한 마을로 통한답니다. 마을에 도착했으니 주민들과 인사를 나눠야겠죠.
6: 아니, 또 왜 이렇게 다들 도망가세요? 일관! 인사 좀 해요, 인사 좀!
3: 아니, 도망가 버리셨어요. 아, 여기가 확실히 진짜 이제 외딴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지인, 특히나 외국인이 오는 일이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시야에서 다 사라져 버리셨어요.
1: 마을을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요. 천천히 다가가야겠습니다.
3: 모양이나 마음에 깐다? 나 마음에 깐다? 어떻게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 제가 좀 무섭게 보이나?
7: 근데 애들이 카메라라는 걸 완전 몰라서
3: 뭐 해볼까요?
1: 아이들과 먼저 친해져 보겠습니다.
8: 카메라.
7: 어디로 가야 돼? Where should we go? Where? Look.
8: This way?
1: 아이들을 이끌고 마을 구경에 나서 봅니다.
9: 오케이.
1: 어미오리를 쫓는 새끼오리들처럼 졸졸졸 제 뒤를 따르는데요.
8: Hi, everyone.
7: Hi. Everyone. Make a mocada?
10: Mulat.
7: Mulat.
10: Mulat.
1: 후추 나뭇잎이라는데 맛이 궁금합니다.
8: 아, 와, 입이. 와우, amazing.
1: 이번엔 담이라고 불리는 체커 게임을 겨루는 중입니다. 빈 공간으로 자신의 말을 움직여 상대편의 말을 잡는 게임인데요.
8: 야, finish.
1: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망고나무가 있는데요. 낯익은 풍경입니다.
7: 여기가 마을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이는 장소인 것 같아요.
1: 우리나라의 시골에서도 당산나무 아래 모여 이야기 보따리를 풀곤 하죠.
3: 너 이렇게 씨, 이렇게 씨. 씨. You don't like me?
11: Yeah,
3: pick it up. 네. Okay.
11: You know, I think me good at can smash it the dekhte itre parak lagin tama ne
10: me gama ita duskar gammanayak unata hari sundarai me gamwala samanyen ara paramparikawa aapu karma ratawat ekka gami සුන්දරතාවයේ තියෙනවා ආසාවත් එක්ක ආදරෙත් එක්ක අපි ඉතින් අපේ පරම්පරාව ගෙනියනවා.
3: අඩි අඩි. ඊගොෂි지금 마을 들어오기 한 2시간 전부터 핸드폰도 안 터지고요. 대신에 이렇게 근사한 망고나무가 있고 또 이렇게 근사한 경치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니까 여기서 더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차 마시고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부러운 것 같습니다.
1: 세상과 떨어진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 영화 동막골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1: 오케이.
2: 오케이.
1: There, I saw that you, like, you hold something and blow something.
0: Ah, 골랭. Ah, 골랭.
1: Okay. Ah, can you show me?
3: 왕결을 어떻게 터는지 보여주시겠답니다.
4: 내가 다 뭐 알란다.
1: 아, 이거는 진짜 우리한테도 너무 익숙한 풍경이죠.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 시골에서 흔하게 보던 이 모습을 다시 보니까 반갑네요.
3: 우리에게도 익숙한 농기구들이 보이는

0: 있는데요.
1: 아, 저도 한번 해보겠다.
2: 오~ 바람을 일으키시는구나.
0: 가벼운 왕겨는 바람을 일으켜서 날려버리면 된답니다.
2: 먼지가 그쪽으로 날아가서 죄송합니다. 만시. 그래 재밌다 이거.
3: 야 라스나 이건 다 데까나 놈의 그.
2: 네. 사실 여기가 되게 숲들하게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 농지의 규모가 좀 작긴 했었는데 이 쌀들이 어디 가져다가 파는 게 아니라 이 마을 분들이 다 드시는 거였네요.
4: 솔랑가 솔랑가 왔어 이분은 했던 솔랑가 왔으면 했던 다와 온다 이 앞이들.
2: I hope you the next season is will be better more than this.
4: It's good.
2: It's good. Okay, it's good.
0: 주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풍년 기원을 해봅니다.

0: 오후가 되니 마을이 조금 분주해집니다.
1: 아, where are you going?
2: Pancello.
1: Pancello. Ah, what is that?
2: Ah, me biscuit ka karaya na ra me waise ka amma kine kin ra.
1: Ah, and this one?
2: Eh, mal.
1: Ah, to the Buddha.
0: Ah. 오후 5시엔 공양할 음식을 가지고 마을 사당으로 가야 한답니다.
3: 아, 여기 절이 되게 아담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네요.
0: 너클스 산맥의 털을 잡고 지었다는 마을 사당은 대를 이어 후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1: 아, 오케이. 야.
3: 저도 신발 벗고 맨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사당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3: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해가지고 보리수 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리랑카 분들이 이 나무를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게 된 거죠.
0: 깨달음의 나무 인도 보리수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도 하는데요.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은 사당에서 기도를 드리며 마을의 평안을 빈답니다.
1: 아, are you sleeping here?
4: 파사 타. 아. 사티가 파라. 사티가 파라 가이드 헤타우데야.
1: 아, that's why you have everything sleeping.
4: 내가
5: 걸어 내가 못 됐네
4: 왔다 앞이
5: 무디야 마타 사니히 편해. Then 메 가마트 코처럼 이따라 파라나이다 해놔 메
4: 가마. 아타웨니 파라 파라 하트니 파라 파라 아버사나야 메 아타웨니 파라 아타웨니 보디야 코. 아타웨니 파라 파라의 보디야.
0: 해가 지는 오후 6시. 이제 다 함께 부처님께 공양하며 기도를 드릴 시간입니다. 순백색의 의복을 입고 정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0: 밤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장님께서 제가 잘 곳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곳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1: 1번 Can I go in?
2: Quebec?
3: 보다 훈다이, 보다 훈다이.
0: 아, 이 정도면 훌륭하네요.
3: 아, 보다 훈다이. 이스토티, 이스토티.
4: 손님이 왔다고 밥도 새로 짓습니다. 인도식 카레도 만들어주는데요. 이들이 즐겨 먹는 산골 밥상이랍니다.
3: 아, 진짜 이 남아시아 여행하면서 가장 좋은 게 남인도랑 스리랑카 주식이 한국이랑 똑같이 쌀이거든요. 그래서 쌀밥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4: 달 카레는 콩과 코코넛 우유로 만든 요리입니다.
2: 아,
3: 맛있겠다.
4: 과연 맛은 어떨까요?
3: 세라이. 세라이. 남은 고단 락사이. 남은 고단 락사이. 먹자마자 매콤한 맛이 확 치고 들어오네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밥에다가 커리랑 뭐 야채 종류 이렇게 섞어가지고 손으로 먹는 게 기본적인 식사입니다.
4: 자급자족하는 오지 마을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갈라무드나의 밤이 깊어갑니다.

0: 고요한 너클스 산맥의 오지 갈라무드나 마을의 아침은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저도 일찍 일어나 마을 산책을 좀 해봤는데요.
1: 감사합니다. Ever sleep good? Ever sleep bad? That's
2: fine.
1: Thank you. 메코나마
2: 깃돌 학구루.
1: 깃돌 학구루?
2: 학구루.
1: 아, 깃돌로 만든 학구루라는 거구나. 와, 근데 이게 진짜 답니다.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이게 뭔지 딱 알 것 같아요. 이게 깃들하뚜 학구루라고 해가지고 깃들로 만든 학구루라고 하셨거든요. 깃들이 여기 야자나무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흑설탕이랑 살짝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 특유의 감칠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맛이 차 맛을 훨씬 더 끌어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It's good. I like it.
0: 야자 설탕 과자도 직접 채취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3: 아, 말 걸라 뭡니까? 얘기해라, 인도네시아.
0: 마침 수액을 채취하러 간다니 저도 따라가 봅니다.
1: 아, 이게 야자나무인데 여기서 이제 학구루라고 해가지고 야자나무 수액을 좀 추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공작 야자나무를 사다리 없이 올라 가지에 칼집을 내어 통에 흐르는 수액을 받습니다.
1: 와, 지금 이 맨발로 야자나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셨어요. 와, 와, you okay?
3: Ah, what is this? Ah,
4: making panita duhaki hakuru duhaki.
1: Okay, make your kitchen hakuru. Ah, 아침에 저희가 아까 홍차 먹을 때 옆에 같이 먹었던 그게 이제 이걸로 만든 이제 설탕으로 종려당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오, 이야, 이야, 이야, 오, 이야, 이야, 오, 이 귀한 걸 지금 쏟을 뻔했습니다.
4: Ah, duhaki.
1: Ah, okay. Just a little.
3: Yeah, yeah,
1: yeah. 와우. 베니라살?
4: 베니라살.
1: 베니라살. 이게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이게 지금 당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뭔가 엄청나게 끈적거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탕수수처럼

0: 끈적이고 달기보다는 되게 향긋하면서 부드러운 단맛이 납니다. 아, it's better than outside. Yeah. It's good. Good luck on that.
1: 사람의 발길도 문명의 혜택도 없는 갈라무드나 오지마을.
0: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자.
2: 아. Thank you, Mr. T.
0: Mr. T.
2: Never thought about getting it. Never thought about me. I'm not in the Sri Lanka. I'm not in the Mambala. Mr. T.
0: Mr. T. Good day, Mr. T.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appy Gihing Nam. Bye. 여기는 정말 바람조차 쉬어갈 만한 그런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이 부끄러움은 많지만 또 친해지고 나니까 굉장히 또 착하시고, 굉장히 너무 환대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1: 헤어짐은 아쉽지만 다음 여정을 위해 발길을 옮겨야 합니다.
0: 자, 안전벨트.
1: 이번에도 외출 나가는 주민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0: 올라올 때는 그래도 좀 자리에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짐이랑 잔뜩 실어가지고 만원 버스가 됐습니다.
1: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그 어떤 곳보다 따뜻했던 오지 갈라무드나. 너클스 산맥의 너른 품에 안겨 하루하루가 포근했던 곳. 스리랑카입니다.
0: 와, 이제 코끼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와, 이제
3: 정신을 못 차리겠네.
0: 저희는 지금 이 시각, 청각, 후각을 총동원해 가지고 평범을 찾고 있습니다.
4: We can go close. We're ready.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물학 여행 가이드 김응빈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딜까요? 아무래도 뇌가 아닐까요?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바로 뇌. 그런데요, 옛날 사람들은 뇌를 몸의 통제센터라기보다는 그저 이 피를 식히는 장소 정도로 여겼대요. 일종의 방열판처럼.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 뇌 손상이 되면 신체 마비가 되고 성격도 좀 변하고 각종 장애가 오는 걸 봐서 야, 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뇌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알려지게 됐고 이제 우리에게는 뇌가 몸을 지배한다는 사실이 상식이 되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상식, 영어로 common sense라는 단어가요. 10세기 이슬람 학자 아비센나가 처음으로 만든 학술 용어였습니다. 그는 의사이자 철학자로 이슬람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의 대가였거든요. 이 아비센나가요, 뇌가 여러 다른 감각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하나의 공통된 감각으로 통합한다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커먼 센스를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상식으로 쓰이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식이라는 뜻은요, 아비센나가 원래 그 말을 만들었을 때 의미하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 아비센나가 말했던 원래의 그 커먼센스, 상식의 의미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통된 하나의 감각을 만든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느껴서 판단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걸 봐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것이죠. 뇌는 이렇게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쩌면 이와 같은 뇌의 기능이 우리를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뇌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해서 다른 해석을 해서 다른 판단을 내리게 하는 다른 의견을 표현하게 한다는 생생한 증거가 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작품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이요. 우리에게 흔히 천지창조로 알려져 있는 이 그림, 공식 명칭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내용을 아홉 장면으로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성당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길이가 41m, 폭이 13m, 이거 뭐 보통 중고등학교 교실 8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좀 큰 그런 크기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넘사벽 천재였죠. 8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이탈리아인은 조각가, 화가, 건축가, 시인, 심지어 해부학자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미켈란젤로에게 1508년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큰 일을 부탁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이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요, 이 거대한 둥근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껄끄럽고 부담스러웠었대요. 사실 조각가에게 이런 엄청난 프레스코와 작업을 맡긴 이면에는 그를 시기한 사람들의 질투와 시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한번 마음을 먹으면 이 뜻을 굽힐 줄 모르는 이 교황의 강력한 요청을 더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미켈란젤로는 4년에 걸쳐서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를 완성했습니다. 천지창조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작품은 창조주가 최초의 인간과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아담의 창조입니다. 이 손가락 접촉은 보통 아담에게 생명력을 전해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학자, 특히 의학자들 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보인다고 합니다. 천장화를 그리는 조건으로 미켈란젤로는 작품을 묘사하는 데 자율성을 허락받았답니다. 그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켈란젤로가 해부학에 각별한 관심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이 그림에 해부학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해부학적 주장은요, 아담의 창조에서 뇌의 단면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에서 창조주와 천사들은 붉은 망토에 몸을 싣고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망토의 형상이 마치 사람 뇌의 단면을 닮았다는 거예요. 척추 동맥이 있어야 할 자리에 녹색 스카프가 하늘거리고 있고요. 또 천사의 팔은 시신경을 상징하는데 척수 위치에는 천사의 다리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별다른 설명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대 전문가들은 심장이 몸을 지배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미켈란젤로가 반기를 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뇌가 그저 별거 없는 방열판에 불과하다는 그런 통념에 반기를 들고 정말 중요한 게 뇌다. 뇌에 바로 우리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것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해석도 하거든요. 2015년에는요, 이탈리아 의사들이 아담 창조를 산부인과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했어요. 이들은 흔히 뇌의 단면으로 추정하는 그 타원을 자궁, 특히 출산 직후의 자궁 상태로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그 타원 내부에 이 접힘 부분을 그 증거로 제시했어요. 이러한 접힘은 자궁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요, 분만 후에만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검붉은 색이 출혈 흔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타원 아랫부분에는요, 안쪽으로 접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자궁 경부에 해당한답니다. 또 그림의 오른쪽 위쪽에는 사과꼭지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부학자 눈으로 보면 이것이 속이 빈 관의 단면으로 나팔관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아래에는 알아보기 힘든 붉은 얼룩이 있어요. 약간 이게 생뚱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점이 몇 차례 복원 과정에서 덧칠된 얼룩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들은 그 위치와 모양으로 볼 때 이것이 난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원본에서는 더 확실하게 묘사되었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복원을 하면서 원래 모습이 사라졌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생물학용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나팔관은요, 난소와 자궁을 연결하는 가느다란 관이에요. 난자의 통로 역할인 것이죠. 난소에서 난자는 나팔관으로 이동하고, 나팔관 안에서 정자를 만나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수정란은 나팔관 내벽의 섬모와 연동 운동에 의해서 자궁으로 운반돼요.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자궁에 도달해서 자궁 내막에 붙죠. 이 과정을 착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임신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요, 임신 4주째가 지나면 배 크기가 처음보다 약 500배 정도로 커집니다. 10주째가 되면 머리와 몸통, 팔다리 형태가 구별되고 생식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가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자, 다시 아담의 창조로 돌아와서요. 이번엔 한번 아담을 보시죠. 언뜻 보기에 아담이 바위, 그림의 녹색 부분입니다. 바위에서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서양 문화에서는요, 바위라는 말에 생모라는 뜻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바위 뒤에는 파란색으로 그려진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담의 머리 바로 위에 젖꼭지 같은 것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여체의 일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창조주가 있는 곳은 자궁과 같고 아담이 있는 곳은 마치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배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이를 근거로 이탈리아 학자들, 네, 산부인과 의사들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것이 뇌가 아니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은 바로 출산 후에 자궁을 그린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을 좌뇌형,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사람을 우뇌형이라고 우리가 부르곤 하죠. 근데 이게 사실 과학적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요.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는요, 1940년대에 이 간질 치료를 위해서 시행된 아주 극단적인 수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외과 의사들은요, 한쪽 뇌에서 발생한 발작이 뇌 전체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뇌둘보를 잘랐어요. 그렇게 해서 좌우 뇌를 단절시킨 거죠. 뇌둘보는 좌우 대뇌 방구를 연결하는 신경 다발을 말합니다.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나누어져서 각각 몸의 반대쪽을 담당합니다. 왼쪽은 몸의 오른쪽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오른쪽은 그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두 좌우 대뇌는 뇌둘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죠. 이른바 이 불리뇌 환자들은요, 초기에는 언뜻 치료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후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 환자들은 여러 면에서 두 개의 뇌를 가지고 산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좌뇌는 언어 구사와 문제 풀이를 더 잘하는 반면, 우뇌는 감정 처리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결국, 뇌둘보 절단이 좌우 대뇌 방구의 기능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2018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습니다. 기능 MRI를 이용해서요, 좌우 뇌 기능을 비교한 연구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구진은요, 이공계와 인문예술계 대학생으로 구성된 피험자 163명에게 우산과 깡통 같은 아주 일상적인 물건을 줬어요. 그러고는 제한된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의 새로운 용도를 한번 고안해봐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참가자들이 생각에 몰두하는 동안에 기능 MRI 스캔을 했어요. 아이디어의 창의성은 이 새로운 용도의 독창성과 그리고 가짓수, 이걸 종합해서 평가했습니다. 실험 결과 높은 창의성 점수를 받은 사람일수록 뇌의 세 가지 기능, 상상력, 중요 업무 집중력, 임무 수행 능력,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중추간 소통이 강력했습니다. 이는 창의성이 뇌 전체와 관련된 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 성분만 보면은요, 뇌는 머릿별로 둘러싸인 약 1.4kg의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포 수준에서 보면

자그마치 천억 개 달하는 신경세포, 뉴런이 100조 개가 넘는 연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세포 연결망을 커넥텀이라고 부르거든요. 2003년에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완료한 인류는 2010년에 또 다른 야심작, 인간 커넥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뇌지도 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요, 뇌 영역 사이에 구체적인 연경성을 파악해 보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복잡한 그 네트워크를 파악한 데는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요, 다양한 뇌 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전 세계 뇌 연구자들과 공유해서요, 이뇌 영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커넥텀은 신경 신호가 지나는 길을 모은 일종의 뇌 네트워크 지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보고 길을 찾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주는 선택 경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 빠른 길, 고속도로, 뭐 배제 여러 가지 조건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뇌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의 신경 세포 수와 그 연결 수를 생각하면 이 길을 다 알아내는 게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꿈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 유전체 시도가 완성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유전 정보는 각종 질병 진단과 치료에 여러모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인간 커넥텀 프로젝트를 통해 신경망 지도를 완성하게 되면은요, 유전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많은 신경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직은 초고해상도로 신경세포들의 각 연결을 완벽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한 속도도 느리고요. 하지만 유전체 시도 작성 후 생물 정보학이나 이 크리스프 유전자 가위 기술 등이 발달해서 각종 유전병의 이해와 치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커넥텀 연구도 미래 신경 생물학 연구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 신경 질환 치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미켈란젤로를 소환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양한 동물에서 인체에 이르기까지 해부 경험이 아주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15세기 후반에 교황 식스투스 4세가 그때까지 교회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시체 해부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허가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교회와 아주 관계가 좋았어요. 그 덕분에 시신을 대상으로 해부 실습을 많이 할수 있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아직 항생제가 당연히 없던 시절이잖아요. 따라서 아이를 낳다가 감염으로, 즉 산용열로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명당 대여섯 명의 산모가 이 감염으로 아이를 낳다 감염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그 어느 의대생보다 미켈란젤로가 산모의 몸속을 관찰해볼 기회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아담의 창조에 담지 않았을까요? 인류의 탄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가 진정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이 천재를 만나면 묻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넘치는 정보를 꿰어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바로 창의력 또는 상상력이 아닐까요? 이는 남과 다른 생각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미켈란젤로 같이 위대한 작가의 작품에 우연히 또는 무의미하게 표현된 부분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창조주 곁에 있는 여러 사람이 새삼 눈에 띕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나타낸 걸까요?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여성이 혹시 이분은 아닐까요?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쳐봅니다. 어쩌면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이 걸작을 남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는 창의적, 융합적 사고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임을 일찌감치 예견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0: 신라시대 당나라와 교역하는 항구라는 뜻에서 당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죠. 그만큼 당진에는 크고 작은 항구가 많은데요. 이곳엔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나이 먹어도 이렇게 나오면 소일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더 고마운 존재지.
0: 그런가 하면 너른 들판을 읽으며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2: 들판에 이렇게 쳐다보면 쳐다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쳐다만 봐도 배부르는 것이 고향이라는 생각이에요.
0: 그런 바다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해산물과 3대째 지켜오는 고향의 맛도 있답니다. 자, 푸르른 초여름, 풍요로운 당진의 모습을 만나보시죠. 당진시 북서쪽에 자리한 성문면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만의 형태인데요. 오늘은 성문면에 있는 장보항을 찾아왔습니다. 와, 포구의 경관이 장구를 닮아 장구의 옛 이름인 장보항이라는 지명이 붙여졌다는데요. 풍만 해산물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항구라는군요.
3: 아, 장보항은 실치와 쭈꾸미가 유명한데요. 5월 초까지 축제를 벌이며 북적이던 항구가 5월 중순 이후 금어기가 시작되면 조용해진다 합니다.

0: 하지만 그 먹이가 돼도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1: 안녕하세요. 아버님 왜 혼자 나와서 이거 하세요? 딴 분들 어디 계시고?
2: 이거 꾸미는 사람이 별로 없죠.
1: 고향이 이거 동진이세요?
2: 고향은 이북인데 깨끗할 때 나와서 갖고 11살 때 나와 실집에 타러 여기로 왔다가 여기서 사는 지한 40년 됐어요. 어디서 가시

0: 여기.
1: 아, 저거요?
0: 여기 차 좋은데요. 여기가 좋아요.
1: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2: 친절한 어르신의 안내를 따라간 곳에서 만난 노적봉과 촛대바위와 오랜 세월 바닷물에 깎여 만들어진 형상도 웅장하거니와 해안 쪽으로 쭉 뻗어나온 지형 덕에 장구항의 천연 방파제 역할도 한다는군요. 장구항의 효자 노적봉을 지나면 바다를 만날 수 있는데요. 바다가 물러나자 모습을 드러낸 용무치 갯벌. 조용하던 이곳에 경쾌한 호미질 소리가 순식간에 가득 찹니다.
1: 와, 이게 바지락이에요?
0: 네, 저 바지락.
1: 얼마큼 잡으셨어, 지금?
0: 여기 있어요.
1: 어디 있어? 와, 안 잡았어요. 지금 몇 분 만에 이만큼 잡으신 거예요?
0: 30분 됐을라나?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이거 같은데, 이게 빵 떨어졌잖아, 여기. 물 나오잖아, 물. 여기가 나오고. 여기 아까 여기 물가 이거 나왔잖아.
3: 오, 보이죠.
0: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1: 바지락 두 가지네요?
0: 두 가지로 캐서 있었는데, 뭐, 돈 불었는데, 이거.
4: 저기 저 아줌마가 진짜 기술자야, 나봐요.
1: 예? 네? 뭐라고요?
4: 찌둥이잖아.
5: 나는 못 캐. 저희 바구니 좀 가서 비춰봐.
1: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잡으신다고 소문나셔가지고 왔어요.
6: 아니, 귀하가지고. 네? 동네에서. 동네에서는 열어서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 원래 그런 거예요?
4: 이 동상은 손이 겁나게 빨리 가나 봐봐.
1: 아, 두 배는 빠른 것 같은데요?
4: 예. 그러니까.
2: 어느새 한 통 가득 찬 바지락. 그나저나 이곳 바지락이 유명하다는데 그 이유는 뭐당가요?
4: 여기 용무치 바지락이 그전서부터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여기 거는 잘 팔려. 이런 돌사에서 나오고 돌사에서 캐니까는 맛도 좋고 옛날부터 여기가 원래 바지락이 맛있다고 소문났잖아.
2: 한때 이곳엔 갯벌 바로 앞까지 집을 짓고 많은 어민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세월 따라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여전히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4: 그래도 하면 그래도 몇만 원이라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지. 도시는 그냥 술 한잔 씌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안 그러잖아요. 나이 먹어도 이렇게 나오면 소일거리가 있고 용돈 쓸 거는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고마운 존재지 뭐. 다른 데보다도 더 고마운 존재지.
7: 이거 이렇게 닦으면요 흙이 쏙 빠져요. 이렇게.
2: 갯벌이 내주고 바다가 깨끗이 씻겨준 용무치 바지락. 그 맛을 보기 위해 바지락 전문가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잘 해감한 바지락을 찬물에 넣어준 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칼국수 면과 각종 채소를 넣어주세요. 이후 센 불에서 한 소끔 끓이면 시원한 국물 맛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바지락 칼국수 완성입니다. 캬, 바지락살이 통통하니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네요. 쌀밥이 귀하던 시절 주린배를 채워주던 칼국수. 면발 한 젓가락에 추억 하나를 떠올리며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8: 맛있어. 이 맛이야?
9: 원 옛날에 배고플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칼국수 손맛이에요.
8: 아우, 이런 살이 통통해가지고 말이요. 아우, 맛있어. 제가 이민 가가지고 한 25년 미국 살다가

0: 다시 고향으로 왔거든요. 지금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의 정 포근한 그 여기만 이쪽만 발걸음만 쳐다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1: 전에는 이게 포장이 돼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20년 전 이 정도는 비포장 길로 걸어서 뭐 질벅질벅하는데 장화 신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포장도 잘 돼 있고 차 들어오기도 좋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2: 많은 것이 참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죠. 그래도 장과항이 내어주는 것에는 큰 변함이 없다는데요. 수족관에 가득 찬 연어놈들은 오늘 아침 주인장이 장과항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들이라는데 이 중에서도 주인공은 따로 있다네요.
3: 반재미, 이거는 암놈. 오늘 아침에요. 저희 애기 아빠가 잡아온 거예요. 1년 12월 잡는 게 간잼이에요.
4: 아, 그래요?
3: 네, 네.
2: 서해에서 두루 잡히지만 유난히 당진 앞바다에서 많이 잡힌다는 간잼이. 이름 봄부터 6월까지 잡히는 암컷은 산란을 위해 살을 찌우기 때문에 더욱 부드럽고 찰기가 넘치는데요. 여기에 초장을 곁들이면 간잼이 무침 완성입니다.
3: 내 고향이 싫어서 서울에서 5년을 살아봤어요. 바닷가가 바지락해고 막 굴 같은 거 찍고 하는 게 지겨웠었어요. 근데 이제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도시에 살아보니까 내 고향만 하는 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애기 아빠랑 바로 이사 왔잖아요. 당신이 그립고 좋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바다에서 고기도 잡고 바지락도 캐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1: 아, 대단합니다.
2: 맛있는 음식이 많다지만 이보다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 어디 또 있을까요? 그것은 떠났던 발걸음을 되돌리게 만드는 고향의 맛일 겁니다. 자, 이번엔 전국에서도 내로라 하는 대평야지대 합덕읍으로 가봅니다. 바다와 닿아 있어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이곳에 1979년 삽교천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바닷물을 막아주고 농업용수까지 해결된 건데요. 인공 담수호인 삽교호에 물이 흘러들어간 평야는 기름지고 알곡이 큰 쌀로 유명하게 되었죠. 5월을 맞아 모내기에 한창인 합덕평야.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네,
5: 안녕하세요. 와, 모내기 하시나 봐요.
6: 아, 지금 뭐 심는 시기라서. 예, 네, 엄청 바빠요, 지금, 네. 네네.
5: 요즘은 시골에도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다 식구들이 내려와서 모래기래기 때문에 주말을 저기 지금 시골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아들.
7: 아, 여기, 네, 안녕하세요.
5: 여기는 저기 이제 저희 동생.
7: 동생입니다.
5: 여기 상의는 저쪽으로 가고 있네. 저쪽. 아, 여기는 이제 저희 식구.
8: 예, 네, 안녕하세요.
7: 아, 뭐, 온 가족이 다 출동했네요.
8: 네, 동네기 철하고.
7: 아니, 뭐 이렇게 나와서 일하면 뭐 수당 주나요?
9: 수당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일 도와주는 거지.
5: 수당은 뭐 전화기 저 같이 다 같이 술 한 잔 먹으면서 삼겹살 고무는 게 수당이에요.
2: 하모요, 돕는 게 좋은 거지요. 일렬로 서서 못판 나르기에 한창인데요. 가까이에서 보니 뭐가 아 참치라고 좋습니다. 야.
5: 아, 이게 상강벼라는 겁니다,
7: 상강벼.
5: 벼라는 게 비료를 많이 주면은 밥맛이 떨어집니다. 왜, 그만큼 질소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강벼는 비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병충해도 강하고 밥맛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2: 이곳에서 대를 이어 벼농사를 짓고 있다는 쌀 박사 혜환 씨. 40년 농부로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이 변했다는데요. 세월의 변화를 실감하는 건 아내 미선 씨도 마찬가지세요.
4: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40년 전에는 못줄로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그 못줄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볼을 떼서 꽂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인력으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인력도 없지만 이양기로 하기 때문에 많이 편리해진 것 같아요.
5: 한번 타봐 한번. 아니. 한번 운전 좀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할 수 있겠지?
6: 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7: 아니 이거 할 수 있으세요?
6: 아직은 제가 아직 이양기랑 콤바인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5: 일단 크러치 밟고 시동을 걸고
2: 불안함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고 아들 성균 씨가 드디어 나서는데요. 첫 운전 시작은 어떨까요?
5: 생각보다 잘 심어져요. 빤듯하네. 어휴, 잘 심어지네. 잘하는 거. 저 정도면 진짜 초보자 치고 잘하는 거예요. 아유, 몰랐네. 이거 와봐야 성균이 이거 처음 치고 심는 거를 잘 심는 것 같아요. 너무.
4: 우리 아들 빤듯하게 그러게. 잘 심네요. 처음 심는데.
5: 처음 심는데 이거 진짜 잘 심는 거예요.
4: 처음 정도면. 심는데 너무 빤듯하게 잘 심네요.
5: 제가 앞으로 내년부터 제가 보고 심을 하겠는데.
2: 아들 모심는 솜씨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 혜원 씨. 그렇게나 좋으셔요?
5: 잘했어, 잘했어. 처음 치고는 잘한 거예요.
7: 어제 배우셨어요?
6: 아니요, 원래 감각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깨나무로 배운 게 거진 한 20년쯤 됐다 보니까 이게 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5: 내년부터 랑 전 아빠 대신 네가 한번 심는 거를 좀 한번 해보자고.
6: 네, 제가 해볼게요, 이제.
5: 알았어, 금방 할게. 왔어요?
4: 해참 드시고 하세요. 이리 오셔요.
2: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즐기는 이 맛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한평생 농부로 살아온 보람이 밀려오는 오늘입니다.
4: 예전에는 후회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살다 보니까 이게 농사 짓는 게 정년이 없잖아요. 건강만 허락하면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애들도 다 자라서 이렇게 가정 이루고 사는 거니까 감사하고 보람된 것 같습니다.
2: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부가 있다면 이곳에 새롭게 둥지를 턴 새내기 농부도 있습니다.
10: 이거를 뽑을 정도는.
11: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잡지 말라 했죠. 밑에 잡고.
10: 난 여기 잡았네.
2: 아하, 뭔가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빨리 만나봐야 할 것 같군요.
10: 믿고 찾아봐도.
12: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7: 사장님이 누구세요?
12: 저요.
13: 저도 사장님이다. 저도
12: 사장님이시라고 세 분이다?
14: 저는 여기 직원입니다.
13: 저희가 이제 세 명이 사장이긴 한데 각자의 그 역할을 다 나눠서 일을 하고 있고요.
2: 가장 먼저 실질적인 꽃 농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미아 씨. 언변이 좋은 서영 씨는 홍보와 외부 강의를 맡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설계를 하던 에스더 씨는 스마트 팜 기술을 담당하고 있죠.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 한 채 귀촌을 선택한 세 사람이 고심 끝에 선택한 작물은 바로 꽃이었는데요.
15: 이거는 이제 거베라랑 꽃인데 이제 화원에 많이 들어가는 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이제 품종 육성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수입해서 저희가 심은 건데 그 국내에서는 많이 이제 심으신 농장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심어놨습니다.
2: 네덜란드 논문을 뒤져가며 연구했다는 거베라 꽃은 희소성 덕분에 농가의 효자 상품이 됐다는데요.
13: 성공했나? 뭐야?
10: 이제 이거 하고 이동합시다.
13: 네.

0: 뭐 어디를 또 가세요?
1: 여기는 거베나가 여러 품종이 있는 거고요. 다른 농장에는 아예 다른 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2: 차로 10분을 달려 도착한 곳엔 올해 문을 열었다는 두 번째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제법 규모가 크죠?
1: 지금 이 보랏빛 도는 게 스타티스라는 꽃이에요. 그리고 여기 방울 모양으로 봉오리만 맺혀 있는 거는 캄파눌라라는 꽃이고 뼈끝에 핑크색은 스위트피라는 꽃이에요. 저희는 계속해서 계절별로 꽃이 바뀌면서 직거래 위주의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꽃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2: 소영 씨와 미아 씨가 한창 꽃을 가꾸고 있을 무렵 에스더 씨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3: 남들은 다 일하는데 게임하시는 거예요?
4: 아, 그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가 스마트팜이라고 이제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으로 뭔가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센서랑 핸드폰이랑 같이 연동돼서 뭐 언제 문을 닫을지 열지, 물 주기는 어떻게 줄지 이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누르는 순간 닫혀있던 커튼이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3: 우와.
4: 네, 빛이 들어오죠.
2: 아직까지 꽃 농가에서는 흔치 않은 스마트 팜. 젊은 청춘들이 모여 새로운 시도를 하며 발전하고 있죠.
5: 힘든 거는 당연히 이 일이 더 힘들어요. 아무리 스마트 팜이 발전을 했다고 해도 결국에 사람 손이 들어가야 하고 육체적인 노동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 회사에서 했었던 일들보다.
6: 당신은 저희한테 좀 고마운 지역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몰랐을 때 왔을 때에도 다 도와주시고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지역이에요.
1: 뭐든 펼칠 수 있고 또 도전해 볼 수 있고 그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2: 한진에서 펼쳐질 세 사람의 꽃보다 아름다운 귀농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번엔 삽교 인근에 강진시 신평면으로 향해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매일 같은 시각에 불이 켜지는 곳이 있다는데요.
7: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돈도 안 쓰는데 이렇게 가게 문을 여세요?
8: 아, 오늘 원래 5시 반에 문을 여는데 오늘 5시 20분까지 밥을 좀 해달라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9: 식사하세요. 잠시만요. 아, 조금씩 드세요. 이건 칼칼하고 담백한 거 많이 섞으세요.
2: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 집의 대표 메뉴.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뚝배기에서 끓고 있는 음식의 정체는 우렁 쌈장과 우렁 강된장인데요. 찌글찌글 끓는 양념과 우렁이를 잘 섞어준 뒤 밥에 비벼 쌈을 싸면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는군요. 바로 이 맛을 보기 위해 이른 시각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는 사람들.
7: 어떤 일 하시는지 일찍 오셨어요?
10: 농사자요.
7: 농사자요?
10: 날 자주 와요. 마누라 잠자리만. 여기 식당이 더 반갑지.
11: 저희는 평택에서 왔는데 장전 쪽 가면 항상 여기서 아침을 먹고 가요. 아, 이게 먹고 싶은 게 맛있으니까.
12: 우리 어렸을 때 배구리에서 시골에서 많이 잡았어요. 그때 먹었던 마나보 지금 마나보 비슷한가?
2: 삽시간에 더욱 많아진 손님들. 하하, 손님들은 먹느라 바쁘고 사장님은 주문 받느라 바쁍니다.
13: 강대장 4개 드려요? 네. 밥 몇 개나 드릴까요?
7: 사장님, 와이프는 여기 바쁜데 혼자 하세요?
13: 아니, 원래 와이프도 같이 하신대요. 오늘 와이프가 좀 피곤한가 보네.
7: 아, 그냥 같이 하세요?
13: 네.
7: 지금 어디 계세요?
13: 위에서 지금 주무시고 있겠죠?
7: 아, 선생님 일하시는데 주무시다고요?
13: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좀 늦게 나올 때도 있어요.
2: 이번엔 우렁이 손질을 시작하는 애처가 사장님. 그에게 우렁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0: 여기 신평 토백이에요. 농도 많았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뭐 구워서도 먹고 잡아서도 먹고 뭐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된장찌개도 끓여주시고 했었었는데 그걸로 시작해서 지금 노랑이 된장찌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지.
1: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별미 음식에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밥줄이 되었군요. 아.
2: 어머님.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아니, 어머님은 늦게 나오시네요.
2: 네. 서로 업무 시간이 달라요.
1: 출근하자마자 숨 한 번 돌릴 새 없이 강된장 만들기를 시작하는 송화 씨. 가게를 물려받은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배운 그녀의 일과죠.
0: 옛날에 광채가 났어요.
3: 지금은요?
0: 지금 요즘 광채는 아니더라도 햇빛은 나겠지.
3: 아, 그래요?
1: 아내의 미모에 첫눈에 반해버렸다는 남편. 하하, 부부가 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는데요. 큰아들과 20년 차이 나는 누뚱이도 있다고요.
3: 아유, 누구예요?
0: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3: 아, 안녕하세요. 아니, 왜 내려왔어요?
0: 밥 먹고 학교 가야죠.
3: 학교 갔다고. 여기서 사는 거 좋아요?
4: 네.
3: 진짜요?
4: 세종도 많고 동물들이 많아서 저 좋아요.
3: 아, 그래요?
0: 어, 식당은 제 대우리가 이어받아야겠네? 아들이.
4: 제가 예비사대 사장님인데요. 여기 오시면은 제가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0: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건데요? 커피는 어차피 아빠도 줘요.
4: 왕창 공짜.
0: 왕창 공짜야?
4: 제 삶에 다하겠습니다.
1: 오늘도 고향 땅에서 행복을 지켜나가는 가족. 아버지의 넉넉함과 어머니의 푸근함을 닮은 곳, 이곳은 초여름의 풍요로운 당진입니다.
5: 찍어 이리로 어디서 찍어 이봐.
6: 감사해요. 우리 여기 한 줌 빠져라.
5: 안 보여.
0: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많이 잡았어?
1: 아, 지금 뭘 많이 잡아.
0: 아, 어때? 여러분 태고 먹고 있어. 내가 좀 덜어줄게. 야.
1: 마이크만 줘. 빠르고.
0: 나만만 이렇게 뭐 뭐가 좋아.
1: 이래서 시골이 좋은겨. 그러니까.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이야기여도 괜찮아. 내 이름은 하리의 반짝이. 여기는 하리의 마음속.

0: 하리야, 넌 오늘부터 태권도 2단이야. 6살이 벌써 태권도 2단이라니. 천재가 분명해. 역시 넌 내 후계자야. 안 되겠다. 하리야, 당장 파리올림픽 가자.
1: 하리가 칭찬을 받을 때마다 하리의 마음속에는 반짝

반짝이는 게

0: 역시 하리.
1: 하리는 다 잘해.
2: 역시 내 동생이야.
0: 대단해.
3: 얘들아. 대구, 대구. 자, 다 모여봐봐.
4: 네.
3: 우리 다음 주에 딩동댕 가족의 날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지?
0: 그럼요. 우리 엄마 꼭 오신댔어요. 아~
1: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3: 그래. 얘들아, 그날 우리가 다 같이 춤공연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5: 우와! 춤공연?
0: 춤이요?
3: 그래. 우리 샤샤가 아주 멋진 춤을 가르쳐준대.
6: 너, 레이디 샤이니, 딩동댕동댕 샤샤캣의 명예를 걸고 이번 춤 공연 최선을 다해보겠다.

0: 어떡해.
1: 어떡해, 어떡해. 어머머머.
0: 왜 아프니, 주미야.
2: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어우, 하리. 팔 좀만 빨리 들고. 자, 딱딱 맞춰서.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 아야, 야, 오른쪽으로 가랬잖아.
0: 미안해.
2: 자,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자.
4: 야, 너 무슨 태권도 하냐?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지.
0: 나 못하겠어.
4: 아유, 어디 갔냐?
0: 이게 안 되나? 이게 나는 춤 자신 없는데.
5: 자,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3: 하나, 둘, 셋, 넷.
0: 재밌다.
5: 하리야, 넌 왜 하느냐?
0: 그게.
6: 하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0: 그게요. 발차기 연습하다가 다리가 다친 것 같아요.
1: 다리를 다쳤구나. 어떡해.
6: 수지야.
0: 많이 아파?
5: 그럼 허리가 있어야 하는데. 허리는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하잖아.
1: 많이 아프구나.
6: 진짜 많이 아파. 아니야, 다리 많이 아프면 일단 연습하지 말고 쉬어보자.
0: 네. 그러네요.
6: 걱정이네.
1: 그러게 말이야.
0: 보석들이 사라졌어. 하리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지?
5: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3: 하!
5: 하나, 둘, 셋, 넷.
3: 하!
5: 좋아. 하리야, 뮤직 큐.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3: 하!
0: 우와, 다들 엄청 잘하잖아. 난 춤은 정말 못 추겠어. 몸도 뻣뻣하고 박자도 딱딱 못 맞추고. 아이 참. 보석이 또 줄었어. 다 같이 춤추다가 나만 혼자 틀리면 어떡해. 뭐든지 잘하는 할인데 춤은 잘할 자신이 없어. 아이 참. 아무것도 안 보여. 이대로는 안 돼. 하리에겐 칭찬 보석이 필요해. 안 보여. 아이 참. 붕대 너무 답답해. 다음 달에 태권도 3단 따려면 발차기 연습도 얼른 해야 되는데. 참.

다리 더 나왔냐? 정말 잘됐다. 그럼 이제 같이 춤출 수 있는 거지? 하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하리는 뭐든지 다 잘하니까.

0: 아, 잘 됐다. 나 춤추는 것 좀 봐줘.
1: 어?
0: 하나, 둘, 셋, 넷. 하! 하나, 둘, 셋, 넷. 또 틀렸네. 다시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하! 하나, 둘, 셋, 미안. 자꾸 틀려.
1: 자꾸 틀리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안 웃나?
0: 응? 응, 그럼. 그리고 틀리면 뭐 어때? 재미있으면 됐지.
1: 하늘이는 춤추는 게 재밌어?
0: 응. 난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것도 재밌고 또 다 같이 연습하는 것도 재밌어.
1: 와, 부럽다. 난 자신이 없는데.
0: 에이, 아직은 안 되겠다. 하리야, 나 혼자 연습 좀 더 하고 올게. 이따가 또 같이 추자.
2: 하리야.
3: 오, 하리, 춤 연습하고 있었구나. 선생님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할래?
1: 선생님도 연습을 해요?
3: 그럼, 선생님 연습 열심히 해야 돼. 보자. 이런 건데? 하나, 둘, 셋. 조심. 뭐였더라, 그 다음에? 하! 아니지? 하! 진짜 어렵다.
1: 선생님도 어려워요?
3: 그럼. 하리야, 이거 비밀인데 선생님 춤 진짜 못 춰. 봐봐. 이게 안 돼. 이게 잘 돌리던데. 하나, 둘. 몸이 정말 엄청 뻣뻣해.
1: 선생님이요?
3: 그래서 이번에 샤샤가 선생님 대신 춤 가르쳐주는 거잖아.
1: 선생님, 저도 비밀인데요. 사실은 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리 다쳤다고 거짓말했어요.
3: 그랬구나. 하리야, 괜찮아. 좀 틀리면 어때? 선생님도 못 치잖아.
1: 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걱정 안 해요.
3: 뭐?
1: 엄마랑 아빠는 하늘이 걱정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서 척척척 잘 해내야 돼요. 양치도 혼자 척척 잘하고.

0: 아빠도 혼자 척척 잘하고 하늘이도 척척 도와주고
1: 하나
0: 춤도 척척 잘 추고 그래야 엄마 아빠가 칭찬해줘요.
2: 하리야, 혼자 척척 잘 못해도 괜찮아. 좀 틀리고 실수해도 모두가 똑같이 하리를 사랑해줄 거야.
0: 정말요?
2: 그럼. 아이고, 우리 하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실수해도 괜찮고 틀려도 되니까 그냥 자신 있게 하는 거야. 선생님처럼. 하나, 둘, 셋. 하! 하! 하나, 둘, 셋.
0: 틀려도 자신 있게.
3: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기,
11: 식물엔
12: 독특한 맛,
13: 순하게 지켜줄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뭄.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아, 아이코 테스터.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아내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 둥지 키워낸 농작물이 삐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딨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햇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뭐쪼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나 빨래, 샤워할 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 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빗방울 아니야?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0: 우와! 이건 보물 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딨어요?
2: 에헴,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필요하십니까? EBS 뉴스 팽앤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팽기자, 팽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무서운 기세로 해일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가에 나와 있는데요. 해일이요? 그곳에 해일이 왜 일어난 거죠? 해일은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해저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또 해상의 기상변화로 인해 폭풍 해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자, 침착하세요. 그럼 해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해일이 일어나면 긴급 대피소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10m 이상 되는 높은 언덕이나 야산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시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 상황이나 해일 정보가 나오면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해안 저지대 주민이라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해일에 대비해 대피 장소 및 대피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특히 항만에서 더 거세지기 때문에 얕은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라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갑작스런 해일이 와도 안전하게 대처하는 그날까지 펜수가 함께하겠습니다. 펜파!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질병.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셨습니다. 혼민아, 안녕. 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잖아.
1: 아, 알았어.
2: 혼민아, 나 좀 봐.
0: 안녕. 안녕. 안녕.
1: 알았어.
0: 우리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잖아. 혼민이가 아파서 나 혼자 유치원 다녀왔다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반갑게 인사했는데.

0: 그런데 대답도 잘안 해주고 속상해. 정음이가 안녕 해서 내가 라고 대답했는데 왜 속상해하지?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1: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2: 나는 야! 붕어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 아! 이!
2: 야!
1: 훈민아, 안녕?
3: 어떤 말이 궁금하니?
0: 정음이가 안녕 해서 내가 어

0: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하지?
1: 주리가 안녕했는데 기쁨이가 잘 가라고 말했어.
2: 주리가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어.
3: 기쁨이의 표정이 슬퍼 보여.
1: 여긴 아니야.
4: 야호! 내가 제일 먼저 왔네. 오늘은 누구랑 놀까? 친구들은 언제 오지? 친구야, 빨리 와!
5: 안녕?
4: 그래.
0: 어? 표정이 왜 이러지? 나랑 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놀자고 할까 말까?
1: 주리가 안녕 했는데 기쁨이가 그래라고 말했어.
2: 기쁨이가 인사를 받기만 했어.
3: 서로 말이 없어졌군.
2: 여기도 아니야.
4: 야호! 내가 제일 먼저 왔네. 오늘은 누구랑 놀까? 친구들은 언제 오지? 친구야, 빨리 와!
5: 안녕?
4: 안녕!
5: 너 밥은 먹었어?
4: 응, 계란 후라이에 베이컨에 소세지도 먹었어.
5: 많이 먹었네.
4: 너는 뭐 먹었어?
5: 나는 김치찌개.
4: 진짜?
1: 기쁨이가 반가운 얼굴로 안녕 대답하니 주리가 웃고 있어.
2: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니 기분이 좋아 보여.
3: 저것 봐, 둘이 점점 친해지고 있어.
6: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7: 수사가 한글. 나와라 한글.

0: 안녕.
1: 저장 완료. 안녕. 훈민이의 손으로.
2: 안녕. 한글 카드가 생겼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안녕이네? 정음이에게 줘야겠다. 정음아! 정음아!
1: 왜?
0: 이거.
1: 뭐? 안녕?
0: 정음이가 안녕 하고 반갑게 인사하면 나도 안녕 하고 반갑게 인사할 거야.
1: 정말? 훈민아, 안녕!
0: 정음아, 안녕!
1: 안녕!
0: 우리 같이 놀자!
1: 응! 안녕!
0: 안녕!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안녕은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안녕!

0: 안녕. 안녕. 안녕.
1: 안녕, 맛있다. 꿀꺽.
0: 아가, 이 녀석.
1: 할아버지, 안녕.
0: 할아버지께는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안녕하세요.
1: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0: 그래.
1: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0: 아유, 귀여운 아가.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안녕. 친구들, 따라해봐요. 안녕. 끝.
1: 어른께 반가운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0: 안녕. 정음이가 훈민이에게 인사해요. 안녕. 그런데 훈민이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안녕 하고 인사하면 안녕 하고 대답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안녕이 나왔어요. 정음아, 안녕. 정음아, 안녕. 정음아, 안녕.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고마워.

0: 장난감은 장난감 통에. 정우마, 내가 도와줄게. 다했다. 내가 도와주니까 빨리했다, 그치? 이제 이거 옮겨야 돼. 자, 정우마, 내가 도와줄게.
1: 양차, 양차, 양차, 양차,
0: 이차. 다 옮겼다. 내가 도와주니까 빨리 옮겼다, 그치?
1: 응, 어.
0: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네.
1: 훈민아, 이제 책 읽자. 훈민아, 책 읽자. 왜 그래? 왜 기분이 안 좋아?
0: 내가 도와줬는데 정음이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어? 나 지금 정음이랑 놀기 싫어.
1: 훈민아? 훈민이가 도와줬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용사 아이야!

0: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0: 아 이
1: 야
0: 정우마 안녕.
2: 안녕.
3: 어떤 말이 궁금하니?
2: 훈민이가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화가 났어.
0: 친구가 도와줄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1: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4: 대화의 화!
0: 친구가 도와줄 때 어떻게 말해야지? 우리가 알아보자.

0: 내가 도와줄게.
1: 축하해.
2: 주리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기쁨이가 축하해라고 말했어.
3: 주리가 알쏭달쏭한 표정을 짓고 있군.
4: 서로 말이 없어졌어.
2: 여긴 아니야.
0: 내가 도와줄게.
1: 미안해.
5: 뭐가 미안하지? 내가 도와주는 게 싫은가?
2: 주리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기쁨이가 미안해라고 말했군.
3: 주리가 당황했어. 여기도 아니야.
0: 내가 도와줄게.
1: 고마워.
5: 기쁨이가 고마워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
1: 주리가 도와주니까 책장 정리 빨리 할 수 있겠다.
5: 우리 이거 끝나고 뭐 할까?
1: 달고나 먹자.
5: 좋아.
2: 기쁨이가 고마워라고 대답하니 주리가 환하게 웃고 있어.
3: 고마워라고 말하니 기쁨이와 주리 기분이 모두 좋아 보여.
4: 저것 봐. 둘이 더 행복해지고 있어.
6: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0: 고마워.
1: 고마워. 저장 완료. 고마워. 정은이의 손으로.
2: 한글 카드가 생겼네. 한글 용사 고마워.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고마워가 나왔네.
1: 훈민이에게 줘야겠다. 훈민아!
2: 왜?
1: 이거.
2: 고마워?
1: 응. 훈민이가 아까 장난감 정리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2: 정말?
1: 응.
2: 그럼 내가 다음에 또 도와줄게.
1: 그래. 고마워, 고마워.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고마워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1: 아이고,
2: 냠냠!
0: 요 녀석!
2: 할아버지, 고마워!
0: 할아버지께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2: 할아버지, 바른 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 그래.
2: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0: 아, 귀여워.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고마워. 고마워. 친구들 따라해봐요. 고마워. 끝.
2: 어른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0: 고마워. 정음이가 장난감 정리를 해요. 훈민이가 정음이를 도와줘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친구가 도와주면 고마워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고마워가 나왔어요. 훈민아, 도와줘서 고마워. 훈민아, 도와줘서 고마워. 훈민아, 도와줘서 고마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0: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어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은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0: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걸어? 진짜 진짜 신나겠다. 거기서 3주 동안이나 묵는다고?

잠깐 쉬자.

이거 먹어볼래?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

노지, 너 줄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건 공주님이 뜨는 거라고. 고마, 이리 좀 와볼래? 같이 놀자. 내가 공주님이야. 고마, 넌 용을 맡아줘. 노지는 기사님이고, 여긴 기사님이 타는 말. 난 멋지고 아름다워, 모두 날 사랑해. 아, 도와줘요. 날 좀 구해주세요. 용이에요. 용이라고요. 가만 서 있으면 어떡해. 지금이야 빨리 무섭게 울부짖어야지. 어, 어떡해. 나 무서워. 용이 날 멀리 데려왔어요. 두고 봐. 기사님이 날 구하러 오실 테니까 조심해. 널 혼내줄걸.

망쳐버리면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꾸. 자,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즈,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자, 가보자, 마라! 용을 물리치라! 만세! 만세! 만세! 이봐, 용아! 너 말이야! 공주를 풀어주지 못해! 널 물리치러 왔다! 고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왕관 벗어야지!

즐거운 놀이였지? 왜 로지?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왜 그러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와! 용이 뱃속이 출출하시다.

0: 난 다도세 안아보고 싶단 말이야.
1: 그래 그래 착하지. 우리 새 착하기도 해라. 같이 산책이나 하자, 새야.

모르지 뭐야.

이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손님 좀 즐겁게

아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스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한가 일진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

0: 함께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레미.
1: 이번엔 다른 데서 해보자.
2: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1: 저기 어때?

0: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도
1: 우와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2: 얘들아 어? 여기 봐
1: 여기에서도 하자

0: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할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레미 프렌즈.
1: 도착! 우리 이번엔 다른 곳에서 해볼까?
2: 좋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아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순한
2: 길길
1: 식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데카 솔

0: 죽이죽순이 무서워? 인! 너 때문에 망쳤다 큐. 이제 내 차례다 큐.
1: 제 차례입니다 큐.
0: 내 나라 큐.
2: 이걸 언제 다 닦지?
3: 뭐해? 재밌는 거야?
0: 그래, 너무 재밌어.
3: 와, 그럼 나도 할래.
4: 이게 무슨 소리냐? 접시가.
0: 어머, 나의 실수.
3: 씹을까?
4: 안 돼. 이건 내가 닦을 테니 너희 나가 놀아라.
0: 정말이야?
3: 나도 같이 가.
0: 신디랑 스텔라도 불렀으니까 곧 올 거야.
3: 재밌게 놀 수 있겠네.
0: 나만 할 거다 큐.
5: 어? 이건 내 주비즈 폰이잖아. 퍼플비즈, 이걸로 나 몰래 게임한 거야?
0: 밤마다 했단다, 뮤! 아침에도 했습니다, 뮤! 으이그, 그래서 다크서클이 생긴 거구나?
5: 퍼플비즈, 너 이제 게임 금지야?
0: 나 게임할 거다, 뮤! 그게 내가 좀 하면 안 될까, 뮤? 저도 하고 싶습니다, 뮤! 슈슈!
3: 아, 다들 게임에 푹 빠졌네.
6: 주주!
0: 우리 왔어. 이때다, 큐! 어? 잡아라! 보세요, 뮤!
6: 어? 저게 뭐지?
0: 저건 혹시 어둠의 주비쥬? 안 돼!
6: 만지지 마, 로사. 위험해.
0: 여기가 어디냐, 큐? 주비쥬 폰에 갇힌 것 같습니다, 뮤. 주주, 꺼내줘라, 큐.
2: 아무래도 마법의 힘이 필요하겠어.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슈슈!

0: 얼른 꺼내줘, 주주.
1: 알았어. 근데 어떤 마법을 쓰지? 우리도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어?

0: 진짜로 주비주폰 속에 들어왔잖아?
1: 아, 맞아. 여긴 퍼플비주가 하던 게임 속이야.
0: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어? 저기 오고 있어.
2: 우리 왔다며.

0: 우리도 탈 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1: 이걸 타자고?
0: 응, 예쁘고 멋진 게 우리랑 따지잖아. 얼른 타자.
2: 운전은 누가 하지?
0: 나한테 맡겨. 이건 내 전문이라고. 루시, 널 믿어도 되는 거냐뇨? 걱정 말고 다들 안전벨트나 해. 얼른 가자. 루시,

0: 레인보우 스핀. 얼른 핑크랑 퍼플이랑 레드 비즈를 구하러 가자 뿅. 레인보우 스케치! 너희 괜찮은 거냐, 유?
1: 안 괜찮다, 유!
0: 휴!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 길이 변했어!
1: 유!

0: 이제 괜찮아. 어서 핑크랑 레드비주도 데리러 가자.
1: 어둠의 주비주, 내가 혼내줄 거다, 큐!
2: 재밌구나.
1: 어서 와. 어디 갔냐, 뀨?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뮤. 어떡하냐, 뀨? 아무것도 안 보인다, 뀨. 나 주주 보고 싶다, 뀨. 피크피쥬, 나 여기 있어. 나도 왔다, 뀨.
0: 저기서 빛나는 게 뭐지? 어?
3: 내가 알아볼게. 스타 비전! 하늘에 황금 열쇠가 떠 있어.
1: 황금 열쇠라고? 그걸 가지면 게임에서 이긴다, 큐! 당장 가지러 가자! 달려, 루시! 좋았어!
3: 트윙클 부스트 업!

0: 성의 열쇠인가 봐.
1: 들어가 보자. 게임에서 이겼다고 상을 줄지도 모르잖아.

0: 지금 큰일 날 뻔했어.
1: 근데 여긴 뭐 하는 데냐큐?
2: 내 소매한 걸 환영한다.
1: 무슨 소리냐뉴? 아.
2: 주비주,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0: 너 누구야? 주비주를 노리다니? 혹시 대마녀야?
2: 글쎄.
1: 스텔라,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다, 뷰.
3: 내 생각도 그래.
0: 문이 잠겼어. 우리 갇힌 거야?
2: 그걸 이제 알다니.
1: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게임에서 이겼는데 큐.
2: 게임을 잘해준 덕분에 일이 쉬워졌지.
0: 우릴 속인 거였어? 나 집에 가고 싶다고.
2: 안 됐네. 집엔 영원히 못 갈 테니까.
0: 대마녀, 그냥 가면 어떡해.
3: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1: 모르겠어. 어? 갑자기 바로 전화야.
3: 얼른 받아봐.
0: 응. 주주, 어디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 맞지?
1: 바로 우리 주비주 폰이 다쳤어.
0: 뭐라고? 뮤, 우선 너희를 끌어들인 어둠의 주비주를 찾아서 마법을 풀어야 해. 그럼 나올 수 있을 거야.
1: 바로 그게 끝이야? 어둠의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3: 주주, 내가 찾아볼게. 트윙클 부스트. 어. 스텔라 비전. 저기야,
0: 내가 가서 가져올게. 저도 가겠습니다, 뮤.
3: 계단이 움직이잖아.
0: 조심해, 루시. 걱정 마, 난 괜찮아.
3: 장애물이 나타났어.
0: 아니, 저건 보석이잖아. 예뻐, 너무 좋아.
4: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5: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 같다, 큐.
6: 맞다, 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저건 내가 가져오겠다, 큐.
1: 잠깐, 큐.
6: 왜 그러냐, 큐.
1: 널

0: 이번엔 제가 지키겠습니다, 뮤. 레인보우 스케치! 쭈쭈! 위험하게 왜 너희끼리 왔어?
1: 이제부터는 같이 해.
2: 그래, 힘을 모아서 어둠의 주비주를 가져오는 거야.
1: 내게 맡겨! 뮤직 슬라이드!
0: 멋지다, 핑크 비주. 뉴! 잘했다, 뉴! 잘했다, 뷰! 왜 그러냐, 뷰? 있었는데, 없다, 뷰! 먹었는데, 배고프다, 뷰! 그거 다 가짜라니까.
2: 비주 덕분에 아이템을 얻었어.
0: 얼른 가자뇨.
3: 난 아직 배고프다, 뀨.
1: 주주, 당장 어둠의 마법을 풀어주자.
0: 얼른 노래해라, 뀨. 우린 준비된다, 뀨.
4: 좋아, 시작하자.

0: 제법이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1: 어, 뭐지? 어디서 안개가? 앞이 안 보인다. 유. 유.
2: 유. 안돼.
3: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0: 내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지?
2: 주주! 뮤!
1: 로시! 뮤! 이런! 대마녀! 당장 풀어줘!
0: 그렇게는 안 되지. 모두 어둠의 주비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2: 우리 어둠의 주비주로 만든다고! 싫다뷰!
1: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주비주는 어디 있지? 마법만 풀면 되는데.
4: 어? 수정구 안에 있어.
2: 나 무섭다, 뷰.
5: 나도 다녀.
0: 뷰. 모두 어둠의 주비주가 되어라.
3: 안 돼. 더 이상은 못 보겠어.
0: 어둠은 두렵지 않아. 우린 함께니까. 숨겨진 별빛도 너와 함께 찾을.
1: 주주!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차려야지.

0: 옥스퍼드 상.
1: 아,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3: 신나는 코로나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잘.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식물엔
2: 더운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5: 이 팀으로 변신.
4: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근수에게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블록들이 상당하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시비 같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 다녀야겠군요. 아! 11은 벌써 21을 찾았네요.
5: 11 팀으로 변신!
4: 11의 성공입니다!
5: 예헤이!
4: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11 로켓이 나와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와우!
6: 10팀으로 변신? 안 돼!
4: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이럴 수가! 5의 기습 공격입니다.
6: 5팀으로 변신!
7: 아!
6: 5팀으로 변신!
4: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5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입장했습니다.
5: 럭키, 럭키, 럭키!
4: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5: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4: 와우, 아쉬워하는군요.
8: 안녕?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9: 9팀으로 변신!
4: 3팀으로 변신! 16이 쫓기고 있네요. 팔은 쫓아갑니다.
10: 4팀으로 변신!
5: 2팀으로 변신!
4: 24는 아직 끝이 없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1: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4: 밤 새워서도 할 수 있지. 난 최고야.
6: 그거야.
5: 이 팀으로 갈.